0: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화 방송.
1: 혹시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 수는 지난 3년 평균 약 9만 명.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기준이 강화된 이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쿨존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 서행,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금지, 차량 출발 전 앞뒤 좌우 살피는 습관으로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를 만듭니다. 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모두에게 위험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교통안전, 나부터 실천하면 모두가 안전해집니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부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우리 모두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어린이가 안전한 부산을 만드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함께합니다.
2: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5: 우리가 부산입니다.
2: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자, 영우 형 한 말씀 하시죠. 노래 파트도 없는데.
1: 아, 뭐 나 다음에 이제 호진이 형이 가야지.
2: 다음에 둘이 뭐 해줄 거야?
3: 안 할 거예요.
2: 알겠어.
4: 그러게.
0: 이걸 둘다 쓰자.
4: 이름만 바꿔.

0: world. BEFM, Busan Yeobanzam.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1: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 매장에 방문한 외국인 손님 때문에 당황한 적 있으시죠?
2: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주려 합니다. 배울 준비 됐지에.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오이소 보이소 사이소 영어 하이소.
2: 배부르게 잘 먹었다. 리뷰 좀 올려볼까? 내 별스타그램을 켜고 보자. 팔로우가 몇 명이나 늘었나? 아, 뭐고? 어제보다 더 줄었노. 아이씨.
3: Excuse me. Here's your bill. Sign here, please.
2: 뭔데? 알아보는 거가 사인? 아, 오케이. 와, 내가 외국까지 와가지고 사인을 하게 될 줄이야.
3: And how was your meal? Did you enjoy it?
2: 내 팔로워인가? 리뷰 잘 써달라는 말인가 보네. Oh, yes, yes. Thank you. Sign here.
3: Yes, sign here, please.
2: 여기다가 사인 이렇게 하고. 근데 사인 해줬는데 왜 안 가지? 뭐 다 바라는 거 있나?
3: If you'd like to pay by card, may I have your card, please?
2: 뭔데? 여기 말고 자기 카드에도 사인 해달라고. 이 인기 내가 못 산다. Yes, yes, okay. 근데 뭐 카드 사인해달라고 해놓고 카드를 줘야 사인을 하지. 카드, please.
3: Okay, yes. Take your time. I'm in no rush. Just let me know when you're ready.
2: Ready? 레디. 사인할 준비됐냐고요. Yes, I'm ready.
3: Yes, so if you give me your card, I'll process the payment and you can be on your way.
2: 카드에 사인 먼저 해달라는 말이네. 알겠다고요. 오케이, 카드 플리즈.
3: Yes, sorry, I need your card first.
2: 오케이, 카드 플리즈.
3: Yes, so your card, please.
2: 오늘 배워볼 표현, 여기에 사인하세요. 영어로 뭐라고요?
3: Sign here, please. Sign here. Please.
2: Sign here, please.
1: 우리가 어떤 것을 거래하거나 계약을 할 때 하는 sign, 그리고 유명인의 sign, 모두 한국에서는 sign이라고 하는데요. 영어로 sign은 조금 다릅니다. 카드 명세서나 계약서에 하는 sign은 sign, 유명인이 하는 sign은 autograph라고 합니다. 유명인에게 sign을 받고 싶다면 Can I get your autograph? 이렇게 물어보면 되죠.
2: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여기에 사인하세요. Sign here, please.
3: Sign here, please.
2: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3: See you tomorrow.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Coming up next is Busan Worldwide with Stephanie Yoon. BEFM, Busan 영어 방송.

0: Now it's time for the interview. This year, Busan is preparing two meaningful events. The opening ceremony of National Junior Sports Festival, returning after 16 years to Busan, and the 20th Korean Youth Para Games being held in Busan for the first time as well. More than just sports events, they will be stages actually filled with children's potentials, their journeys, and their spirit of cheering for one another. Today on the interview, we're joined by Ms. Lee Jung-min here in the studio, director of the National Sports Festival Promotion Team at Busan City. We're going to talk about how Busan is preparing these stages for the challenges and growth of young athletes. 네, 오늘 더 인터뷰는 이 정민 부산광역시 전국체전기획단장과 함께합니다. 16년 만에 다시 부산에서 열리는 전국소년체육대회와 부산에선 처음 개최되는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를 통해서 아이들의 도전과 성장을 위해 부산이란 도시가 어떤 마음으로 이 무대를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단장님 안녕하십니까?
1: 네, 반갑습니다.
0: 네, 전국, 반갑습니다.
1: 네, 전국체전기획단장 이정민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먼저 청취자분들께 인사와 함께 소개 부탁드릴게요.
1: 네, 반갑습니다. 부산광역시 전국체전기획단장 이정민입니다. 저희 전국체전기획단은 미래의 지역인 체육꿈나무들이 마음껏 기량을 펼치고 부산에서의 시간을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할 수 있도록 모든 직원이 한마음으로 지금 안전하고 성공적인 전국체육대회, 소년체육대회와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 뜻깊고 기쁩니다.
0: 네. 반갑습니다. So she said the team is working together to ensure that young athletes who will lead the future of Korean sports can fully demonstrate their talents and create precious memories in Busan that they will remember for the rest of their lives. And she also emphasizes that all staff members are doing their best to host both the National Para Games for students and the National Youth Sports Festival in a safe and successful manner. Now, could you tell us what the National Youth Sports Festival and the Korean Youth Para Games each mean as a stage for young athletes?
2: 예, 전국 소년 체육 대회 개회식이 부산에서 다시 열리는 건 16년 만인데요. 이번 전국 소년 체육 대회와 또 전국 장애 학생 체육 대회는 각각 어떤 의미를 가진 무대인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1: 아, 네. 그간 학생 선수들의 학습권 보장 등의 사유로 개최하지 않았.

0: 했던 소년체전 개회식을 이제 학생 선수가 주인공이 되는 추억을 충분히 할수 있는 무대를 한번 마련해보자 라는 대한체육회의 지지로 16년 만에 부산에서 다시 열린다는 점에서 아주 의미 있고 뜻깊다고 생각합니다.
1: 네.
0: 부산 16년 만에 열리는 만큼 부산 시민의 저력과 따뜻함을 전국에 알리는 특별한 무대가 될 것으로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5월 22일 금요일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꿈의 항해 부산 감동의 물결 속으로라는 주제로 전야제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대회 창립 이래 부산에서 처음 개최되는 제20회 전국 장애학생 체육대회는 어제 사직 실내 체육관에서 빛을 향해 부산 감동의 물결 속으로라는 주제로 이미 시작됐습니다.
1: 네.
0: 두 대회 모두 전국에서 모인 같은 꿈을 가진 또래들과 추억을 나누는 즐겁고 행복한 곳으로 기억되기를 바라며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1: 그렇군요. 벌써부터 현장의 분위기가 기대가 되는데요. Now she shared that the opening ceremony of the National Junior Sports Festival had not been held in recent years to protect students' athletes' right to learning, but this year with the goal of creating a special moment where student athletes can be the true star of the event, the ceremony will return to Busan after 16 years. She said this makes the event especially meaningful and will be a chance to show the strength and warmth of Busan citizens to the nation. Now, the eve of festival event will be held on Friday, May 22nd at Bexico Exhibition Center 2 under the theme Busan, the Voyage of Dreams into the Waves of Inspiration. She also added the 20th Korean Youth Paragames held in Busan for the first time already began yesterday, and the theme is Busan Sailing Toward the Light into the Waves of Inspiration as well. She hopes both events will be remembered as joyful stages where young athletes from across Korea can share dreams and create lasting memories together. Well, yesterday, as we mentioned, the opening ceremony of the 20th Korean Youth Paragames was held at Sajik Indoor Gymnasium. So could you tell us about the schedule and the scale of the event, and what kinds of competitions will take place across Busan?
2: 네, 어제 사직 실내 체육관에서 제20회 전국 장애학생 체육대회 개회식이 열렸는데요. 앞으로 어떤 일정으로 진행되는지, 그리고 부산 곳곳에서 어떤 경기들이 펼쳐지는지 안내 부탁드릴게요.
0: 네, 제20회 전국 장애학생 체육대회는 17개 시도 5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5월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사직 실내 체육관 등 18개 경기장에서 경기가 개최되고 종목으로는 골볼, 농구, 보치아, 수영, 슐런 등 17개 종목이 진행됩니다.
1: 그렇군요. 정말 부산이 하나의 경기장이 되는
0: 네.
1: 느낌인데요. So she shared the 20th Korean Youth Paragames for students brings together around 5,000 participants from 17 cities and provinces across Korea. The event runs for 4 days from May 12th to 15th at 18 venues, and a total of 17 sports will be featured, including basketball and goalball and swimming as well. Well, the theme, as we mentioned, this year's opening ceremony for the 20th Korean Youth Paragames is Busan Sailing Toward the Light into the Waves of Inspiration. So what kind of message and spirit does this theme carry?
2: 이번 장애학생 체육대회 개회식 주제는 빛을 향해 부산 감동의 물결 속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주제엔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을까요?
0: 네, 저기 부산을 상징하는 갈매기와 아이들이 함께 여는 꿈의 바다 위로 따뜻한 꿈의 여정이 시작되고, 저희 광안대교와 등대의 빛, 노래가 하나의 감동의 물결처럼 이어져서 선수들의 꿈을 비추고 선수와 관객 모두가 하나 되고 함께 응원하고 해서 감동의 여정이 완성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1: 그렇군요. 선수들에게도 큰 응원이 되는 메시지일 것
0: 네.
1: 같습니다. So she explained that the theme begins with seagulls and children opening a sea of dreams together, making and marking the start of a warm and hopeful journey. The light of Gwangandaegyo Bridge, the lighthouse, and music come together like waves of inspiration shining on the dreams of athletes.
2: Well, this year's event has actually shifted away from the traditional VIP-centered format and focused more on athletes' dinner and recreational programs. So how has that philosophy that children are at the center of the event reflected in the actual planning process?
1: 이번엔 내빈 중심 행사보단 선수단 만찬과 또 레크리에이션 중심으로 방향을 바꾸셨다고 들었는데요. 행사의 중심은 아이들이란 이 철학이 실제 기획 과정에선 어떻게 반영됐는지 궁금합니다.
0: 네, 그 제55회 전국소년체육대회는 개회식은 16년 만에 부산에서 다시 열리는 의미 있는 무대인 만큼 저희가 공식 행사는 좀 간소화하고 스포츠 꿈나무가 주인공이 되는 감동의 자리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수령야우 라류 보존회와 그 배영초교 농악단의 대회가 대회기 개양 퍼포먼스로 부산의 전통의 멋을 알리고 부산의 향토 식재료를 활용해서 부산의 맛과 이야기를 담은 만찬과 함께 저희가 아이들이 조금 함께 즐길 수 있는 레크레이션을 진행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대회전 긴장감을 잠시나마 좀 풀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1: 네.
0: 그리고 또 이제 개회식 전에 뭐 AI 오목 대결이라든지 그다음에 스피드 터치 그다음에 포토부스 이런 것 다양한 놀거리를 준비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정말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준비하셨다는 게 느껴집니다.
2: 네네. So she explains that the opening ceremony of the National Junior Sports Festival is especially meaningful because it is returning to Busan for the first time in 16 years. And for that reason, the official ceremony was kept simple. While the focus was placed on creating a memorable occasion where young athletes can truly take center stage. She said the event will also highlight Busan's traditional culture through flag-raising performances and also a special dinner featuring local Busan ingredients and recreational programs will be offered. So it's like giving the athletes a chance to relax before the competition and before the opening ceremony, different activities are actually prepared like speed touch game and photo booths as well, so definitely all for the children. Well, listeners, if you're just tuning in, we're in the middle of the interview. We are joined by Ms. Lee Jong-min here in the studio, director of the National Sports Festival Promotion Division at Busan Metropolitan City. Well, many students across, as student athletes actually, from across the country may be visiting Busan for the first time. So what kind of memory of Busan do you hope this event will leave with them?
1: 네, 전국 각지에서 부산을 처음 찾는 학생 선수들도 많을 텐데요. 단장님은 이번 대회가 아이들에게 어떤 도시의 기억으로 남길 바라시는지 그리고 부산에 와서 정말 좋았다는 감정을 아이들이 느낄 수 있도록 어떤 준비를 했는지도 함께 소개 부탁드릴게요.
0: 네. 모든 참가 선수가 부산이 나의 꿈을 함께 응원했다는 추억을 좀 마음에 담아가는 대회가 되길 바라고요.
1: 네.
0: 그다음에 같은 꿈을 가진 선수들이 함께여서 좋았고 거기에 대해서 부산으로 모인 선수들의 마음속에 이 도시가 자신을 얼마나 진심으로 반기고 응원했는지 그 벅찬 감동이 오래도록 남기를 기대합니다.
1: 네.
0: 어린 선수들에게 그 전국 대회 출전은 소중한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1: 그럼요.
0: 네, 그 기억이 도전의 자부심과 부산이라는 도시가 준 즐겁고 따뜻한 온기로 남아서 어른이 되어도 다시 부산을 찾아 추억할 수 있는 대회가 제가 꿈꾸는 이번 대회입니다. 아울러 부산 시민에게는 스포츠가 살아 숨쉬는 곳임을 다시 느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1: 네.
0: 또 부산에서 처음 열리는 전국 장애학생 체전과 25년 만에 부산에서 열리는 전국 소년 체전이 부산의 저력과 따뜻한 힘을 전국에 알리는 무대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1: 네. 듣다 보니까 저도 부산 시민으로서 더 응원하게 되는데요.
0: 네.
2: So she says she hopes every athlete will leave with the memory that Busan cheered for their dreams. And she explained that taking part in a national competition is a precious experience for young athletes. Absolutely. And her hope is that this event will actually remain as a warm and joyful memory of Busan. And she added that she hopes the athletes will one day return to Busan as adults and remember this experience fondly. She also says she hopes this event will remind Busan citizens that their city is a place where sports are truly alive. So she sincerely hopes the 20th Korean Youth

0: Para Games being held in Busan for the first time, and the National Junior Sports Festival returning to Busan after years will become stages that show Busan's strength and warmth to the entire nation. Well, I hope the National Junior Sports Festival and the 20th Korean Youth Para Games will be more than just events in the city. What kind of change or awareness do you hope they will leave in our society? 이번 전국 소년 체육대회와 전국 장애 학생 체육대회가 단순한 행사를 넘어서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를 남기길 바라고 있는지, 특히 아이들의 스포츠 문화나 장애 학생 선수들을 바라보는 시선에도 변화가 이어지길 기대하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1: 아, 네. 저는 이번 대회가 우리 청소년들에게 승패를 넘어서 경험의 가치를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전국에서 모인 또래들과 경쟁하고 함께 땀을 흘린 그 경험 자체가 인생의 소중한 추억과 성장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전국 장애학생 체육대회가 부산에서 처음 열리는 만큼 장애학생 선수들의 당당한 도전을 보면서 우리 사회가 장애를 한계가 아닌 좀 도전으로 바라보는 성숙한 시선을 갖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특별한 배려의 대상이 아니라 온 힘을 다해서 자신의 한계를 도전하는 선수를 바라보는 시선이 이번 대회를 계기로 시작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0: 네.
1: 그것이 이 대회가 남길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또 두 대회가 부산에서 열린다는 사실 그 자체가 부산은 스포츠 천국 도시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0: 네.
1: 경기장을 찾은 시민들이 모든 선수들에게 따뜻한 박수를 보내는 장면 하나하나가 아이들 마음속에 오래 남고, 스포츠를 통해 또 협력과 배려를 배우는 건강한 스포츠 문화가 더욱 빛을 발하리라고 생각합니다.
0: 그렇군요. So she said she hopes this event will help young people understand the value of experience beyond winning or losing. Competing with peers from across the country and sharing sweat and effort together will become a precious memory and a moment of growth in their lives. And she also said since the 20th Korean Youth Para Games is being held in Busan for the first time, she hopes the confident challenges of student athletes with disabilities will help our society see disability not as a limitation, but as a challenge. And she emphasizes that these athletes should not be seen simply as people who need special consideration, but as competitors who are giving their all to overcome their limits. And she hopes every warm round of applause from citizens at the venues will remain in the hearts of young athletes, and that a healthy sports culture of cooperation and consideration will shine even more through this event. Now, events like these become even more festive when citizens join in, of course, with their support. So how can Busan citizens take part by visiting the venues or cheering for the athletes? 사실 이런 대회는 시민들의 응원이 함께할 때 더 큰 축제가 되잖아요. 부산 시민들이 어떤 방식으로 함께 응원하고 참여하면 좋을까요?
1: 네, 전국 장애학생 체육대회와 제55회 전국 소년 체육대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종목별 경기 일정을 참고하셔서 경기장을 방문하시면 되고요.
0: 네.
1: 부산을 방문한 이제 스포츠 꿈나무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산의 따뜻한 정과 그다음에 즐겁고 행복한 체전이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0: 네, 많은 시민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So she says citizens can check the event schedule for each sport on the official website of the 20th Korean Youth Para Games and the 55th National Junior Sports Festival as well, and visit the venues accordingly. She also asked for strong interest and encouragement from Busan citizens so that the young athletes visiting the city can feel Busan's warmth and enjoy a happy sports festival. Well, finally, could you share how you feel about joining us today and give a closing message for our listeners tuning in today?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 소감과 마무리 인사 부탁드릴게요.
1: 네, 제20회 전국 장애학생 체육대회와 제55회 전국 소년 체육대회는 부산에서 열리는 특별한 축제이자 의미 있는 대회입니다.
0: 네.
1: 17개 시도에서 찾아오는 2만여 명의 어린 선수들은

0: 우리 부산의 손님이자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입니다. 경기가 열리는 경기장에서 참석하셔서 경기장에서 마주치는 시도 선수단에게 따뜻한 응원과 미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미소 하나하나가 아이들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기억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희 기획단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산이 대한민국 체육 꿈나무들의 가장 멋진 무대가 될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네, 부산이 정말 따뜻한 스포츠 도시라는 생각이 듭니다. So she said around 20,000 young athletes from 17 cities and provinces will be visiting Busan. She emphasizes that there are guests as well as the future of Korean sports. She asked Busan citizens to visit the venues and offer warm support and smiles to the athletes they meet. And the planning team and promotion team will be continuing to doing their best until the very end and asked everyone to join together so that Busan can become the most memorable stage for Korea's young athletes. Well, before we wrap up, can you share your last, actually, text topic of the day? 네, 마지막으로 청취자와 함께 대답하는 질문 드릴게요. 전국 체전 선수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0: 네, 5월 글로벌 허브 도시 부산에서 스포츠 꿈나무와 함께하는 미래 화합, 감동, 체전이 시작됩니다.
1: 네.
0: 웃으며 함께, 손잡고 함께, 다 끝까지 함께 모이자 부산으로 펼치자 화합 체전. 시도 선수단 여러분을 온 부산이 응원합니다.
1: 네, 응원합니다. 네, 정말 결과와 상관없이 모든 선수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은데요. I love that. So she shared the slogan for both the 20th Korean Youth Paragames. Smile together, hold hands together, stay together until the end. And also the National Junior Sports Festival. Gather in Busan and let the festival of unity unfold. And to all athletes from cities and provinces across Korea, the whole city of Busan is cheering you on absolutely. And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s The Interview, speaking with Ms. Lee Jung-min, Director of the National Sports Festival Promotion Division at Busan Metropolitan City. 네, 오늘 더 인터뷰는 이 정민 부산광역시 전국체전기획단장과 함께했는데요. 단장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From the heart of Busan to the pulse of the world, global city, local voices, this is Busan Worldwide.

0: It's now time for Correspondent Reports. We're gonna turn to Japan for the latest updates. Our correspondent Kim Ji-suk is joining us from Fukuoka. 네, 오늘은 일본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일본 후쿠오카의 김지숙 통신원,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일본 통신원 김지숙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All right, so let's jump into our first story. Japanese Prime Minister Sanae Takaichi is reportedly considering a visit to South Korea later this month for a summit. Could you walk us through the details? 네, 첫 번째 소식 볼게요.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가 한국을 방문해서 한일 정상회담을 여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1: 네, 타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가 5월 후반 한국을 방문해 이재명 대통령과 셔틀 외교 차원의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고 지난 9일 일본 공영방송 NHK가 보도했습니다.
0: I see. So on the 9th, Japan's public broadcaster NHK reported that Japanese Prime Minister Sanae Takaichi is coordinating a visit to South Korea in late May to hold a summit with President Lee Jae-myung as part of their shuttle diplomacy. And this will be another summit under the framework of so-called shuttle diplomacy between the two countries. 셔틀 외교 차원의 정상회담이라고요.
1: 아, 네. 지난해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서 처음 만난 이 대통령과 타카이치 총리가 셔틀 외교의 적극적 이행을 약속했고 올해 1월 이 대통령이 타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일본 나라현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한 바 있습니다. 이번 5월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1월 이후 처음 열리는 셔틀 외교 차원의 정상회담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인 안동에서 개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NHK는 보도했습니다.
0: 그렇군요. So President Lee and Prime Minister Takaichi, who first met at the APEC summit in Gyeongju last October, promised the active implementation of shuttle diplomacy. In January of this year, President Lee visited Prime Minister Takaichi's hometown in Nara Prefecture, Japan, for a summit. NHK reported that if this upcoming summit takes place, it will be the first shuttle diplomacy meeting since January, and they are considering holding it in Andong, President Lee Jae-myung's hometown. Then what is the Prime Minister's schedule in Korea and what topics will be discussed during the summit? 다카이치 총리의 방한 일정 그리고 또 정상회담에서 어떤 방안들이 논의될 것으로 보이나요?
1: 아, 네. 8일 교도통신은 다카이치 총리가 19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해 중동정세 불안에 따른 에너지 수급 대책 그리고 중요 광물 공급망 강화 등 경제 안보 협력 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0: 네, 이번 회담 결과에도 좀 관심이 모아질 것 같은데요. So on the 8th, Kyoto News reported that Prime Minister Takaichi is expected to visit Korea on the 19th for a two-day, one-night trip. During the visit, the two leaders are expected to discuss economic security cooperation measures such as energy supply solutions, following instability in the Middle East, and the strengthening of critical mineral supply chains. So we'll definitely have to keep an eye on this topic. And turning to our second story, Japan's Financial Services Agency is reportedly developing a generative AI model specifically for the financial sector. So tell us more.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일본 금융청이 금융권 전용 AI 개발에 나선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1: 네, 일본 금융청이 생성형 인공지능 AI를 직접 개발해 지방은행에 보급하기로 했다고 니혼 케이자이 신문이 7일 보도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금융데이터 활용 추진협회가 금융청의 위탁을 받아 진행하게 되는데요. 약 100개 금융기관의 참여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예산으로 약 7억 2천만 엔, 한화로 약 65억 8천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0: I see. So the Nihon Keizai Shimbun or News reported on the 7th that Japan's Financial Services Agency, also known as FSA, has decided to directly develop generative AI and distribute it to regional banks. This project will be carried out by the Financial Data Utilization Promotion Association under the commission of the FSA. And the goal is to involve about 100 financial institutions and a budget of approximately 720 million yen, which is about 6.58 billion Korean won has been allocated for this. Well, hasn't the Japanese financial sector introduced generative AI until now? 지금까지 일본의 금융권에선 생성형 AI를 도입하지 않았나요?
1: 아, 네. 지금까지는 잘못된 응답이나 정보 유출 우려로 주로 내부 서류 작성이나 사내 문의 대응 등에만 한정적으로 사용했는데요. 이번 공동 개발을 통해 챗봇 형태의 앱 조작 안내, 계좌 잔액 조회 등 실질적인 고객 대응 업무까지 활동 범위를 넓힐 계획입니다.
0: I see. So until now, due to concerns over incorrect responses or information leaks, its use was limited mainly to internal document preparation or responding to internal company inquiries. However, through this joint development, they plan to expand the scope of its application to practical customer service tasks such as a chatbot-style app or operation guidance and account balance inquiries. And why is the government taking the lead on this project? 그렇다면 금융청이 직접 개발에 나선 배경은 무엇인가요?
1: 네,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구인난을 겪는 지역 금융 인프라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중소금융기관의 업무 효율을 높이고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겠다는 취지인데요. 요코하마은행과 시소가은행 등이 이미 참여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로 볼수 있겠는데요. So the move is aimed at maintaining regional financial infrastructure, which is suffering from labor shortages due to a declining and aging population. The goal is to increase the work efficiency of small and medium-sized financial institutions and maintain service quality. Banks such as Yokohama Bank and Shizuoka Bank as well have already expressed their intention to participate. With that, let's jump into our final topic. The Tokyo Metropolitan Government is expanding its policy this summer by allowing some employees to wear shorts to work. 네, 마지막 소식 볼게요. 일본 도쿄 도청이 올 여름 공무원들의 반바지 출근을 허용한다고 들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1: 네, 도쿄도청이 매년 5월 1일부터 실시해왔던 쿨비즈 정책을 올해는 한 달이나 앞당겨 4월 3일부터 시행했는데요. 도쿄도청의 직원들이 티셔츠와 폴로 셔츠 운동화는 물론 업무 특성에 따라 반바지 착용도 가능하게 되었다고 아사히 신문과 산케이 신문 등 현지 매체가 최근에 보도했습니다.
0: 네, 날씨 변화에 맞춰서 공공기관의 근무 문화도 조금씩 달라지는 모습인데요. So Tokyo Metropolitan Government, which has traditionally implemented its cool biz policy starting May 1st each year, began its it a actually month early this year on April 3rd. Local media outlets including Asahi News and also Sankei Shimbun, which is news, recently reported that the government employees are now allowed to wear t-shirts, polo shirts, sneakers, and even shorts depending on the nature of their work. Then what is the reason for starting the cool biz policy a month earlier, and could you explain more about what this policy is? 도쿄 도청이 한 달이나 앞당겨 쿨비즈 정책을 시작한 배경, 그리고 쿨비즈 정책이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1: 네, 우선 쿨비즈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면 2005년 코이즈미 준이치로 내각 시절에 시작된 일본의 복장 규정 완화 정책입니다. 지금의 도쿄도 지사로 당시 환경상이었던 코이키 지사가 주도했으며 사무실 냉방 온도를 28도로 유지하는 대신 넥타이와 재킷 착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처음에는 반발도 있었지만 점차 기업과 공공기관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었고요. 2011년에는 동일본 대지진 이후 전력난이 심화돼 슈퍼 쿨비즈까지 도입, 복장 규제가 더욱 완화됐습니다. 한편 도쿄도청이 5월 1일부터 시행해온 이 정책을 한 달이나 앞당겨 시작하게 된 배경에는 갈수록 심해지는 폭염이 있다고 아사히 신문은 전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11일에는 도쿄도 내리막구에서 최고 기온 28도 4분가 관측된 바 있으며 중동정세의 영향을 받아 에너지 대책으로 쿨비즈를 더욱 확대할 방침이라고도 전했습니다.
0: 그렇군요. So first, the cool biz policy is a dress code relaxation policy in Japan that began back in 2005 under the Junichiro Koizumi cabinet. It was led by Governor Koike, who was the environment minister at the time. The idea is to maintain office temperatures at 28 degrees Celsius while reducing the wearing of ties and jackets. Although there was some initial resistance, it quickly spread throughout the companies and public institutions. In 2011, following the Great East Japan earthquake, the power shortages led to the introduction of Super Cool Biz, further relaxing the dress code. Meanwhile, the SI News reported that the reason for starting this policy on April 3rd instead of May 1st is the increasingly severe heat waves. In fact, a record high temperature of 28.4 degrees Celsius was observed in Nerima Ward, Tokyo, on the 11th of last month. It was also reported that they plan to further expand Cool Biz as an energy measure influenced by the situation in the Middle East. Well,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s Correspondent Reports, connecting with our reporter based in Japan. 네, 일본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일본 후쿠오카에서 김지숙 통신원이었습니다.
0: All right, and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s Correspondent Reports, connecting with our reporter based in Fukuoka, Ms. Kim Ji-suk. Thank you so much for all the latest updates. And let's check out some of the messages coming in before we wrap up for today. We have Kosunim saying hello, everyone. And messaging in, now today's text topic was, what's one thing you like to say to encourage the student athletes competing in the National Sports Festival? And Kosunim messaging in saying, 언제나 응원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To all the young athletes out there. Thank you so much for that message. Also, 기숙님 messaging in saying have a good day, and 정란님 messaging in saying good day as well. Well, thank you so much for your messages and tuning in today. Listeners, we'll be back tomorrow at 11:05 a.m. Final song is by Michael Jackson with Man in the Mirror. I'll see you tomorrow. Bye-bye.

0: FM 부산 영어 방송.
1: 혹시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 수는 지난 3년 평균 약 9만 명.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기준이 강화된 이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쿨존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 서행,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금지, 차량 출발 전 앞뒤 좌우 살피는 습관으로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를 만듭니다. 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모두에게 위험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교통안전, 나부터 실천하면 모두가 안전해집니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부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우리 모두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어린이가 안전한 부산을 만드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함께합니다.
2: Hello, my name is Naomi from Tanzania. I came to Busan 5 years ago on a university professor scholarship. When I first came, I was impressed by the variety of tourist attractions, ranging from a number of downtowns, beaches, museums, and Busan has it all. Also, there are some beaches in Tanzania, like Busan, but the beaches here in Busan have more diversity.

0: world. BEFM, Busan Yeongwabangsa.
1: Sagalchi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0 Waste Rangers.
6: To save Mother Earth, just remember the 5 R's.
7: Would you like a bag for that?
5: No thanks. I brought my own bag. Number 1, refuse. Just say no to things you do not need.
7: This shirt is so out of style.
5: Why not take it to a flea market? Number 2, reduce. Buy only what you need and share with your neighbors.
7: One iced Americano coming right up.
5: Can I get that in my tumbler? Number 3, reuse. Single use, that's not how we do things.
7: This is such a hassle. Let's just throw it all in together.
5: You've got to peel off the labels and rinse them out. Number 4, recycle. Rinse it, peel it, and recycle properly.
7: This looks different from other sponges.
5: It's a biodegradable loofah. Number 5, rot. Choose a product that returns to nature.
7: Refuse, reduce.
5: Reuse, recycle.
7: And rot. The 5R pledge to protect our planet.
8: Now, 방송 광고라는 부메랑을 던져보세요. 소비자를 향해 정확히 날아가는 광고, 힘차게 돌아가는 경제, 부메랑처럼 다시 기업의 이익으로 되돌아오니까요. 방송광고, 경제에 큰 힘이 됩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9: 1:00 o'clock.

0: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화 방송.
1: 혹시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 수는 지난 3년 평균 약 9만 명.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기준이 강화된 이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쿨존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 서행,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금지, 차량 출발 전 앞뒤 좌우 살피는 습관으로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를 만듭니다. 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모두에게 위험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교통안전, 나부터 실천하면 모두가 안전해집니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부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우리 모두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어린이가 안전한 부산을 만드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함께합니다.
2: 아, I was so busy this morning. I didn't even get to check my messages. I almost got hit.
3: Here comes the safety hero. Stop right there, Smombie. Put your phone away. Keep your head up. Look around.
2: What was I doing? Thank you. I'm finally free from being a Smombie.
3: As you just heard, even a quick text could lead to a serious accident. This kind of behavior has a name, Smombie, a word created by combining smartphone and zombie.
4: Walk with your head up and check your surroundings before you move. Let's build a safer traffic culture and keep our streets free from smombies.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부산 영어 방송.

0: With an open heart, we want to get to know you better. Please give a warm welcome to our guest. This is Open Heart. Even with just two members, they make the stage feel full. Today, we're joined by a band with a melancholic but also free color of music. So please welcome members Sahyeon and Kim Ji-hyun of band OMO.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다양한 사랑의 감정에 전하는 OMO입니다.
0: 안녕하세요. Welcome to the studio. 저희 개인 인사도 부탁드릴게요.
1: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모에서 보컬이랑 이제 지은이랑 같이 곡 쓰고 있는 서현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2: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2: 안녕하세요. 저는 오모에서 피아노 치고 같이 곡 쓰고 편곡하고

0: 뭐니?
1: 너무 떨려요.
0: 정말요? 왜 저희 전혀 떠실 필요 없고요. 그냥 하고 싶은 얘기 그냥 친구들이 한다고 생각하시고 재밌게 이따 가시면 될 것 같아요. It is their second time on radio today, so they were mentioning that they were a little nervous, but I'm sure we're going to be having a great time. But basics first, can you explain to us what your team name means? 일단 기본적으로 오모 어떤 팀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2: 오모는 일단 다양한 사랑의 감정을 주제로 전하려고 하고 있는 팀이고요.
0: 네.
2: 오모는 이제 옵티미스틱 뮤직 올리라고 낙관적인 그런 즐거운 음악만을 하겠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팀입니다.
0: 오, 그래서 OMO 해서 오모라고 읽으시는 거죠?
2: 네, 맞아요.
0: Oh, wow. Okay, so they say that they try to make music involving and revolving around the different types of emotions of love. And OMO is O-M-O, and it stands for optimistic music only. So just like the name is saying, they are trying to make optimistic music only. But it's really cute because the band kind of looks like a character's face. 근데 적으신 게 대문자, 소문자, 대문자라서 뭔가 얼굴 같기도 하고요.
2: 맞아요. 맞아요. 노린 거예요.
0: 그렇군요. 네, 정말 이모티콘처럼. Yeah, so they said that they were aware of it when they were making the name. So if you guys look at our screen right now on the bottom, you can see we wrote band OMO. So it says O in capital, M in smaller case, and then another O. So it does kind of look like an emoticon that you would use when you're texting. You kind of told us that you work on songs revolving around the emotions of love. But if you were to explain more about genre, what would it be? 그럼 OMO는 어떤 장르의 음악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3: 저희는 그래도 좀 락 밴드, 좀 밴드 사운드로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도 조금 더 한국보다는
0: 네.
3: J-pop 사운드에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Interesting. A rock band that is a little closer to Japanese pop more than K-pop. Oh, I feel like a lot of our listeners would be interested in listening to what their sound is. But don't you guys worry, we'll be getting it very, very soon. But before that, we did kind of talk about positions, so let's talk about it again. 포지션 얘기 좀 다시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지은님이 이제 건반, 네. 피아노, 그리고 작곡 같이 네. 하시고 서현님이 보컬,
2: 네.
0: 그리고 작곡 같이 하시는 작사, 작곡 둘 다 두 분이 같이 하시는 건가요?
3: 아니요, 작사는 이제 서현이가 주로 하고 있어요.
0: 네. 그러면 편곡과 작곡은?
3: 제가 같이 하고 있어요.
0: Okay, so Jian is in charge of the keys and they also compose together, but the lyrics is usually written by Soyeon, and Soyeon is the vocalist of OMO. Everybody's saying, welcome OMO, hello OMO, sounds very nice. I love optimistic things. 나도 낙관적인 거 너무, 낙천적인 거 너무 좋아한다. Mika says, I'm curious about OMO's music. OMO 음악 빨리 듣고 싶다. 너무 기대된다. 지금 벌써 댓글 올라오고 있는데요. 잠깐만, 다들 기다리세요. Just a little bit more, guys. Wait a little bit, tad more. You guys have covered a lot of animation soundtracks. I'm assuming you guys are big fans. 애니메이션 OST 커버 엄청 많이 올리셨더라고요. 팬이신 거죠?
3: 네, 너무 좋아해요.
0: 애니메이션 팬이시구나. 어떤 애니메이션 그럼 최근에는 보셨어요?
3: 저는 사카모토 데이즈를 조금 밥 먹으면서
0: 네, 사카모토
3: 데이즈
0: 네. Okay, 사카모토 데이즈 is something 네. she's been watching while eating recently. 서현님은요?
2: 저는 최근에 한 이틀 전에 네. 다 봤는데요. 마법소녀 마도카 마기카라는
0: 마법소녀 마도카 마기카
2: 네.
0: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2: 그것은요, 마법소녀물인데요.
0: 네.
2: 힐링을 가장한 다크판타지인데 힐링, 저는 힐링 개인적으로 받았습니다. 네, 힐링 돼요.
0: Okay, so this is the one that Soyeon watched. It's called Puella Magi Madoka Magica. And it is kind of like a dark fantasy, but she says that it was really healing for her. I feel like if you guys want more recommendations, you guys just can ask in the comments and they'll give you guys a lot of animations. 저는 애니메이션을 본 적이 없는데 저 깜짝 놀랐어요. 혹시 저한테 하나 추천해 주실래요, 그럼? 한 번도 안 본 사람에게 추천을 해보자면?
3: 좀 그래도
0: 네.
3: 애니메이션도 장르가 있으니까
0: 저는
3: 러브를 좋아하시는지
0: 러브 너무 싫어하고요. 저는 무서운 거 좋아해요.
2: 무서운 거요?
0: 네.
2: 무서운 거면 진격의 거울?
0: Attack on Titan인가요? 그게 진격의 거인. Okay, I was like, can you guys give me a recommendation? And they're like, oh, if you like scary stuff, you would really like Attack on Titans. Okay, so I feel like we might be talking a lot of animation and kind of something related to films and movies.

0: artistically today. But talking about animations, you guys did a remake of a very famous animation soundtrack. We just listened to the song before coming into our open heart segment today. It was from 달려라 하니, and they did another movie sequel after 40 years, so commemorating 40 years. And this is like a traditional kind of Korean animation that was really famous. How did you guys get to work on this project? 저희 들어오기 전에 들었던 달려라 하니. 주제곡 리메이크 하셨는데 이건 어떻게 작업이 진행되게 된 건가요?
1: 이제 같은 회사의 그 현성 감독님이
0: 네.
1: 달려라 하니에서 음악 감독을 맡으신 감독님이 이제 같이 계세요. 근데
0: 아,
1: 그
0: 네.
1: 감독님께서 너무 좋은 기회에, 너네 애니메이션 좋아하잖아? 한번 리메이크 해볼래?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부르게
0: 오,
1: 되었습니다.
0: 기분이 어떠셨어요?
1: 너무 사실 영광스럽죠. 그리고 또
0: 네.
1: 이선희 선배님이라고 제가 감히 불러도 될지 모르겠는데. 네, 너무 유명하시고, 너무 이 한국 음악의 한 획을 그으신 분의 노래를 저희가 리메이크 한 거여서 사실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0: 네.
1: 효녀가 된것 같았어요.
0: 그죠? 왜냐면 저희 부모님
1: 네,
0: 세대가 아는
1: 맞아요, 맞아요.
0: 애니메이션이잖아요. Okay, so they got the chance because there was a producer that they work with together that was in charge of the music directions of this new film. And they were like, you know what? You guys really like animation, so how about you guys sing this one? And they were so honored because the original song is by artist Isoni, legendary artist, by the way. And so they just felt like they were kind of becoming nice children to their parents as well because this animation is so famous and it goes way up to our parents' generation as well. Let's talk about your recent release as well. Congratulations, you guys released a new song. 며칠 전에 신곡 발매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와. 어떤
1: 감사합니다.
0: 곡인지 설명 부탁드려요.
1: 이번 레블러는요, 이제 그 타이틀을 가지고 제가 쓴 곡이에요.
0: 네.
1: 이제 지구의 선, 극도의 악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쓴 곡이었는데, 저희가 항상 좀 밝은 진취적임을 보여줬다면,
0: 네.
1: 이번에는 우리 좀 어두워도 괜찮은 노래를 써보자. 어두운 거를 굳이 이겨내려는 곡이 아니라
0: 네.
1: 어두움을 받아들이는 곡을 써보자 하고
0: 네.
1: 한번 써보게 된 곡이었습니다.
0: 그리고 제목이 Rebel plus er, 그러니까 Rebeler 이렇게 되는 거죠?
1: 네.
0: 이것도 서현님 아이디어였나요?
1: 이거는 사실 여러 명의 아이디어에
0: 네.
1: 제가 그러면 이하를 붙여서 저희 없는 말을 한번 있는 것처럼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해서
0: 네.
1: 만들게 됐어요.
0: Okay, and you guys did prepare a live. 그리고 오늘 이곡 라이브로 준비해 주신 거죠?
1: 네.
0: 그럼 지윤님 오늘 키보드도 라이브로 쳐 주시는 건가요?
1: 네.
0: 그러면 저희 라이브 준비 한번 해 주시면요. 제가 신곡 한번 설명 열심히 영어로 해 볼게요. We are going to be getting a live of their new song that they released called Rebeler, but this is Rebel plus ER, so it's Rebeler. And she says that she tried to think about how being dark isn't always bad. They always try to talk about overcoming fear, overcoming darkness and shadows, but this time they kind of wanted to focus on how it's all right to sometimes be in the mood, to sometimes be a little darker. And Rebeler is made from many ideas that a lot of opinions got together with. And then she thought, let's make a name that doesn't exist. So that's why they added the ER to Rebel. So they are Rebelers in the song. We are gonna go listen to the live. 준비되셨을까요? 천천히 해주세요. 괜찮습니다. 천천히 해주세요. And we are also gonna be having a keyboard live in the studio as well. It's been a while since we had an instrument live. So I hope you guys are just as excited as I am. Let's see. Mika says they look so young. Did you watch the animation, honey? 달려라 하니 보긴 했냐고 너무 어려 보인다고 하시는데 보셨나요?
1: 보긴 했는데 그제 기억에는 엄청 어렸을 때
0: 네.
1: TV에서 심야 방송으로 스머프, 둘리, 한이 이렇게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0: 그 시절 만화로. 오케이. She did. 서연 says she did watch it, but it was a long time ago, and it was kind of like the midnight series of older animations. So she did watch it. 저희 준비되셨을까요?
2: 네.
0: Alrighty, then let's go listen to the live version of Rebeler by Omo.

0: basically 그 시절 애니메이션 느낌 너무 잘 나온 것 같다. Power vocals, loving the vibe, amazing duo, piano is perfect, funky rock and more. These ladies are amazing. 정말 다 할 수 있는 것 같다. Mika says, now I understand they said it's more like J-pop. 아, J-pop과 가깝다고 한 게 직접 들으니까 이제 이해가 된다 하시는데요. Sukasa says, 와, CD를 먹었나요? 너무 좋아요. Ooh, Did you eat the CD? AJN says, 와,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It really feels like I can overcome everything. Geek Diggy says, I didn't know I needed cuteness in my day. I'm so happy. 나 오늘 귀여운 거 필요한 줄 몰랐는데 너무 행복하다. Clap, clap, clap. Bravo. Our listeners are loving it. 다들 너무 좋아해 주시는데요. 저도 처음에 너무 놀란 게 아, 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분명히 인터뷰를 지금도 웃으시면서 이렇게 웃으시는데 노래하자마자 너무 파워풀하게 바뀌셔서요. 와, 너무 감사합니다. Let's talk more about this song. Are there people you would like to specifically recommend this song to? 이 곡은 어떤 분들에게 특히나 더 추천해주고 싶으세요?
1: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이게 예전에 잠깐 우울했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그때 제일 힘들었던 말이 힘내였어요. 사실 이게 너무 사랑하는 마음에 이렇게 해주는 말인 건 아는데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난 지금 최선을 다해 힘내고 있는데 어떻게 더 힘내라는 거지? 이런 생각에 되게 힘들었었는데 네. 사실 그 시절에 저 같은 분들한테 힘 안 내도 되고 그냥 너의 약간 악함, 너의 힘듦을 그냥 받아들여, 받아들여야 이제 선이라는 게 또 생기고 이것이 하나가 되는 거야 이렇게 좀 말해주고 네. 싶었습니다.
0: Okay, so Sayan says that she remembers that she once had some blue days herself, and whenever people told her like you got this or like you can do it, she kind of felt like it didn't help her or comfort her as much because in her perspective, she was already trying hard and she was already trying her best. So she wants to recommend this to people that are going through the similar blue, telling them that you don't necessarily have to try harder. It's okay if you just acknowledge your blueness, your sorrowness, because one day these feelings and these powers will turn into a more optimistic sort of power.
2: 지은님은 어떤 분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으신가요?
3: 저 비슷한 것 같아요. 조금 힘든 사람들이 이 네. 노래를 듣고 더 그 노래로 얻는 위안이 있잖아요.
0: 그렇죠.
3: 그거를 네. 좀 마음으로 받았으면 좋겠어요.

0: Jian says to, you know, similarly, she wants to recommend it to those that are going through hardships as well, because there's definitely a comfort you gain only from music and arts. So she's hoping that it would touch their minds as well. Let's go look at a comment. I'm going to read a comment from one of your live clips. They talk about your lyrics and then they say, "You really make me think a lot. Thank you so much. It's a great song." And the lyric goes like, "Such coincidences become fate trapped in a world destined to be discarded, blaming my poor mentality as I become nothing than a wrong answer." 라이브 클립에 달린 댓글이 좀 인상 깊은데요. 그깟 우연 따윈 운명이 되어 끝내 버려질 세상에 갇혀 오답이 되어 버려질 나의 애꿎은 정신력을 탓해. 오, 이거는 서연님이 직접 쓰신 가사죠?
1: 네, 맞아요.
0: 오, 어떻게 나온 가사인가요?
1: 이게 그 이제 악을 받아들이라고 했잖아요.
0: 네.
1: 근데 이게 힘들 때 계속 자기를 자책하게 된단 말이죠.
0: 네.
1: 근데 이제 자책할 때 주변 사람들이 진짜 이렇게 많이 하고 많이 해서는 안 되는 말인데, 그거 그냥 너 정신력 문제야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근데 저는 잘못했다고, 이거 잘못했다고 하는 게 조심스럽긴 한데,
0: 네네.
1: 잘못했다고 봐요. 세심발언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제 남들이 정신력을 탓하라 하지만 그 말을 듣고 딛고 일어나라 이런 느낌입니다.
0: 지은님은 서연님이 쓴 가사 처음 봤을 때 어떤 느낌이셨어요? 이번 곡? 뭔가 스토리가 있나요? 두 분만 아는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2: 진짜 솔직히
0: 네.
2: 저는 어려웠어요.
0: 생각을 좀 하게 만드는.
2: 네,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이제 보고서는 옆에서 설명을 해주거든요. 네.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쓴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처음 가사를 딱 보고서는 이제 예.
0: 그렇구나.
2: 그렇구나. 듣고서는 그래서 이렇게 나왔구나 이제 이렇게 이해를 했죠.
0: 직접 해설을 해주셨네요, 서연님.
1: 네.
0: Okay, Soyeon says that she wrote the lyrics thinking about all the people that blame your mentality. Sometimes people aren't supposed to do this, but they do blame you and how weak you are. But she says that she thinks that is wrong, and that's why she wrote this lyric. And I asked Jian, what did you think about the lyrics after you first read them? And she says, to be super honest, it was a little hard for me to understand, but Soyeon kind of interpreted it for her and she was explaining what it meant, so that's why she realized later what it all meant. What is your favorite part from this song, each of you guys members? 그럼 각자 이번 신곡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은 어느 부분인가요?
1: 저는 이 노래가 사실 처음에는 네. 1절에서는 너를 탓하지만 2절에선 사실 나를 탓해란 말이죠.
0: 네.
1: 그 가사의 대비가 좋은 것 같아요. 너의 정신력을 탓해 이렇게 남들이 하는 말이 사실 나의 정신력을 탓해.
0: Okay, so she says that there's a difference in the lyrics in verse 1 and verse 2. In verse 1, it says, blame your mentality, and then it changes into blame my mentality in verse 2. So she kind of really likes the contrast. 지은님은요?
2: 저는 후주가 제일 좋아요. 마지막 아우트로.
0: 네.
2: 왜냐면은 거기서 이제 서연이가 막 애드립을 해요.
0: 네.
2: 하면서 막 엄청 크게 막 격정적으로 애드립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같이 인스트도 좀 더 화려해지고 하면서 좀 더 그 감정이 잘 느껴지는 것 같아요. 곡에 있어서.
0: Okay, Jian really enjoys the outro because obviously there is the ad-libs by Soyeon, but it's kind of all going to a climax and they're all getting a little dynamic and it feels like they're all in the moment enjoying it. So she really likes the outro. We talked about animations a little bit, but I guess you guys really like watching and reading a lot of things, because I heard that you guys are movie and book fans as well. Could you tell us what you were watching or reading recently?
3: 애니메이션도 그런데 영화, 책도 관심이 많다고 들었어요. 이쯤 돼서 제가 그냥 궁금해지는 건데, 두 분은 집순이이신가요?
1: 네.
0: 대답부터가 되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취미잖아요. 이게 그러면 이 질문도 좀 드리고 싶어요. 영화나 책 최근에 읽으신 거 보신 것도 좀 알려주세요.
2: 저는 홍학의 자리를 읽었는데요. 아시나요?
0: 혹시 끝까지 네. 스포일러 안 당하고 읽으셨나요?
2: 네, 다행히. 다행히 스포일러 안 당하고 읽어서 마지막, 왜냐면 서연이가 추천해줘가지고 읽었거든요.
0: 네.
2: 책 빌려줘서 읽었는데 마지막 저까지 읽고 나자마자 이제 서현한테 이거 뭐냐? 야 이거 마지막이 진짜
3: 그렇죠. Okay, so Jiyun read the book 홍학의 자리, which is by author 정혜연, and it is a thriller novel that is very famous for having a plot twist. Don't search it up, guys, if you want to read it. It's only out in Korean yet, but 서현 recommended it to her and lent her the book. She read it and then texted 서현 right away saying, "What is going on? What is this?" 서현님은요?
1: 저는 최근에 푸른세계라는 네. 책을 읽었는데요. 이게 죽음을 다룬 책이에요. 근데 정말 오랜만에 책 읽다가 울었어요.
3: 오, 네. 소설인가요?
1: 네, 오. 너무 슬펐어요.
3: Okay, okay. So she says that she read a book called 푸른세계, which basically means like a green world or a fresh world. And it is about death. And it's, she says that it's been a long while, but she actually cried reading this novel. So it was meaningful for her. Do you guys have songs you wrote related to or inspired by books or movies? 그럼 책이나 영화에서 영감을 받아서 만든 노래도 있으신가요?
1: 사실 그 레블러도
3: 네.
1: 이 주제를 갖고 있긴 했지만 이 주제와 함께 제가 데미안을 네. 정말 재밌게 읽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데미안이랑 약간 이렇게 같이 요소들을 좀 합쳐서 쓰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3: 네.
1: 사실 데미안을 읽고 쓴 노래기도 해요.
3: 오, 그러면 그걸 읽고 좀 들으면 좀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겠네요.
1: 네.
3: Oh, okay. So she says that, for instance, the song that we just listened to, which was Reveler, she was inspired by the classic Damien by Hesse. And she says that, of course, she did have the main plot or the theme of the lyrics she wanted to write about, but she did gain inspiration from that classic. Do you guys have a favorite movie then? 그럼 두 분 인생 영화도 이쯤 되면 궁금하거든요. 책 얘기도 했고 애니메이션 얘기도 했으니까 영화도 한번 여쭤볼게요. 인생
2: 근데...
3: 영화.
2: 네. 애니메이션 영화도 영화로 쳐주나요?
3: 그럼요.
1: 당연한 거 아니에요?
3: 그럼요.
2: 아, 그럼 제 인생 애니메이션 영화 두 개 너무나 유명한 거죠, 사실.
3: 네.
2: 생가치로랑 하울의 움직임성 이 두 개를 너무 좋아해요. 네. 지브리 영화를 엄청 좋아해요.
3: You're 그래서. a huge Ghibli fan. 오케이, okay. 네. 둘 중에 하나만 고르자면.
2: 그래도
3: 네.
2: 생가치로로 갈게요. 생가치.
3: 뭐가 그렇게 마음에 드셨어요?
2: 너무 어릴 근데 약간 추억의 영화 같은 느낌인 그렇죠. 것 같아요. 어릴 때 봐가지고
3: okay, okay.
2: 그때 향수.
3: Okay, she is reminiscent of when she first watched these Ghibli movies like Spirited Away, and Howl's Moving Castle. So that is something she would choose. 서연님은요?
1: 정말 놀랍게도.
3: 네.
1: 저도 두 개인데.
3: 네.
1: 하나가 위대한 개츠비랑
3: 네.
1: 하나가 놀랍게도 센과치로
3: No way.
2: 나도 몰랐어.
3: Surprisingly, it's Spirited Away and The Great Gatsby, which kind of seem like very different films. 개츠비랑 생가치로 조금 다른 느낌이긴 한데.
1: 아, 다르긴 한데요.
3: 네.
1: 이게 둘 다, 근데 이유를 들으면 납득하실 수도 있어요.
3: 오케이, 뭔데요?
1: 위대한 개츠비도 사실 전 책으로 먼저 시작을 했어요. 강신주의 감정 수업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3: 네.
1: 거기서 경탄이라는 감정에 대해서 다룬 걸로 예시를 위대한 개츠비로 이렇게 했었단 말이죠.
3: 오, 네.
1: 근데 이 영화가 일단 색감도 너무 예쁘고 노래도 너무 좋은데 그 이 주인공들이 좋아하고 경탄하는 대상이 과연 진짜 사람 그대로가 맞나? 이게 사랑일까? 아니면 뭐 돈이나 지위에 대한 경탄일까?
3: 네.
1: 그런 뒤에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부를 불렸는지는 아무도 관심이 없거든요.
3: 네.
1: 다루지도 않고. 그래서 뭔가 그렇게 생각할 거리가 많아서 좋았고
3: 네.
1: 센과 치히로도 사실 생각할 거리가 많아서 좋았던 건데 센과 치히로는 이름을 잊어버려서 사람들이 다 거기에 살잖아요.
3: 네.
1: 근데 그 이름을 잊지 않으면 그래도 계속 자기 본분을 잊지 않고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으면 어떻게든 이렇게 가족도 찾고 돌아가게 되잖아요.
3: 네.
1: 그런 점이 되게 좋았어요. 잊지 말아라 자기를.
3: 네. 네. 잊으면 안 된다.
1: 네.
3: 그러면 서현님, 지윤님의 본분은 뭘까요? 뭔가 저희 오늘 독서 마이마이한 기분인데 저도 굉장히 독서를 좋아하는 입장에서 저희 본분 무엇인가요, 서현님?
1: 제가 생각하기엔 저는 본분을 계속 끊임없이 찾으려고 하는 편인데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3: 네.
1: 내가 사람들은 다 행복을 추구하잖아요.
3: 네.
1: 행복하기 위해서 나한테 필요한 필수 요건이 뭘지를 되게 많이 생각해요. 근데 저는 자유로움과 네. 안정감, 사랑 이건 것 같아요. 저한테는.
0: 오케이. 네. 지은님
1: 있나?
2: 저는 살면서 본문을 생각해본 적이 없어요.
3: 저도 없긴 한데 저희 이왕 오늘 문학 쪽으로 가는 거.
2: 아 본문. 아 저는 그래도 사람이니까 사랑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이란 okay. 감정.
0: Okay, Soyeon was explaining why she really loved the two movies. But firstly, Gatsby, she wrote a book talking about human emotions. It wasn't like an original of Gatsby, but it was a Korean book. And it was talking about emotions of in awe or wonderment. And it was talking about Gatsby as an example of is really... the emotion we feel against Gatsby, the wonderment, true? Does it really mean what we say? Like, are we really in awe? Because we're really not thinking about what happens behind the scenes and how he became so rich. So it made her think a lot. And Spirited Away as well, it was something that made her think a lot. And she realized that as long as you don't forget why you're here and why you exist, then you always find a way out. And I was being kind of funny. I was like, okay, then why do we all exist? And Soyeon was saying she thinks that being free and secure is really important to her. And Soyeon was saying, because we're all human, maybe love is the most important thing. Okay, before we get too philosophical, let's go into a song break. 너무 철학적으로 가기 전에 저희 라이브 하나 더 들어볼 건데요. 다음으로 들어볼 곡은 어떤 곡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1: 다음은 30일이라는 곡인데요.
0: 네.
1: 이 30일도 되게 일상에서 살짝의 판타지함을 섞은 곡이에요.
0: 네.
1: 이것도 영화를 보고 저희가 쓴 곡이었는데요. 그 나는 내일 어제 너와 만난다
0: 네.
1: 라는 영화가 있는데
0: 일본 영화죠?
1: 맞아요 네. 맞아요 그거를 보고 저희가 서로한테 너는 만약에 사랑할 날이 30일밖에 없으면 어떻게 할 거야? 어떨 것 같아? 라고 얘기한 그 질문에서 시작된 곡이고
0: 오.
1: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네.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오. Okay, 그럼 다시 저희 라이브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So the next song we're going to be listening to is another original called 30일, 30 Days, and they were inspired by another movie. It's called My Tomorrow, Your Yesterday, released in 2016. It is a Japanese film, and they said that they started off with one question. What if? What if you only had 30 days to love? What would you do? And that is where they started off writing and building onto the song, and they say that perhaps... this song could be their answer to that question. So I want to ask our listeners as well the same question. If you only had 30 days to love, then what is the next step you're going to take? Maybe you can tell us your answers while we're listening to the next song. 준비되셨을까요? Alrighty guys, then we'll be back after 30일 by 오모.

0: 와, 아니 마지막에 너무 여운이 남아서 제가 계속 끝나신 게 맞으려나? 혹시 다시 너무 약간 영화처럼 끝나고 이렇게
1: I feel like because after each live they kind of make it seem like there's something else and you can feel the atmosphere so I was kind of like are they over or not? But wow, let's see what our listeners are saying. Paulina says great song, love it. Oh, 너무 노래가 좋다, 너무 좋아요. SRD says incredible, you can feel raw emotions. 정말 진실된 감정들이 느껴지는 곡이다. Mika says, I think their songs fit just for festival perfectly. 페스티벌에 완벽한 곡들인 것 같다. Let's see. Ricky says, man, this song sounds so free and inspiring. 너무 자유로운 노래인 것 같다. And I also asked you guys, what would you guys do if you had 30 days to love? Tsukasa says, I would every day do something new to enjoy to the max 30 days.
0: 저희 청취자분들도 30일이 주어진다면 매일매일 새로운 걸 할 것 같다. Ricky says I'll fall in love with fried chicken. 치킨이랑 사랑에 빠질 것 같다. Wow, thank you guys so much for the wonderful live. Sukasa says I love how they speak so softly, but when it's time to sing, a super voice comes out. 너무 나긋나긋 대화를 하다가 이제 노래할 때 너무 파워풀한 보컬이 나오는 게 너무 좋다라고도 해주시는데요. 감사합니다. 저 이제 음악 얘기, 이제 예술 얘기 되게 많이 했는데 너무 궁금해져요. 이쯤 되면 두 분은 어떻게 만나시게 되셨을까? 언제 만나시게 된 건가요?
2: 이게 좀 신기해요. 저희 관계가
0: 네.
2: 저희가 대학교 때 같은 이제 전공의
0: 네.
2: 동기로 만났는데
0: 네.
2: 알고 보니까 이 친구의 동네 교회 지인이
0: 네.
2: 저한테 동네 아는 지인이었던 거예요. 옆 학교였어요. 고등학교가. 동네가 같았어요.
0: 그거를 나중에 만나고 나서 아신
2: 네,
0: 거죠?
2: 대학교 그러니까. 가서 알았는데 이것이 바로 운명 아닐까요?
1: 오케이, so they met in university because they were majoring the same major and then they realized that they actually had mutuals because they were in the similar neighborhood growing up but they didn't know about each other until later on so they were saying maybe this is destiny. So how many years was this when you guys first met? How many like how much was it ago?
0: 언제 그럼 몇 년 전에 보신 거죠?
2: 20?
0: 21년도?
1: Okay, so they first met each other in 2021. What was your first impression like?
0: 서로 첫인상이 어땠나요?
2: 어땠어?
3: 아, 근데 첫인상 되게
0: 네.
3: 발랄해요.
0: 발랄.
3: 보이는 느낌 그대로 약간 발랄하고 되게 깜찍한 느낌으로 와가지고
0: 네.
3: 그 전공 실기할 때 이제 그 스튜디오 안에서 녹음을 봤는데
0: 네.
3: 만났는데 되게 자꾸 깜찍한 애가 들어왔다. 너가 서연이구나.
2: 저도 처음 들어요.
1: 오, 정말요? Okay, so Jiyun's first impression of Soyoung was obviously, as you guys can tell, she was bright and energetic. And when they first saw each other, they had to record something in the studio at school. And she just realized somebody kind of tiny and soft and bright came in. And she was like, oh, okay, so you're Soyoung.
0: 서연님은요? 어땠어요, 지은님?
2: 저는 정반대로
0: 네.
2: 이제 지은이를 만났을 때 되게 참하다. 고혹. 우아하고 키도
0: 네.
2: 애가 좀 많이 커가지고
0: 네.
2: 얇고 길고 우아한데 뭔가 되게 조용조용 음악하고
0: 네.
2: 약간 귀족 같았어요.

0: 귀족 같았다. So it says she was kind of thinking the opposite way for Tsuyun because she was kind of tall and she was really calm and elegant. So she was like, wow, she kind of feels like a royal doing music, just kind of soft and quiet. Is there a difference today? Because it has been a long time since you guys first met each other. 그럼 첫인상이랑 오늘 현재를 비교하면 뭐 좀 큰 차이가 있나요?
1: 큰 차이 있죠. 근데 아무래도 근데 저희가 네. 알고 지낸 지 이제 거의 5년이 되어 가다 보니 네. 서로의 많은 걸 알고 사실 거의 가족같이 지내고 있어서
0: Okay, okay. There is a difference, but it's because they've just been so close to each other. It's been like 5 years since they knew each other, and they're almost like family now. So they say there is, you know, inevitable things that they realize. How do you guys work on music? How does the process work out? 오모의 음반 작업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1: 일단은 보통 이제 서로 이제 공감대를 먼저 찾아요. 어떤 네. 느낌의 곡을 쓸까 막 얘기를 서로 많이 하고 이제 서로의 그림과 이미지가 이제 만들어지면은 이제 제가 전체적인 큰 틀을 만들고 서연이한테 보내줘요. 그럼 네. 서연이가 거기서 또 받아서 만들고 이렇게 핑퐁핑퐁을 계속해요. 네. 그렇게 만들어가요.
0: 그럼 기간으로 치면 보통 어느 정도 걸리나요?
2: 이게 진짜 짧게 나오면은 막 저는 보통 제가 멜로디랑 가사를 쓰고 이 친구가 그 나머지 외 모든 걸 해주는데요. 저는 이게 좀 영감이 필요하잖아요. 네. 진짜 빨리 나오면은 막 이틀 3일에도 나오는데 진짜 안 나오면 2개월 3개월 해도 진전이 없을 때도 많아요.
0: 그럴 때는 어떻게 극복하세요?
2: 다른 노래 쓰거나
0: 잠깐 다른 걸 네.
2: 아니면은 계속 지은이한테 질문해요. 너가 그리고 있는 이미지가 뭐야? 근데 이게 좀 그냥 이미지가 아니라 엄청 구체적으로 네. 여기 자전거 있어? 이거 언덕이야? 날씨 어떤데? 하늘은? 약간 이런 식으로 계속 물어. 약간 사진처럼 네. 인식하고 싶어 해요.
0: Interesting. So they say that when they're writing songs, they try to come with a common ground, so like an idea or inspiration, and then they just go back and forth ping-ponging their ideas and then building on top of the demo and the sketch. And Soyeon says that because she does the melody and she does the lyrics, she needs inspiration. So sometimes songs that she writes, it takes up to as short as 2 to 3 days, or it could take up to maybe 2 to 3 months. And I asked, okay, when this happens, how do you overcome it? And she says that she keeps communicating with Tia and she keeps asking questions, but very, very questions that are in detail. Like, what is the kind of vibe you see here? What is the picture you're picturing? Is there a bicycle here? Is there a hill here? So she kind of wants to see it like an image. Do you guys ever come up with parts where you can't really get on the same terms with?
3: 혹시 의견이 조금 대립할 때도 있나요?
2: 대립할 때 있긴 한데 네. 둘 다 되게 아 근데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 너가 약간 굽혀 이게 아니라 근데 나는 이게 나는 가슴이 벅차 이렇게 해주면 안 돼? 이러면은 둘 다 자기 생각이 확고함에도 막 우기진 않아서 그래 너가 그렇게 확실함 그래 약간 이런 편이에요.
0: Okay, so they do kind of sometimes have ideas that they want to be stubborn with, but they're not really type of people that would be like, I want to do this, I have to do this. They're more kind of like, I want to do this because I feel this specific way, this certain way. Would it be okay if we do it like this? And so the other member would be like, you know what, if that's how bad you want it, then yeah, let's go with that. So I guess they don't fight often. You guys are two members, so I feel like there's going to be pros and cons.
3: 멤버가 두 명이라서 장단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2: 소통하기가 너무 편하죠, 사실.
1: 둘만 네. 의견 맞추면 되니까 네. 이제 둘만 좋으면 돼요, 저희.
0: 오, 오케이. 네. 좀 단점도 있나요, 그럼?
1: 둘만 좋아요.
0: Okay, the pros and cons are the same. They say that because there's two members, when they're communicating, all that matters for them is how they feel. They can just talk to each other, and as long as they like it, then that's good. But the con, the downside is also that there's only two people. So I feel like that's really funny as well. If you guys were to rate your teamwork out of 10, what would it be?
3: 이거는 저희 한번 이구동성으로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두 분의 팀워크, 우리 오모의 팀워크는 10점 만점에 몇 점이다? 하나, 둘, 셋 하면 한번 외쳐볼까요?
2: 네. 자신 있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0: 오케이.
1: 자신 있어?
0: 자, 오모의 팀워크는 10점 만점에 하나, 둘, 셋,
1: 10점.
2: 저는 지은이가 이렇게 말할 것까지 예상했어요, 솔직히.
0: Wait, 서연 says 10점이라서.

0: So, 지은 said 8.8, and Soyeon said, you know what, I actually knew she would say 8. 이유를 안 들어볼 수가 없어요. 사실 저희가 이렇게까지 내어주시면. 네.
1: 아, 대답 잘하세요.
2: 이래서 이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0: 왜 8점인지 알 것 같은.
2: 아예 너무 좋고 그런데 그래도 사람이 이제 팀워크가 이제 또 의견이 충돌할 때도 있고 네, 어느 그렇죠. 정도 그런 점을 감안해서 이제 이 점을 그렇게 한 거죠. 네.
0: 현실적으로 네,
1: 인간미로 남겨둔 거죠?
2: 맞습니다.
0: Jin says just realistically teamwork kind of works like that, so that's why I just left two out. But I don't know, guys. I'm a little scared right now. 끝나고 퇴근 잘.
2: 집합 집합.
0: 네네네 잘. 아 그러면 팀워크 얘기 나와서 또 궁금한데 음악 이외의 것들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저희 계속 얘기했듯이 뭐 책 애니메이션 취향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음식 취향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 어떠신가요?
1: 근데 이제 정말 많이 비슷해졌어요.
2: 많이 비슷해지고 네. 서로를 잘 알아가지고 약간 서연이가 국물을 좋아하면 전 건더기만 네. 먹어요.
1: 네. 저는 숟가락만 들고 있고 네. 이 친구는 젓가락만 들고 있어요.
0: 오, 그게 잘 맞는 거죠. 어떻게 보면
2: 잘 맞고.
0: Oh, okay. So they've kind of learned to kind of go with each other's taste in different things. I asked them about taste in like food, and for instance, Soyeon really likes, you know, the liquidy food. So she would only be holding a spoon, and Jiun would be holding chopsticks. So she would have the other parts that aren't liquidy.
3: 두 분은 서로의 취향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럼?
2: 네. 꽤나 잘 안다고 생각해요.
0: 저 하나 짓궂지만 하나 더 해봐도 될까요?
2: 네. 무서워.
0: 이번에는 지은님 위주로 해볼게요. 아, 네. 지은님 제일 좋아하는 음식.
1: 음식이요?
0: 하나 둘 셋 하면 한번 외쳐볼까 봐요.
1: 아, 음식 조금 많은데. 아.
2: 저도 고민해야 되는데 잠시만요.
1: 뭐야?
0: 아니면 뭐 최애 책으로 갈까요?
2: 최애 애니메이션으로
0: 애니메이션.
2: 가죠.
0: Okay, okay. 서연님 괜찮으시죠?
1: 네.
0: So on 1, 2, 3, we're gonna try to guess Jiun's favorite animation. 자, 하나, 둘, 셋.
2: 주술을 해줘.
0: 어떡해요, 지윤님 제가 좀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어떡하죠?
2: 괜찮아요.
0: Okay, so her favorite animation. Actually, 서연 got it right. So 맞추신 거 아니라 원래 알고 계셨던 거예요, 서연님?
1: 사실 조금 고민했어요. 왜냐하면 지브리도 너무 좋아해서 고민했는데 그래도 제가 네. 이 친구가 주술회전 굿즈 사러 다닐 때 많이 따라다니고 많이 행운 불어넣어줬거든요. 네. 이거 뽑히라고. 그래서 주술회전 한번 외쳐봤습니다.
0: Okay, so her favorite animation is Jujutsu Kaisen, and she says that she didn't like guess it. She knew about it because they were going around buying merch together as well. Okay, back to music. 저희 너무 딴 길로 생 것 같은데 음악 얘기? 오모의 곡 중에 가장 오모라는 팀의 정체성을 표현을 잘하는 곡은 어떤 곡인가요?
1: 어떤 곡인 것 같아요?
2: 저는 개인적으로 정체성 스프린터로 하겠습니다.
0: 오케이, so 지은 says sprinter. 서연님 동의하시나요?
1: 네. 아니. 진짜 같은 생각하고 있어요.
0: 아 이거 하나 둘 셋 탈 거야.
1: 팀워크 보여줄 수 있는 기회였는데.
0: Okay, Sprinter would be the song that they want to recommend to you guys that kind of describes their characteristics. It is time for us to end off our show already. 저희 벌써 마무리 질문을 해야 해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갔는데 오늘 어떠셨나요?
1: 오늘 사실 저희 밖에서부터 네. 이제 DJ님 목소리 들으시면서 너무 예쁘시고 우리도 목소리 톤 맞춰야 되나? 이러고 고민했거든요.
0: 아 진짜요?
1: 네. 너무 편하게 말할 수 있게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저희도 편하게 라이브도 잘하고 이런 가득한 칭찬 댓글들 사랑 많이 받고 가서 정말 행복합니다.
0: 감사합니다. She says that they were listening to the show before coming in and they were listening to my voice and thinking maybe we should match the tone and they're having a really comfortable time and yeah they really thank your compliments as well. 지은님은 어땠나요?
2: 저 긴장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너무 편안하게 이끌어주셔가지고 아 이제 마지막이라서 긴장 풀려가는데 끝나는 게 너무 아쉽고요.
0: 또 오시면 되죠.
2: 아, 또 왔으면 좋겠어요. 또, 네. 또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0: She said she was nervous but as time went by she became more comfortable and she feels like it's kind of sad that it's ending now but I was like no you guys should come back to the studio. 저희 또 곧 오모
3: 뭐 소식 기대하고 있어도 될까요? 저희 청취자분들 앨범이나 공연이나
1: 공연은 있어요. 아, 저희 다음 주에 네. 홍대에서 버스킹 하거든요.
3: 오, 네. 몇 시 어디서 정해졌나요? 저희 인스타에서 확인하는 네. 걸로 할까요? 2시. Okay, they're going to be doing a busking next week as well in Hongdae, so make sure you follow their socials so you guys are updated. The last song for today is Sprinter by Omo. Thank you guys so much for listening. And with all my heart, this has been Heart Attack. Made by producer Jung Hae-won, engineer Kim Tae-yeon, Park Jong-mok, video director Shim Yu-kyung, writers Kim Hae-rim and Kim Kyung-won, I've been your DJ Pretty Little Iris, and band Omo has been joining us.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Japan, Busan, Yeobanzo.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1: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 매장에 방문한 외국인 손님 때문에 당황한 적 있으시죠?
2: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줄라 합니다. 배울 준비 됐지에.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오이소 보이소 사이소 영어 하이소.
2: 아 배부르게 잘 먹었다. 리뷰 좀 올려볼까. 내 별스타그램을 켜고 보자. 팔로우가 몇 명이나 늘었나. 아 뭐고 어제보다 더 줄었노. 아이씨.
3: Excuse me, here's your bill. Sign here, please.
2: 뭔데 알아보는 거가 사인? 아 오케이. 와 내가 외국까지 와가지고 사인을 하게 될 줄이야.
3: And how was your meal? Did you enjoy it?
2: 내 팔로워인가 리뷰 잘 써달라는 말인가 보네. 어 yes yes, thank you. Sign here.
3: Yes, sign here, please.
2: 여기다가 사인 이렇게 하고. 근데 사인 해줬는데 왜 안 가지? 뭐 다 바라는 거 있나?
3: If you'd like to pay by card, may I have your card, please?
2: 뭔데? 여기 말고 자기 카드에도 사인해달라고. 아, 진짜 이 인기 내가 못 산다. Yes, yes, okay. 근데 뭐 카드에 사인해달라고 해놓고 카드를 줘야 사인을 하지. 카드, please.
3: Okay, yes. Take your time. I'm in no rush. Just let me know when you're ready.
2: Ready? 아, 레디. 사인할 준비됐냐고요. 어, 예스. I'm ready.
3: Yes, so if you give me your card, I'll process the payment and you can be on your way.
2: 아, 카드에 사인 먼저 해달라는 말이네. 알겠다고요. 오케이, 카드 플리즈.
3: Yes, sorry. I need your card first.
2: 오케이, 카드 플리즈.
3: Yes, so your card, please.
2: 오늘 배워볼 표현, 여기에 사인하세요. 영어로 뭐라고 해?
3: Sign here, please. Sign here, please.
2: Sign here, please.
1: 우리가 어떤 것을 거래하거나 계약을 할 때 하는 sign, 그리고 유명인의 sign, 모두 한국에서는 sign이라고 하는데요. 영어로 sign은 조금 다릅니다. 카드 명세서나 계약서에 하는 sign은 sign, 유명인이 하는 sign은 autograph라고 합니다. 유명인에게 사인을 받고 싶다면 Can I get your autograph? 이렇게 물어보면 되죠.
2: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여기에 사인하세요. Sign here, please.
3: Sign here, please.
2: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3: See you tomorrow.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Coming up next is For My Busan with Laura McLucky. BEFM, Busan 영어 방송.

그래서 자기 인생에서 아주 제일 많이 질투 나는 사람이 누구십니까? 아니에요. 누구에 대해서 질투 많이 나세요? Who are you jealous of? Who do you envy? 그리고 이유 같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그 사람은 좋다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샵 9050 pound 9050 샵 9050 Oh, I just said that. Oh, meta. That was a glitch in the matrix. You can also get us on KakaoTalk or YouTube Live as well. And we've got lots for you coming up. So send us your messages. We will choose a winner in the second half and we'll play all your song requests as well. All right, up next, this is I Want You Back by the Jackson 5.

yourself. 네, 여러분, 오늘의 텍스트톡은 오늘 질투라는 감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면서 가장 질투가 났던, 가장 부러웠던 사람 누구인가요? 누구십니까? 그리고 마음에 평정을 찾을 수 있는 노래도 한 곡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기 신청곡은 2부 마지막 부분에 우리 For My Busan 플레이리스트 세그먼트에서 우리는 플레이리스트 신청곡으로 만들어서 다 같이 듣고 그리고 메시지도 읽어주고 그리고 한 명 뽑아서 상품 보내드리겠습니다. What is it? 당첨자. I always forget that word. So I say winner. Winner, winner도 괜찮아요. Winner 하면 does everybody understand me? Winner. 이거는 무슨 말이지? Winner. So if you send me your messages, who are you jealous of in your life and why? Who's the person that you kind of maybe look up to a little bit but think, wow, 부럽다. I wish that I was like that. Who is it? 그리고 신청곡도 send us your songs for feeling good. Oh, that's my 신청곡. Feeling Good by Muse. That's my 노래방 favorite song. So you don't need to play that actually. Anywho, lots coming up. So send those messages into #9050 #9050. Text messages are 101. Kakao Talk is free and YouTube Live is free. Search for BEFM or 부산영어방송 and you could be the winner. 네, 어디서 신청곡 올려요? 여기서 아무 때나 너튜브 라이브도 괜찮고 뿐만 아니라 문자 메시지도 샵9050으로 아니면 카카오톡으로 그냥 부산영어방송이나 BEFM으로 검색하시고 친구 추가하시고요. 우리는 매일매일 무료로 소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바로 올려주세요. Okay, I'm gonna play you a song. This is Michael Bublé. That's what we call him. His name is Michael Bublé, but anyway, this is Everything, and we'll be back with Everything About Busan.

Welcome back, everybody. It's time for my playlist. My Busan playlist, actually, not for my playlist, but it could be. 5:33 on the clock. It's for my Busan on 90.5, 103.3 FM. 여러분, 환영합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for tuning in, for joining in, for taking part. We've got lots of messages, lots of song requests, so we're going to make a playlist. The text topic today, or the topic today, was jealousy. Who are you jealous of in your life? And play us a song that makes you feel happy. I'm so happy. Okay, let me read the messages. Benny Name says, for me, it would be my university friends. I envy them when they work hard and find some time to build a family. Oh, 그러니까요. Especially when we see people who we went to school with or university with doing really well, and we maybe feel like we're not doing as well as we want to be. Looking at other people, it's like, oh, 부럽다. Yeah, a little bit you too, a little bit jealous. But we need to remember that comparison is the thief of joy. 비교하는 거는 진짜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비교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은 본인이 누구신지 그거는 중요합니다. 본인이 뭐 하고 있는지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 보면 항상 실망스럽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은 충분합니다. 사랑합니다. 오케이, 베니님. BOS, 눈을 보고 말해요. That's your 신청곡. 황 작가님 says, 황 작가님, 그렇게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I envy Laura the most. She's beautiful, good at English, funny, and has beautiful long hair. 로라, 멋져요. 질투나요. 질투나지 마세요. 질투는 날 필요 없어요. 나 진짜 이상한 사람입니다. I'm weird. I'm a weirdo. 근데 중요한 거는 I just love to live my life, whatever. Okay? And so 황 작가님, 우리는 실제 만나서 얘기 좀 하고 친해지고 우리는 질투할 이유가 없을 거예요. 우리는 똑같아요. 그냥 인간은 인간이지. 우리는 다 똑같아요. And thank you very much. 너무너무 좋은 칭찬입니다. 감사합니다. 신청곡은 찍고의 만화 영화 and 장기하의 부럽지가 않아. 오, okay. Good song, good song. 고수님. 고수님, 황작가님, 이제. 아니요. 고수님, 질투 나거나 부러운 사람 없습니다. 오! 좋아요. 좋습니다. 난 있어. 항상 있어요. 저라는 사람도 나름 매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리고 신청곡 잔나비의 왓단섬 로맨틱입니다. 오케이. And then let me see who else is messaging in. 최숙님 saying, I envy slim people these days. I'm on a diet, but my weight won't go down. 그게 호르몬 때문이다. 그래서 have a look at some supplements that might help that. I'm not saying weight loss pills, but just go to your doctor and say you want to, you know, lose a little bit of weight, whatever, and find out some natural supplements that you can use that might help sleep better, increase metabolism, like hormone related stuff, especially for women as we get older.

Those are very important things. So, 무슨 말인지 100% 무슨 말인지 알고 있습니다. 호르몬도 맞아요, 황 작가님. 그리고 also just, I mean, if you're on a diet, then just persevere. A little bit more movement, a little bit less calories. 할 수 있어요. 화이팅! 채숙님, 믿어요. 화이팅 하세요. 다들 여러분 응원해주세요, 채숙님. 응원, 응원합니다. Okay, I'm gonna play you a song. This is 고수님's request with 딴섬 로맨틱. We'll be back after this. First, 잔나비.

합니다. 영어 더 부탁드립니다. 자, how do you focus or how do you overcome 비교? Comparison. Focus on yourself. Don't focus on making things in your life better. Focus on making yourself better. Self-improvement. The only valid comparison is with who you were yesterday. 자기과 본인과 본인이 비교하면 괜찮아요. 어제의 나 그리고 오늘의 나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그리고 나 10년 전 나 그리고 지금 나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그거는 괜찮아요. 그래서 앞으로 가는 거 좋으면 뭐 아니 앞으로 가는 거 뭐 볼 수 있으면 좋아요. 뒤로 가는 거는 문제가 없어요. 그냥 습관을 바꿀 수 있어요.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항상 you can always change the course of your life, right? Second one and probably most important. 내가 매일매일 일어나자마자 뭐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You have to say thank you. 박 PD, what do you do as soon as you wake up? 휴대폰 가지마 그렇게 하지 마세요. As soon as you wake up 눈 떠서 이렇게 와 이 침대 너무 편해서 감사합니다. Wow, I get to wake up again and have another day. 감사합니다. 모든 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고. And number three, social media 적당히 조금 a little bit 보시면 괜찮아요. 근데 이 사람은 진짜 인생은 아니에요. 이거 만들었던 그림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기억하세요. Okay, listen, it's time for me to end my Dr. McLaggy, but I'll be with you tomorrow. Final song today, Happy Together by The Turtles. Today's show produced by Park Bo-sang, written by Hong Kyung-hwa, hosted by Laura McClucky, and created together with you, my friends. Thank you so much. Lots of love, and I'll see you tomorrow. Bye-bye.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혹시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 수는 지난 3년 평균 약 9만 명.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기준이 강화된 이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쿨존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 서행,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금지, 차량 출발 전 앞뒤 좌우 살피는 습관으로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를 만듭니다. 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모두에게 위험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교통안전, 나부터 실천하면 모두가 안전해집니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부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우리 모두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어린이가 안전한 부산을 만드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함께합니다.
2: Stuck in traffic again. No parking spaces anywhere. All I've done is drive. And I'm already completely drained. Maybe I'll skip the drive today. Instead of driving, every ride is my time. Put on my headphones, catch a quick nap, or simply gaze out.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혹시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 수는 지난 3년 평균 약 9만 명.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기준이 강화된 이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쿨존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 서행,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금지, 차량 출발 전 앞뒤 좌우 살피는 습관으로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를 만듭니다. 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모두에게 위험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교통안전, 나부터 실천하면 모두가 안전해집니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부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우리 모두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어린이가 안전한 부산을 만드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함께합니다.

0: English.
1: When you were little, what kind of compliments did you hear the most?
2: 어렸을 때 어떤 칭찬을 제일 많이 들었나요?
3: 여러분은 어렸을 때 칭찬 들었어요?
4: 부럽다.
5: You know, some people grew up hearing, "Oh, you're doing great." All the time, actually. And some people mostly heard criticisms instead.
3: 그 저였어요.
2: 나도. 그래서 나 좋겠다. 칭찬도 받고, right?
6: Actually, there's this idea that adults with decision anxiety often didn't receive enough praise growing up. So what do you think? What about you? 여러분의 이브닝 영어 친구.
0: All-Star English 지금 출발합니다!
6: Hello, I'm Joan Kim, the DJ of All-Star English. Every Wednesday, 안녕하세요, 김주환입니다.
0: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your everyday star, 민수 씨는. And welcome to All-Star
6: English.
0: That's right. It's Wednesday. That means we have Kim Johan in the house. Hi, 형.
6: Hi, how you doing?
0: How are you?
6: Welcome, welcome, welcome to All-Star English.
0: 진짜 Minsu. 여러분, 환영합니다. And welcome to you as well.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us when you're listening to us. Whether you're listening to us on the radio, whether you're watching us on YouTube, 여러분. 반갑습니다. You've made a very smart choice.
6: That's right. All-Star English in the house.
0: 좋습니다. 오늘 좀 우리 김주환 가수님 텐션 좀 괜찮네요.
6: 아 그냥 이게 다운이 되는 것 같아서 한번 해봐요.
0: 좋아요. 근데 오늘 우리 둘 다 조금 너무 좀 시원해 보입니다.
6: 색깔.
0: 네, 그리고 색깔도
6: no
0: 그렇고.
6: No black today.
0: 맞아요. 둘 다 반팔.
6: 너무 맨날 블랙 입으니까.
0: 아, 스튜디오에서는 벌써 여름이 왔군요.
6: 여름이 왔어요.
0: 오늘 좀 진짜 좀 더웠어요. 좀 따뜻했고요. How 그렇죠. is it in Seoul these days? 왜냐 이거는 날씨 요정 안 물어보고 형한테 물어볼게요.
6: 아, 날씨 요정.
0: 네.
6: 이제 여름이니까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쭉 이제 장마 때 한번
0: 그때 장마 때
6: 그때 한번 보면 될 것 같은데요.
0: 뭐 장마 시작했습니다. 이때 네. 좀 끝납니다. 하고 장마 끝날 때 한번 더 부르고 장마
6: 근데
0: 끝났습니다.
6: 근데 놀러 오는 거 그냥 하면 될 것 같아요.
0: 이거 나중에 아마 형이 한번 말해 보세요. 네. 날씨 요정 들어올 때.
6: 그렇죠.
0: 네. 자, like we opened up with the show.
6: 아, 농담이요. 삐줄 것 같아요. 오세요.
0: 이미 살짝 좀 삐져 있는 것 같아요. 네.
6: 들어와서 안녕하세요.
0: 방금 뭐였습니까? 여러분, this is Kim Johan doing his rendition, his version of 날씨 요정. 뭐 비슷했습니까?
6: 그렇죠.
0: 네. 자, 여러분, question for you. What kind of compliments did you hear the most as a kid? 여러분, 어릴 때 어떤 칭찬 제일 많이 들었습니까? 네. 우리 형이랑 저는 좀 슬픈 이 좀
6: 오 주먹을 아주 잘 피해.
0: 아 칭찬 아니고 주먹을 받았다.
6: 오 아주 잘 피하니까 하, 역시 네. 재주가 있어. 마저도 잘 맞네. 직소리 안 하고.
0: 오 그런 칭찬을 받았어요.
6: That's right.
0: 저는 이런 칭찬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 민수답네.
6: 역시
0: 민수답네.
6: 그래. 네. 한결같아.
0: 그래 역시 민수.
6: 변함이 없어.
0: 근데 이 역시 우와. 민수가 이 역시 민수 처음에는 오 나 진짜 잘했나봐
6: right.
0: 라고
6: That's
0: 느꼈는데
6: me.
0: 근데 아 진짜 역시 민수. 민수답네. 끝에 그 민수답네 이 말이 근데 그게 무슨 말이지?
6: 그렇지.
0: 이거 다른 사람이 비교하면 그러면 내가 you know did I excel or did I disappoint? And usually it's on the disappointment side. 조금 이 실망 되는 그런 톤이었습니다.
6: 약간 그 성적표가 나왔을 때.
0: 맞아요. 이때. 자, 성적표 영어로 report.
6: 변함이 없어.
0: 영어로 report cards라고 하거든요. 성적표는 영어로 report cards인데 맨날 report card 나올 때 네. 그래 뭐 민수답게 나왔네. 네.
6: 그 문제는 이제 그 가족관계 그지 2남 3녀거든.
0: 네.
6: 근데 학교 이렇게 다닐 때 다 같은 약간 비슷한 시기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나만 이렇게
0: 이게 이제 막내니까.
6: 그렇지. 이거 학교에 또 제출하고 또 사인하고 또 다시 줘야 되거든요.
0: 네. 맞아요. 미국은 그래요. 사인 받아야
6: 하지?
0: 돼요.
6: 내 거는 또 보여드리면 안 될 것 같고.
0: 그럼 형은 혹시 아침에 학교 도착해서 살짝 그렇게 사인하고?
6: 아니 저는 안 하고요.
0: 아 그래요?
6: 네. 우리 큰 누나가 해줬죠.
0: 역시 김종환입니다. 네. Now, psychologists say that children who grow up without enough praise are more likely to become indecisive adults later in life. 그렇습니까, 형? 저는 진짜 좀 그런 것 같아요. 이 뭐를

0: 결정할 때 when I have to decide something 너무 이렇게 바로 나오지 않고 I have to weigh all the options and 진짜 눈치 게임을 좀 할 정도 어 이거 하면 괜찮을까 할 정도 I run this through my head a couple times before I have to make a decision.
1: 처음에는 그런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이제 성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나름대로 그런 기회 자체를 뭐 많이 안 했으니까 생각을 하잖아. You 네. think about these little things in your life. You haven't made these decisions and you second guess yourself. But actually in life you've done things before so you know just because you were born that way. You can't let that determine your future, right?
0: Yeah, I mean that's what everybody hopes for, right?
1: But in your blood, it's there. So 남 뭐지 남들하고 비교하면 사실 기본적으로 그게 베이스로 깔려 있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1: Even me.
0: 맞아요.
1: I have that. I was like, I wish I didn't have that. I second guess myself still.
0: 그쵸. 어 이거 좋은 표현입니다. Second guessing myself. 네. 그쵸.
1: 그냥 그래서, 가야 되는데 아 네. 내가 어, 이거를 괜히 생각을 하고 있어.
0: 그쵸. 이게 스스로 doubting 하는 거잖아요. Yeah. Right? But interestingly though, these people are usually very generous with compliments towards other people.
1: Because they've been through it.
0: Yeah. yeah. Right? But yeah. they're extremely hard on themselves. 그래서 어릴 때 충분한 칭찬을 못 받고 자란 아이들은요. 나중에 어른 돼서 이 결정을 할 때 아주 힘든 그렇죠. 그런 상황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런 어른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합니다.
1: 그렇죠. Apparently, even these small decisions can sort of stress them out a lot. And maybe even like choosing a menu when they're young, picking clothes, making these work-related decisions.
0: 그렇죠.
1: Because deep down, they're sort of like worried about how other people might react because when they were younger 네. they've had that you know they've had those experiences
0: 특히 한국에 like I said 그 눈치 때문에 이 결정하는 게 진짜 어렵잖아요
1: yeah.
0: 그렇죠
1: it's like a dog right when you have a dog that's tied down the whole time
0: yeah
1: what, like a lot of the times they're so used to that
0: 어 이게 풀어주려 해도 yeah. 그 자리에 계속 있고 그렇죠 they also tend to have a hard time saying no 저 그런 것 같아요 저 진짜 이게 아니 요? 이 말을 잘 못하거든요.
1: 혹시 그 네.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0: 없는데요. 이거는 괜찮아요. 없을 때는 no라고 할 수 있어요. 이유가 있으니까.
1: 아니, 그 대출 좀...
0: 네. 아니요, 그런 상황은 얘는 아니겠지만. 뭐,
1: 현금은 없을 수도 있잖아. 근데 카드 있잖아.
0: 그, 형이니까. 형이니까. Right?
1: 또 이렇게 하면 또 나올 것 같으니까.
0: So these people become yes men and women even though they're tired or overwhelmed. 그래서 거절도 잘 못해서 자꾸 yes men이 되기 쉽다고 합니다.
1: That's right. Another common thing is that they don't really express their emotions very well. And even when they're sad or upset, they just say, I'm fine.
0: 그쵸.
1: So maybe today we just should try giving each other a few more compliments.
0: 네.
1: Like, Steve, you look really nice today.
0: Steve 아니죠. 날씨 요정이죠. Steve는 밖에 있는 작가입니다.
1: Yeah, Steve is the guy outside.
0: 네네, yeah. 맞아요. 그래서 Steve한테 칭찬 전달됐습니다.
1: Yeah.
0: 네. 그래서 우리 부스타분들한테도 뭐 저희는 뭐 항상 칭찬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1: So here's a question for our booster today. What's something you wish that you heard more when you were little? 어렸을 때 뭐 좀 어떤 얘기를 더 듣고 싶었나요?
0: 그렇죠. 그래서 이런 칭찬 듣고 싶었다. 여러분 혹시 그렇게 뭐 있으면 네 보내주세요. 샵 9050 카카오톡이나 노트북 채널로도 올려줄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영어로 칭찬을 몇 개 그러면 가르쳐 줍시다. 형 to our listeners. 그래서 뭐 그러면 뭐 잘했어? Good job. 이건 다들 아시잖아요. 근데 good job보다 특히 아이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칭찬 영어로 몇 가지 배워보겠습니다. 너가 이게 네가 정말 자랑스러워. I'm so proud of you.
1: 야,
0: 진짜 이거 너무 애들이 듣기 좋고요. 저도 이렇게 말할 때도 나도 좀 이렇게 좀 그 따뜻한 느낌 나. 진심으로 말할 때.
1: 그러니까
0: 당연히.
1: 뭐 열심히 했는데 뭐 예를 들면 결과가 이렇게 막 쏙 막 좋은 건 아닌데
0: 네.
1: 노력을 한 건 지켜보고.
0: 네.
1: Like they tried very hard.
0: 맞아요.
1: 근데 약간 That's what's important.
0: Oh yeah.
1: Because nobody there if everybody everybody was number one all the time, then there would, you know, means nothing.
0: 맞아요.
1: But
0: 맞습니다.
1: Through that hard work, that's where you learn your character as a person.
0: 맞습니다. 그리고 특히 애들한테요. 어른들한테는 아무것도 아닌데 애들한테 나 이런 거 했 이런 거를 하면요. 무슨 액션 할 뭐지 그 액션을 하면요. 그 액션 대해서 칭찬하면 그렇게 좋아한대요. 그래서 예를 들어 네가 뭐 그림 그렸던 모습 너무 좋고 너무 잘했다라고 이렇게 칭찬할 수 있잖아요.
1: 그러니까 결과를 너무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사람들. 근데 그 하고 있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
0: The process라고 하잖아요.
1: That's right.
0: 그렇죠. 그래서 네가 뭐뭐 하는 모습이 참 좋아. 이건 영어로는요. I love the way you 그다음에 그 뒤에 그 했던 뭐 행동. 예를 들어 와 친구 도와주는 모습 너무 좋았어.
1: 그렇죠.
0: I love the way you helped your friend. Mm-hmm. 이렇게 할 수 있죠. 장난감 나눠 쓰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아. I love the way you share your toys. 이라고 할 수 있죠.
1: Yeah. 네. The way you sacrificed your toys to share with him.
0: Oh yeah, right? 형, I love the way you do radio.
1: And I love the way that you are a great host.
0: 여러분 이렇게 서로 칭찬하면서 삽시다. 나도 너무 벌써 지금 가슴이 따뜻해진 지금 느낌 들거든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형. 김종환한테 인정받았습니다, 피디님. 네, 거기는 그 뒤에서 그래 빨리. 네,
1: 타죠.
0: 네, 이분은
1: 되게 스트레스 받았어. 막
0: 뒤에는 분은 뒤에는 분은 말로 칭찬 말고 이거 키보드로 칭찬해요. 네, 키보드 칭찬입니다. 네, 자 칭찬이 이미 말입니다. 그 문장 만들어서 영어로 보내달라고라고 이렇게 하네요, 피디님이. 와, 난 칭찬을 말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 디렉션을 연출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피디님. 자, 그래서 여러분, any compliments that you want to maybe share with us or maybe you want change into English. 혹시 여러분 칭찬하고 싶은데 조금 부끄럽다. 그럼 차라리 영어로 보낼 수 있잖아요.
1: Yeah.
0: Right?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 칭찬 영어로 뭐예요? 궁금하면요. 언제든지 보내주세요. 아시겠죠? Alright, it's Wednesday. We have Kim Johan in the house. 오늘 어떤 코너들이 기다리고 있죠?
1: Yeah, we have everybody's favorite segment. It's called 이 노 잡. 이 노를 끝을 잡고 in this segment, just give us a ring, sing our hearts out, and you can learn a little bit of English while you're here.
0: Outsider네. Outsider.
1: That's right. And then if you need some help,
0: 네.
1: we will help you with your singing tips. Right, me or Minsu or both of us.
0: Of course, 여러분
1: right.
0: 오늘 기대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코너 속의 코너 날씨 요정 모시겠습니다.

0: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쇼정의 시간이 왔습니다.
1: 네,
0: 우선
1: 반갑습니다.
0: 문자를 조금 하나 읽어야 될 것 같아요.
1: 네?
0: 우리 고수님 시즌 요정. 아니고요. 내내 함께 할 겁니다.
1: 아, 근데 우리 한이 형이요.
0: 네네네.
1: 아주 제 생각에 좀 좋은 제안을 하나 냈습니다.
0: 뭐죠?
1: 형, 아까 뭐라고 했죠?
2: 장마 전에까지 이제 안 오셔. 아니, 다른 주제로 오면 될 것 같아요.
1: 그렇죠. 이게 왜냐면 곧 여름이니까 여름 되면 항상 덥잖아요.
0: 네네네.
1: 그래서 매일같이 들어와서 뭐 덥습니다라고 할 말 필요 없이 그냥 가끔씩 들어와서 날씨 빅 체인지가 있었을 때 출연하는 게
2: 다른 거 하면 되잖아요.
0: 근데 뭐 작년이라면 모르겠지만
1: 네.
0: 올해는요 뭐 제 예상이 항상 맞지만 장마 좀 더 일찍 올 것 같습니다.
1: 그래서 그때 와서 한번 네. 장마 왔습니다 한번 하고 이제 안 오는 거죠.
0: 그거는 일단은요 나중에 생각을 하도록 하고.
1: 알겠습니다.
0: 우선 이제 날씨 얘기를 해야 되니까.
1: 네.
0: 우선은 방금 오프닝에서 조한이 형과 민수 씨가 말한 것처럼 오늘 꽤 더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슬슬 Should I turn on the AC at night? 이 고민이 시작되는 시즌이 오고 있습니다. 혹시 저녁에 미리 트셨나요? AC at night?
1: 아직은 좀 아닌 것 같아요.
0: 아직은 아닌 것 같죠.
1: 선풍기로 충분히 버틸만 합니다.
0: 근데요 여러분 Tomorrow will be even hotter. 오늘보다 더 덥겠거든요. 이제 진짜 early summer heat is kicking in. 내일의 기온입니다. Will be low of 14 degrees and high of 27 degrees. 오늘보다 최저 최고 둘 다 more than 2 degrees higher. 그래도 다행인 점이 하나 있다면요. 바람이 slightly strong. 그래서 순간순간은 it may feel a bit cooler. 하지만 대체적으로 still hot이라고 조금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 네.
0: 그리고 자외선 지수를 걱정하실 텐데 UV index will be low. 본격적인 한여름 전까지는 자외선 걱정을 조금 덜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기 상태도 아주 좋거든요. Clear and refreshing skies. 하늘도 굉장히 맑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영어 표현이 뭐냐면 Summer is just around the corner. 이 뜻이 여름이 코앞까지 왔다. 그렇죠? 그래서
1: 네.
0: 예문으로 With this heat, summer is just around the corner. 이 더위를 보니까 여름이 바로 코앞까지 온 것 같아. 지금 딱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1: 그러면 날씨 요정도 이제 곧 청자켓 저거 이제 빠이빠이 해야겠네요.
0: 너무 아쉽습니다. 네네. 여름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2: 아니요. 워낙 이제 그 같이 입는 거 스타일이니까
1: 그쵸?
2: 저도
1: 충분히 입은 가죽 자켓 입고 한 여름에 가죽 자켓 입고 그렇죠. 방송합니다 이거는.
0: 자 그리고 이것까지 놓치면 안
2: 선글라스.
0: 됩니다.
2: 선글라스
0: 바로 넘어가서
2: 땀 이렇게 필
0: 넘어가서
1: 맞다 그 땀 냄새
0: 시작해야 돼요. 네 넘어가서 시설 업그레이드로 더 새로워진 부산 엑서스카이 전망대 지금 꼭 가보셔야 할 부산의 앞을 100층 전망대 입장권을 드립니다. The newly upgraded 부산 엑서스카이 is now better than ever, the absolute hotspot you can't miss. We're giving away admission tickets to our stunning 100th floor observatory. 뭐죠?
1: 네, 자 유저님한테 문자 왔습니다.
0: 네네.
1: 문녀 이마가 round the corner인데라고 하는데
0: 죄송한데요 날려입니다 날려.
1: 네.
0: 네네 날려.
1: 아 그리고 유저님 작년 여름 기억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0: 네네.
1: 땀띠 날 듯이라고 하네요.
0: 네네.
2: 스티브가 땀띠.
1: 기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없어요, 없습니다.
1: 네. 자, 네, 유저님 오늘 수고했습니다.
0: 바이.
3: Cause you are my girl. 부산 영어 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조한입니다. 제가 제일 큰 스타를 맡고 있는 올스타 잉글시 즐기고 계시나요? 더 재미있게 청취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이 노래 끝을 잡고 코너에 참여하시면 저와 함께 팝송으로 영어 배우고 노래도 배우고 선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저와 함께 부를 노래는 You got a friend in me. You got a friend in me. 들리시나요? 바로 이 노래입니다. 집에서 전화기만 준비해 주세요. 전화는 제가 드릴게요. 참여 방법은 민수 Take it over.
1: Yes sir. 꼭 한번 도전해 보고 싶다는 분들은요. www.befm.or.kr 부산 영어 방송 홈페이지 클릭, All Star English tab 클릭, and last but not least Notice tab 클릭 하셔서 신청해 주세요.
3: 매주 수요일 목요일 All Star English에서 만나요.

0: Time for today's E no job, the representative 시민소통 코너, right? The representative segment here at BEFM where we get to actually connect with our listeners, the citizens of not only Korea, but around the world. People tune in and join in on this very fun segment. Real quick, before we move on, 역시 우리 부스타분들 너무 이게 curiosity가 너무 많이 있는 우리 청취자분들인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날씨 요정대에게 땀띠를 말을 하니까 두둥이 물어봅니다. 땀띠는 영어로 뭐냐? 뭔가요? What is 땀띠 in English?
1: Heat rash or sweat rash?
0: 맞아, heat rash. Heat rash라고 하죠. Heat rash.
1: I got a heat rash.
0: 그 너희 없죠, 형. 그냥 만든 거죠.
1: 뭐 만들면 될 것 같아.
0: 좋아요. 자, 그러면 오늘의 이 노잡 도전곡은 어떻게 됩니까, 형?
2: It's a great song from a great movie. And 이 노래 들을수록 네. 되게 따뜻한데 되게 슬퍼.
0: 그러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2: That's right. It's so nice.
0: 네.
2: 근데 약간 뭉클어지는 그 가슴 좀 있는 그 노래예요.
0: 그쵸.
2: It's Randy Newman's You Got a Friend in Me from the Toy Story movie.
0: 맞습니다. 이 노래는 너무 아이코닉한 그 오프닝 있잖아요.
2: 그렇죠.
0: 누구나 들어도 Toy Story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2: Toy Story의
0: 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 아, 이 노래 너무 좋아.
2: Yeah. So it's the 주인공 Woody and Buzz.

0: Buzz
1: Lightyear. 그렇게 둘이 싫어하는데.
0: 처음에는 그렇죠.
1: 그렇죠. 근데 어떻게 되어서 그렇게 친구가 되고.
0: 맞아.
1: 그렇죠.
0: 저도 1편 보면서요. I don't want to get too into the plot, too into specifics. 우리는 한참 아니지. 나는 장난감이다라고. You know, he got the time to get used to it. 근데 우리가 처음에 버스한테 너무 좀 심하게 했어요.
1: 뭐 신형이잖아요.
0: 그렇죠. 버스는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1: 자기는 이제 나는 이제 뭐 이제 애들이 다 좋아하고 그럴 때고 우디는 오래된 카우보이고 이제 이제 나는 찬밥이고 I'm the old news. 그리고 이제 자기 사랑했던 사람이 이제 새로운 장난감을 좋아하고.
0: 네. 근데 그 you know two characters that would fight and bicker. In the end, without spoilers, 여러분, 이 스포일러 정도로 생각하면 you're a little very behind.
1: Yes.
0: 친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Woody and Buzz Lightyear's 이 테마곡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You've got a friend in me. 자, 그래서 오늘 도전곡 하이라이트 부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You've got a friend in me. You've got a friend in me. 아, 너무 좋아. 유수님이 추억의 노래 망치지 마요, 민수라고 했는데 이준님 좋아하는 노래 뭐예요? 리스트 올려주세요. 제가 확실히 맞춰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랜디 뉴맨 이 가수분, right? Composer, songwriter, and singer. 랜디 뉴맨 목소리도 너무 특이하잖아요. 그렇죠?
1: 저는 이 노래 듣고 진짜 레이 찰스도 불렀어도 되게 소울풀하고 이 노래 막 따져보면 그냥 약간 블루즈 노래 같고
0: oh, yeah.
1: 근데 되게 약간 이제 예쁘게 불렀어.
0: 맞아요. It's a very unique voice. Yeah. 누구나 이렇게 recognize 할 수 있는 누구나 알 수 있는 랜디 뉴맨이다라고 그렇죠. 생각할 수 있죠. 자, real quick the title You've Got a Friend in Me. 근데 이 friend in me 나 안에 친구가 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진짜 내가 이렇게 조금 확실함을 이렇게 주는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Right? 그래서 friend 봐라. You've got a partner in me. 확실히 나는 뭐 너의 파트너 이렇게 좀 확실하게 될게라고 조금 더 믿음을 주는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In my opinion, right?
1: You got a friend in me.
0: 네.
1: 그렇죠. 날 통해서 믿어. 친구가 생겼다.
0: 그렇죠. 이게 내가 그러면
1: 진정한 날 만난 순간부터 진정한 친구가 생겼다.
0: Oh yeah, yeah. 맞아요. 그래서 그냥 I'm your friend. 이거보다 조금 더 뭐가 좀 깊어지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1: Friend가
0: You've got a friend
1: 많잖아요.
0: in me. 맞습니다.
1: 약간 friend in me는 정말 진짜 친구 있잖아요.
0: 맞아요. 좋아요. 자, 그래서 오늘의 도전곡을 부를 도전자들 한번 만나볼 건데요. 자, let's connect to contestant number one.
2: 헬로.
0: 헬로. 여보세요?
2: 헬로.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웰컴. 웰컴. 자기 소개 부탁드릴게요.
2: Yeah. Hello. My name is Hain and I'm currently a third year university student in Italy. These days I'm getting a lot of help with studying English through this channel, especially for improving expression skills.
0: Wow. Well, Hain,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us. 일단 우리 가수 김주환과 인사 나눠주세요.
1: Wow. 지금
2: 안녕하세요.
1: 어디 계세요?
2: 저는 잠깐 I'm currently staying in Seoul right now.
1: Wow. 근데 지금 해외에서 들어오신 거잖아. You came to
2: 네네,
1: from
2: 네네.
1: where?
2: Italy. Milan. Italy.
0: Wow.
2: Yeah.
0: Oh, 밀란 거기 패션 도시 아니에요?
1: Italy.
0: Oh. Oh, hey, Nim, may I ask, what are you studying right now in Italy? 뭐를 공부하고 있어요?
2: I'm studying medical and surgery there.
0: 와, 멋지다. 혹시 그럼 나중에 hey, Nim이 계시는 그 병원에 가면 뭐 이름 되면 혹시 피디님 죄송합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까지만
1: 그 정도면 얼굴이라도 한번 봐야 되는 거 아니고.
0: 아닙니다.
1: 밀어붙이기는 네. 어느 정도 룰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0: 와, 근데 이탈리에서 그 이탈리아에서 네 이렇게 저희 방송 듣고 특히 너튜브를 쇼폼 이렇게 보고 일단 도움이 된다니까 저희는 너무 뿌듯하네요, 혜인님. 감사합니다.
1: 혜인 씨, 그 혹시 공개 방송 혹시 이렇게 하면 얼굴은 볼 수도 있잖아요.
0: 그렇죠. 공개 방송 곧 하잖아요, 우리 하나. 자, 혜인님 오늘 도전곡. Toy Story 사운드트랙에 Randy Newman's You've Got a Friend in Me잖아요.
2: 네네.
0: 이 당연히 이 영화는 봤죠?
2: Yeah, of course. I watched Toy Story.
1: Right.
0: 그러면 혹시 뭐 그 캐릭터 많은 토이 캐릭터 중에 뭐 좋아하는 캐릭터 있습니까?
2: Yes. I like Udimol because it was very impressive how responsible he is and how he always take care of his friend until the end.
0: 맞아 맞아 맞아. 진짜 둘 중에 우디가 책임감 더 있는 친구죠. 네. 네. 버즈는 그냥 조금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앞으로 무조건 가는 그 친구고. 오, 나이스. 자, 그러면 혜인님도 이 영화 보면서 이 노래 오늘의 도중곡 계속 좀 많이 들었을 건데 부르는 거는 혹시 뭐 많이 좀 불러봤습니까? 그럼 이거 처음입니까? 이번에.
2: It's my first try. At first it sounds easy, so I thought I could do it quickly, but once I start practicing, it was very difficult than I expected.
1: I think the hard part about the song is trying to do it exactly like him.
0: Oh,
1: 똑같이 하면 안 돼요. You can't do it just like him. Just understand the lyrics and the melody and do it your way. Like even when I was doing it, you got a friend in me, you got a friend in me. When the road looks love again, miles and miles away. You just go with the rhythm and do it your way.
0: 맞아, 이것도 good tip인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냥 그럼 나 편하게 부르면 되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1: You just go with the melody and do it your way because his rhythm is very different. It's sort of that's why I said at the beginning. 처음부터 약간 이제 blues 노래 느낌이 좀 나는 게 이렇게 불러도 되고 이렇게 불러도 되고. You can go both ways. You can go this way and that way. You can sing it. Just know the melody.
0: 좋아요. 자, 그러면 혜인님 without further ado 한번 들어보면 괜찮을까요?
2: Yeah, I'm ready.
0: All right, let's do it.
3: Let's get it.

0: det.
1: Wow, Hengim!
2: Boom, boom, boom, boom, boom!
1: 오, 너무 느끼게 Very nice. 불렀다. 진짜 Hengim 스타일로 부른 것 같습니다.
0: 네.
1: 와, 근데 이게 너무 뭐라 그랬지? Hengim이 그 이탈리아에서 공부한다 그래서 그런지 조금 이탈리아 느낌 조금 살짝 났습니다. 거기서 그쵸 뭐. 이탈리아 안 가봐서 노래 어디서 불러요? 거기는 뭐 카페에서 불러요? 어디서 불러요? 뭐 거리에서 뭐 버스킹하는 뭐 그런 느낌은 안 돼요.
2: 모르지. 네. 길 다니면서 너무 행복해서 맨날 가면서 노래 부르는 거 아니에요?
1: 맞아요, 맞아요. 근데 혜인님 너무 잘 들었고요. 우리 청취자분들도 너무 반응이 너무 좋습니다. 네, 친구 겁나 많을 것 같은 목소리라고 하는데 혜인님 뭐 친구들 많이 사귀었습니까? 이탈리아에서?
0: 네, 엄청 많이요.
1: 오, 너무 다행입니다. 그럼 혹시 혜인님 거기 이탈리아어도 이탈리안 그 랭귀지도 좀 잘 하는 편입니까? 거의 몇 년 됐어요?
0: I'm a third year student right now.
1: 아,
0: the problem is my courses are in English. So.
1: 아, 그래도 일단 네, 뭐 근데 생활 뭐 언어는 좀

0: 배웠을 것 같은데 그러면 혹시
1: 네네.
0: You've got a friend in me. 뭐 나는 너 친구야. 이건 이탈리아로 뭐라고 합니까?
1: 어, io sono amico con con tu.
0: 어, io sono
2: io sono amico con tu.
0: 아, io sono amico con tu. 어, 어 너무 느낌 있었습니다, 혜인님. 자, 일단 너무 잘 들었고요. 혜인님 잠깐 기다려 주시면 나중에 다시 투표하고 커넥트 할게요. 오케이?
1: 네.
0: 좋아요.
2: 다행이지. Austral English이잖아.
0: 맞아요.
2: Austral Italian 아니고.
0: 그렇죠.
2: Austral Italiano. Austral Italiano.
0: 그만하세요.
2: 이거 아니잖아.
0: 아니죠.
2: 다행이잖아요.
0: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도전자도 만나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세요.
3: 안녕하십니까.
0: 반갑습니다. 자기 소개 부탁드릴게요.
3: 네, 저는 부산에 사는 윤세희입니다.
0: 세희님 반갑습니다. 네, 웰컴.
2: 네. 세희 씨.
3: 네.
2: 놀이 잘하시죠?
3: Just thinking about it makes me excited already.
0: 와, 영어로도 바로 나오네. 아니,
2: 이게 있어. 에너지가 있어요.
0: 우리 네 세희님, 우리 한이 형은요 이런 감은 진짜 지금까지 틀린 적이 없거든요.
3: 네, 용하십니다.
0: 진짜.
2: 네.
0: 그럼 세희님 일단 뭐 좋아요. 당연히 뭐 듣는 거는 뭐 커밍업 하긴 한데.
2: So how was 네? your English?
0: 네, 영어도 이게 바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니까. Yeah, where did you pick up your English?
3: Actually, I teach English at the moment.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I usually teach 입시 영어. So my speaking, I'm not sure.
0: 어, 입시 영어는 그래도 조금 고급.
2: It's gonna be great. 그렇죠? Today's gonna be a great day.
3: Thank you.
0: 와, 그래서 세희님, 어, You've got a friend in me. 당연히 Toy Story 영화는 봤을 거잖아요, 그렇죠?
3: 네, 봤습니다.
0: Same question for you then. Which character? What's your favorite character?
3: Which character? 사실 근데 it was a long time ago. 그래서 기억은 잘 안 나지만.
0: 네.
3: 어, 제가 Toy Story 기억하면 그 차 뒤에 항상 달고 다니던 그 인형들 지금 기억나는데요.
0: 아, 그렇죠, 그렇죠. 우리랑 버즈.
3: 네, 맞아요. 우리 버즈
2: 날아가는 애들.
0: 맞아요, 맞아요. 이게 우리가 버즈를 이제 다시 뭐지? He's like hanging on to, right? Yeah. 그럼 선생님, 네. 그럼 이 Toy Story의 OST에서 나온 노래 You've Got a Friend in Me 이거는 처음 듣는 노래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3: 네, 그럼요. 영화를 많이 들었죠.
0: 그렇죠. 네. 그럼 이 노래 연습하면서 혹시 뭐 어려웠던 점 그런 거 있었습니까?
3: 이게 뭔가 friendship에 관한 얘기를 해서
0: 네.
3: I think this song sounds the prettiest when it's sung with a childlike innocence. But I feel like that kind of pure sounds only comes from actual kids. So I just decided to sing it in my own style.
0: Oh yeah. I mean, that's the, I think, advice that Han Young gave to the first contestant. 그냥 자기 스타일로
3: exactly.
0: 하는 게 네,
3: oh,
0: 제일
3: 맞아요.
0: 낫다고.
3: 네. 네.
0: 오, 좋아요. 그럼 세희님, I think, you know, we just gotta hear you sing. Are you ready?
3: Yeah, let's get it.
0: Jo-
2: let's get it!
0: 들려보겠습니다.

0: Sí.
1: ¡Yo!
2: Thank
1: 잘
2: you.
1: 들었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생일 너무 재밌었다. 자, 일단 생일 부르고 일단 질문이 몇 개 들어왔거든요.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네. 네, 어디 재즈바 나가시나요 혹시? 라고 물어보는데.
2: 네, 오늘부터 찾아볼게요. 어디 재즈바 가실지.
1: 아니 근데 딱 그 느낌 너무 나서 난 너무
3: 목소리
1: 좋았어.
3: 목소리 듣고 얘기는
1: 역시
3: 그딱 목소리 그 중음이 딱 나오고
1: 네
3: it's good
1: 맞아요 근데 오 이거 왜냐면 이 오리지널 키잖아요 사실
2: 네.
1: 그렇죠
2: 네.
1: 레니 뉴먼스 오리지널 키 근데 여성 이렇게 목소리로 부르니까 이건 또 너무 느낌 있다 오늘 그 not only you know the both contestants actually 그래서 일단 세희님 너무 잘 들었습니다 but we do have to have a little time to vote 그래서 잠시 대기해 주시고요. 나중에 다시 커넥트 할게요.
2: 네.
1: 네. 와, 일단 우리 쪼꼬미님 맞습니다. 오늘 대결은 그야말로 strong versus strong입니다.
3: 저는 진짜 오랜만에
1: 그 잡채.
3: 정말 그 곡을 좀 길게 들을 수도 있고
1: 네.
3: 진짜 감동받았어.
1: 오, 예. Yeah. 오늘 형 song choice. 나이스. 진짜. 좋아요. 자, 여러분. 아주 어려운 결정 시간이 왔습니다. Time for you to vote on your favorite contestant for the day. 자, 나는 1번이 잘했다 생각하면 문자로 1번, 2번이 잘했다 생각하면 문자로 2번. 어디로 보내냐? 샵 9050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문자 한 통에 100원 됩니다. 카카오톡이나 너튜브 댓글로도 투표 가능하거든요. 근데 딱 10초만 드릴 거니까 여러분, are you ready? 준비됐습니까? 자, 10초 시작.
4: 10, 9, 8, 7, 6, 5, 4, 3, 2, 1.
1: 네, 자, 투표 시간 끝.
3: 오늘 제가 보기에는 두 분 너무 잘하셨어요.
1: 진짜.
3: 정말 오늘은 말도 안 돼요.
1: 스타일도 둘 다 비슷했는데 근데 확실히 달라.
3: 근데 두 분 다 너무 좋았어요.
1: 네네네.
3: Which is great.
1: 일단 여러분들이 어떤 픽을 했는지 일단 밖에서 지금 카운트 중입니다. 자, 카운트하는 동안 문자 역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좋은 목소리를 들으니까 반응이 확실히 왔습니다. 자, 우리 두둥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솔직히 여자 키의 낮은 톤의 노래인데 두 분 다 저음이 너무 매력적이다 라고 이렇게 왔네요. 아주 오늘의 그냥 그 제일 중요한 포인트 이를 중요한 포인트를 두 분이 말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근데 like I said, like the key is an original Randy Newman's key. 근데 여성 보컬로 부르니까 느낌 너무 좋아.
3: 목소리가 그 거짓말을 안 하는 것 같아요.
1: 네.
3: 그래서 두 분이 마음이 따뜻하고
1: 네.
3: 예뻐서. 노래가 이렇게 나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1: 아 맞습니다. 근데 이 두 분 다 이 Randy Newman's You know You've Got a Friend in Me, Toy Story soundtrack에서 나오고 부스타 분들도 보니까 역시 이 오늘 좀 추억을 좀 많이 돋는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람들도 이 영화에서 나오는 그 명대사 같은 거 있잖아요. 베니님은 Reach for the sky. 이거 누군지 알죠? Reach for the sky.
3: That's a Buzz, right?
1: 우디.
3: 우리
1: 우리가 하는 거예요. Reach for 그 물이 뒤에 땡기면 땡기면 Reach for the sky 하나 더 땡기면 There's a snake in my boots 라고 하잖아요. Buzz Lightyear to infinity and beyond. 좀 영화 좀 많이 봤어요.
3: 미안해.
1: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해요. 네.
3: Sorry.
1: 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 여러분 투표 다 카운트 됐고요. 이제 위너를 발표할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의 이노자 위너는요. 바로 부산에 계시는 넘버 2 세희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2: Yes.
1: Congratulations. You are the winner of today's 이 노래 끝을 잡고. How do you feel?
2: I feel really excited all weekend because of this. Bless everyone who voted for me. Thank you.
1: Wow.
3: Great job.
1: 진짜 아니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세희님. Do you, I mean, 진짜, like, I think, and like, open mic events? Or 뭐 어느 재즈바 가서 진짜 오디션 해가지고 뭐 낮에는 영어를 가르치고 밤 되면 거기 가서 재즈바에서 좀 노래 뭐 몇 곡 부르면 너무 너무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2: 네, 올해 목표가 생겼네요. 그럼.
1: 이야, 진짜 한번 하고.
2: 네, 초대하겠습니다.
1: 진짜 저희한테 알려주세요. 너무 궁금하다. 네. But you are today's winner, so that means you receive a department store gift card, gift certificate. 축하드립니다.
2: 감사합니다.
1: 네, 상품권 갖고 혹시 뭐 하실 건지 혹시 물어봐도 될까요?
2: 원래 계획에 없던 소비가 제일 행복한 법이라 일단 친구랑 맛있는 거 먹으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1: 너무 좋습니다. 세희님 진짜 congratulations. Any last words you want to say while we have you on air?
2: 문득 오늘 달력을 봤는데 벌써 5월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스쳐 지나갈 평범한 하루였는데 두고두고 이제 기쁜 이런 특별한 순간을 만들어준 민수님 그리고 조아님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 받은 선물을 저도 뭔가 보답을 하고 싶은데 이 올스타 잉글리시 그 쇼를 어떻게 세상에 널리 알리는 데 도움이 될지 곰곰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3: 예스.
1: 세희 혹시 나 오늘 이길 거다라고 생각하고 이 스피치를 준비하셨죠?
2: 아닙니다. 영어 강사니까 항상 말하는 거 잘합니다.
1: 나 이분한테 가서 배울래.
2: 예.
1: 와, 세희님 따뜻한 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for your kind and warm words.
3: 너무 좋았어요.
1: 네.
2: 감사합니다.
1: 네, 저희랑 계속 함께 하실 거죠? 맞죠?
2: 그럼요. 네. 네.
3: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이 그 노래를 잘 하시니까 이 노래 언제 써먹죠?
1: 그렇죠. 방금 우리 근데 그 스피치 듣고 우리 청취자분들도 시상식 같아요 라고 그렇게 말하네요. 근데
2: 어머나.
1: 진짜 뭐 시상식이잖아요. 오늘의 이노자
2: 그렇죠?
1: 이겼으니까 일단 세희님 네. Congratulations. Thank you so much for being a part of today's show. Good 네. luck to you, okay?
2: Thank you.
1: 네. 자, 아쉽게도 오늘 윈 못한 우리 서울에 계시는 혜인님이랑 잠깐 커넥트 할게요. 여보세요?
0: 네, 여보세요?
1: 네, 혜인님. 아쉽게 오늘
3: 아이고
1: 윈을 못했는데 네. 너무 아깝습니다. 저는 진짜 혜인님도 너무 잘했거든요.
0: 재밌었어요.
1: 저희 재밌었고
3: 근데
1: 너무 좋았어요.
3: 근데 이겼다고 생각하세요. 네. 우리 빈손으로 안 보내거든요.
1: 아, 그렇죠.
3: 네. 네. 치킨 좋아하세요? 아니면 그 피자 좋아하세요?
0: 치킨이요?
3: 예, 치킨 보내고요.
1: 저희가 쏩니다.
3: 그리고 도전 또 하세요.
1: 재도전 가능하거든요, 혜인님.
0: 네.
1: 근데 내가 볼 때 혜인님은 이 노래 스타일뿐만 아니라 다른 장르도 하면 너무 어울릴 것 같은 목소리입니다.
3: 아, 너무 좋았어요.
1: 네. 혜인님 원래 뭐 선호하는 장르가 있습니까?
0: 원래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해가지고
1: 네.
0: 다양하게 불러요.
3: 그러니까.
0: 네.
1: 근데 오늘 같은 뭐 장르는 그 뭐 재즈 정도라고 할 수 있잖아요. 랜디 뉴먼.
3: 그러니까 제가 원래 처음에 약간 블루스 느낌이 그런 건 좀 있어가지고.
1: 그렇죠, 그렇죠. 네. 살짝 뭐 이게 절대로 어색한 장르는 아니죠, 혜인님.
0: 네, 재즈는 처음 불러보긴 했는데 그게 재밌었어요.
1: 너무 잘했어요. 처음 불러오는 그 장르인데. 그래서 재도전 하면요. 근데 혜인님 분명히 카메라인 것 같아요. 진짜 어느 장르 하던. 이 진짜 오늘 같은 그 감동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꼭 재도전 하세요. 아시겠죠?
0: 네, 알겠습니다.
3: Let's get it.
1: 네, 혜인님 혹시 마지막 뭐 하고 싶은 말 있습니까?
0: 너무 영어 도움 많이 되는 콘텐츠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3: 다행이네요.
1: 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3: Thank you. Thank you.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1: Thank you so much for your kind words, 혜인님. 다음에 꼭 봬요. 아시겠죠?
0: 네. Bye.
1: 네, bye. 자, 일단 오늘의 이노작. 진짜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Thank you so much for all for both participants. 여러분, 오늘 이제 마무리하는데요. 다음 주 도전곡이 있습니다. 다음 주 도전곡 우리 김조한 가수가 살짝 미리 맛보기 들려드릴 건데. Are you ready?
3: Mm-hmm.
1: Let's get it.

0: 미쳤다. 미쳤습니다. Crazy. You're crazy.
1: That's a good song.
0: 형, you're crazy. That's okay, good. 미쳤습니다. 우리 두둥님도 진짜 미쳤다. 대조한. 아, 이건 반칙이지라고 하는데요. 와, 진짜. 대조한인 건 이게 가조한입니다. 가조한. 와, 너무너무 잘 들었습니다. 우리 청취자 궁금합니다. 이거 음원이죠? 라고 물어봤는데 이거 100% live in the studio by 갓조한. 여러분, 다음 주 도전곡 Sting's Shape of My Heart 였습니다. 아, 이거 너무 기대되는 이 노래고 당연히 you know a classic, right? 네. 형, 이거 Sting 노래 좀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1: 내가 Sting 목소리도. 좋아하니까. 이게 약간 그 가수의 노래를 그냥 좀 아는 그 텔레패스로 그냥 그 알아.
0: 네.
1: 그러니까
0: 그 커넥션이
1: 있어.
0: 네, 네, 네. 그 스팅 노래 하게 되면 like you channel like Sting like through like you know through your vocals obviously. 근데 okay. 오늘도 진짜 너무너무 그렇게 느꼈어요. 여러분 기대하세요. 다음 주 이노잡이 도전곡 Sting's Shape of My Heart입니다. We have more show for you coming up in hour number two. Of course, yeah. We have Tegan joining us for today's 길거리
1: interview. Next week's gonna be a good show.
0: 그래 말이에요, 형. 벌써
1: It's a little bit low for girls.
0: Oh yeah, 맞아요.
1: 여자분들한테 약간 좀 낮을 수도 있는데 혹시 네. 남자분들이 좀 그 도전하시면 그 톤 이제 톤이 중요할 것 같아요.
0: 아, 너무 기대된다. 네. 너무 기대된다. So in the second hour, we have Taegin coming up as well as HK 과장님 joining us. Okay, 형 오늘 너무 고생했습니다. We'll see you back here tomorrow, right?
2: See you tomorrow.
0: 네, 여러분, I'll see you at 7 o'clock for hour number two. In the meantime, Randy Newman with "You've Got a Friend in Me."

0: world. BEFM, Busan Yongo Bangsang.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Stuck in traffic again. No parking spaces anywhere. All I've done is drive. And I'm already completely drained. Maybe I'll skip the drive today. Instead of driving, every ride is my time. Put on my headphones, catch a quick nap, or simply gaze out the window without a thought. A morning that used to rush by, finally, feels like my time. Less driving, more living. Take back your time. Public transit is the easiest way to reclaim your day.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영어 방송.

0: The time is now 7 o'clock.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1: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 매장에 방문한 외국인 손님 때문에 당황한 적 있으시죠?
2: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주려 합니다. 배울 준비 됐지예?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어이소 보이소 사이소 영어 하이소.
2: 아 배부르게 잘 먹었다. 리뷰 좀 올려볼까? 내 별스타그램을 켜고 보자. 팔로우가 몇 명이나 늘었나? 아 뭐고 어제보다 더 줄었노. 아이씨.
3: Excuse me, here's your bill. Sign here, please.
2: 뭔데 알아보는 거가 사인? 아 오케이. 와 내가 외국까지 와가지고 사인을 하게 될 줄이야.
3: And how was your meal? Did you enjoy it?
2: 내 팔로워인가 리뷰 잘 써달라는 말인가 보네. Oh yes yes, thank you. Sign here.
3: Yes, sign here, please.
2: 여기다가 사인 이렇게 하고. 근데 사인 해줬는데 왜 안 가지? 뭐 다 바라는 거 있나?
3: If you'd like to pay by card, may I have your card, please?
2: 뭔데? 여기 말고 자기 카드에도 사인해달라고. 아, 진짜 이 인기 내가 못 산다. Yes, yes, okay. 근데 뭐 카드에 사인해달라고 해놓고 카드를 줘야 사인을 하지. 카드, please.
3: Okay, yes. Take your time. I'm in no rush. Just let me know when you're ready.
2: Ready? 아, 레디! 사인할 준비 됐냐고요? Oh, yes! I'm ready!
3: Yes, so if you give me your card, I'll process the payment and you can be on your way.
2: 아, 카드에 사인 먼저 해달라는 말이네. 알겠다고요. 오케이, 카드 플리즈!
3: Yes, sorry, I need your card first.
2: 오케이, 카드 플리즈!
3: Yes, so your card, please!
4: 오늘 배워볼 표현 여기에 사인하세요. 영어로 뭐라고요?
3: Sign here, please. Sign here, please.
4: Sign here, please.
1: 우리가 어떤 것을 거래하거나 계약을 할 때 하는 sign 그리고 유명인의 sign 모두 한국에서는 sign이라고 하는데요. 영어로 sign은 조금 다릅니다. 카드 명세서나 계약서에 하는 sign은 sign. 유명인이 하는 sign은 autograph라고 합니다. 유명인에게 사인을 받고 싶다면 Can I get your autograph? 이렇게 물어보면 되죠.
4: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여기에 사인하세요. Sign here, please.
3: Sign here, please.
4: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3: See you tomorrow.
5: Oh, 벌써 저녁 6시 8분이네? All Star English 할 시간이다.
6: Hey, babe. All Star English time. Let's tune in.
7: 맞다. All Star.
5: 아, 이피큐 신청해야지. 아, 인호잡도 신청하고 10만원 백화점 상품권도 받아야 하는데 보자. 어디 보자.
7: 인호잡. 내가 먼저 신청했거든.
5: 아, 무슨 소리야. 내가 먼저 할 거야. 번호표 뽑고 오세요.
7: 아, 그래, 맞아. 올스타는 듣기만 하면 아까워. 자기가 먼저 인호잡 하고 내가 EPQ 해서 커피, 치킨 세트, 백화점 상품권 다 가져갈게.
8: 와우! 선물 받고 골라 듣고 참여하는 재미. 올스타.

0: 한 딱 지정된 날 스승의 날 이 정도 미국에는 아니었거든요.
1: Yeah.
0: I don't remember like oh like tomorrow 스승의 날. You know, like maybe long time ago, 옛날에는 뭐 선생님 꼭 선물 챙겨줘야 돼 뭐 이런 분위기였지만 요즘은 아니잖아요, right?
1: I don't remember it being like this. I think Korea really.

0: 별하러 문자 중에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1: 드디어 기다리고 있었어요.
0: 근데 오기 전에요, 지금 그 문자가 완전 난리가 났네요. 네.
1: 진짜
0: 지금
1: 유튜브 왜 이렇게 활발합니까 오늘?
0: 그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우리 둥피님의 문자 하나로 골치 아프네요. 뭔지 궁금하시다면 너튜브로 바로 들어오셔서
1: 문자 일부러 너튜브 들어오란 말이에요 지금?
0: 그죠. 네, 들어오시면서 이제 문자도 확인하고 네. 이제 저희도 확인하고 일석이조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 유저님 네, 문자 요정 이빨 보이기 금지.
1: 그렇죠. 이 부탁이 들어왔네요.
0: 네.
1: 이빨 안 보이게 말하기 오늘 좀 챌린지 어때요?
0: 아 그거는 알라가 가려요.
1: 꼭 그렇게 안 말해도 되는데
0: 이렇게 하면 거의 쉽지 않나요?
1: 자 오늘 문자 읽어줍시다.
0: 네네. 자 오늘의 1등은요 고수님입니다.
1: 아이고
0: 고수님께서 이제 조금 자제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분들에게 조금 기회를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 근데 고수님께서는 이제 진짜 명예를 챙기셨잖아요.
1: 네.
0: 그 5일 연속 1등을 하셨기 때문에 아 이분은 진짜 인정을 해야 됩니다.
1: 아.
0: 그 낙지연이님께서 또 도전을 하셨는데요 어제처럼 2등을 하고 말았어요. 네. 그래서 조금 더 분발하시기 바라고요. 우리 김치 좋아요님 처음 오신 것 같은데
1: 어?
0: Hello 이렇게 문자를 주셨거든요. 네
1: 오늘부터 저랑 1일입니다.
0: 네 그러고 안 계세요. 그, 네. 그 문자 달고 바로 나가셨어요.
1: 뭐라고 네. 했어요?
0: Hello.
1: 아...
0: 네, 그 이후 안 들어오셨네요 지금.
1: 들어오세요.
0: 네.
1: 들어와 다시.
0: 그리고 이제 이 노래 끝을 잡고가 있었는데 우리
1: 네.
0: 유저님께서 이노자 무슨 회사 이름 같아요. 아 근데 뒤에가 하이라이트입니다.
1: 네.
0: 주식을 사야 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1: 그래서 우리 그 느낌 좋으면 다행입니다.
0: 네, 우리 둥피님께서 이노자 풀매수. 네, 여러분 투자는 뭐라고 해야 되죠? 신중하게.
1: 벌써 사기꾼 느낌 나네요.
0: 신중하게. 그리고 이제 유서님께서 우리 그 두 분께서 이제 참가를 하셨잖아요. 언어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언페어한 세상 아닌가요?
1: 진짜.
0: 또 말씀을 하셨고 미미미님께서도 처음 들어오셨는데 다들 너무 잘 부르시네요.
1: 미미미님.
0: 네네네.
1: 오늘부터 저랑 1일 됐습니다.
0: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 아 1일 너무 많네.
0: 오늘
1: PD 좀 줌이 좀 늦어요. 사실. 줌이 좀 늦습니다.
0: 네네.
1: 손 다 내렸는데 줌이
0: 안 돼.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이노잡까지 이렇게 문자를 조금 알아봤고요.
1: 네.
0: 자, 오늘은 문자를 조금 짧게 가고 자 DJ Joe, drop the beat. How dare you? 네 돌아왔는데요. 오늘따라 우리 유저님 이 글 능력치가 좀 많이 올라가신 것 같습니다.
1: 왜요?
0: 언제는 매번 1등 하라더니 이제는 하지 말라 하고 이래도 뭐라 하고 저래도 뭐라 하고
1: 이래라 저래라 왔다 갔다.
0: 네. 네, 슬슬 받아들이셔야 돼요. 저희는 요구가 좀 많습니다. 네.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 이제 지즈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요. 민수 씨는 조금 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 알면 그냥 바로 그냥 끝내면 될까요?
0: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뭐냐면 강아지의 한숨은 우리 인간의 한숨과 같은 의미일까? 이거입니다.
1: 아 진짜 가끔씩 강아지들이 네. 한숨 진짜 기가 막히게 타이밍이
0: 혹시 우리 민수 씨는 어떤 타이밍일 때 그 한숨을 들었나요?
1: 저 잔소리할 때.
0: 아 그래요?
1: 잔소리할 때 딱 이렇게 바닥에 앉고 이렇게 네. 하고 있거든요.
0: 네네네. 돌려. 하고 있다가?
1: 다 듣다가 마지막에 근데 사람 한숨은요
0: 네네네
1: 이거잖아요.
0: 그쵸.
1: 강아지는요 이 You see them like you know taking in that air.
0: 네네네. 되게 짧고 굵게
1: 네네네,
0: 바라보면서.
1: 네네네
0: 그렇죠?
1: 맞아요.
0: 그 우리 By Hey Nick님 또 새로 오신 분인데 너무 귀여운 주제라고.
1: 자,
0: 네 이건 하고 가야죠.
1: By Hey Nick님.
0: By Hey Nick님.
1: 오늘랑 저랑.
0: 네.
1: 1일 됐습니다.
0: 자,
1: 1일.
0: 1일.
1: I love you.
0: 네네네. 넘어갔어요.
1: 네.
0: 우선은요. The answer is a dog's sigh is an emotional reset button and its meaning changes depending on their eyes.
1: 눈
0: 네. 눈에 따라서요.
1: 네.
0: 그 표현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1: Oh, break it down for us.
0: 네. 우선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눈을 감고 내쉬는 한숨입니다. 이거는 만족 contentment를 뜻합니다.
1: 어떻게?
0: 강아지가요 편하게 네. 엎드려서 눈을 지그시 감은 채 내쉬는 한숨은요 최고의 행복을 뜻한다고 합니다.
1: 제가 그렇게 최고의 행복을 주고 있었구나.
0: 눈 감았나요?
1: 눈 안 감고 계속 쳐다보고 있죠 저한테.
0: 아, 눈을 감았을 때.
1: 아, 눈 감았을 때.
0: 눈 감았을 때.
1: 쳐다보는데.
0: 근데 지그시 감은 채로. 네. 뜨고 한 거는 좀 이따가 나와요. So a sigh with eyes closed is a sign of ultimate satisfaction and relaxation.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요. 눈을 뜨고 내쉬는 한숨입니다.
1: 이거 무슨 뜻이죠?
0: Disappointment. 체념이에요. 체념. On the other hand, a sigh with eyes open is a sign of resignation. 포기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Or slight disappointment.
1: 그래서 How do 그냥, you know?
0: 네?
1: How do you know?
0: 이게 제가 그 글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이거 진짜 팩트에 기반한 겁니다. 그래서 it's their way of saying I guess we're not going for a walk or no trees for me, huh?
1: 아니 갔다 왔는데도 한숨 쉬는데?
0: 아니면 또 이런 것도 있대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정말 어이없는 행동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집 청소를 안 해. 그 집이 더러워.
1: 강아지들이 어이없는 행동을 아세요? 본인이 어이없는 행동 많이 하는데?
0: 그렇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와우 와우 와우.
1: 그래요?
0: 그래서 강아지의 마음을 읽는 방법이 또 있다고 합니다. 이 뭐냐면 잠들기 직전에요. A sigh before sleep is a perfect ending to their day. 또는 if their sigh after eye contact, it's a subtle nudge. I'll wait, but I'm waiting. 이런 뜻이고요. 마지막으로 A sigh with a stiff body could mean stress, so give them a gentle pat.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1: 그 한숨 때문에 수담하기 싫은데 네. 더 잔소리하고 싶은 그런 한숨인데
0: 이제 좀 이제 교감을 해야죠. 그렇죠?
1: Now 눈... I know.
0: 네네네.
2: 끝 스테이크 세트 A 주시고요. 미디엄 well done으로 부탁해요. 노래 너무 좋다. 이게 무슨 곡이지? 궁금해. 제목이 알고 싶어 물어봐야겠어. 저기요, excuse me.
3: 네, 손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2: 이 곡이 무슨 곡이죠?
3: 아, 소고기입니다.
4: 영어는 소통입니다. 소통이 필요할 때 올스타 잉글리시.
1: 웰컴 투 another episode of
5: 올스타 잉 아나나 오늘도 슬기로울 부산
1: PD님 이게 어떻게 된 줄 이제 아시겠죠? 네, 이 음악이 없으면 우리 HK님도 과장님도 이거 혼란스럽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일부러 이랬습니다. 지금 여기 자 우리 부스타분들 워워워 calm down 지금 너튜브에 지금 뭐, 장난 아닙니다. 지금 이게 뭐예요? 이라고 이렇게 하라고 있는데 일부러 했습니다. 네. 여러분 가끔씩 체인지를 줘야지 사람들이 가끔씩 어? 오늘 뭐지? 라고 이렇게 하게 만들잖아요. 오늘 과장님 아이디어였습니다. 맞죠?
5: 아 맞습니다. Say less. 더.
1: 좋아요. How are you 과장님?
5: Very good. 아 좋습니다.
1: 근데 오늘 너무
5: 네네.
1: 너무 편하게 오셨네요. 아니 들어오면서 여러분 이게 이게 젊은이들 청년들이 입는 그 스타일 있잖아요. 예, 티셔츠에 안에 티셔츠를 예. 바지 안에 놓고 그렇죠. 오늘 너무 좀 댄디한 스타일 너무 좋습니다.
5: 아,
1: 근데
5: 좋습니다.
1: 아 역시 공무원답게 네 시 이 직원답게 부산 셔츠 이름 입었네요.
5: 요 this is souvenir.
1: 오,
5: souvenir of Busan
1: from
5: City.
1: Where?
5: From 부산 시티.
1: 이 셔츠 그럼 어디서 겟해요? City Hall?
5: 아 이거 그건 잘 모르겠어요.
1: 네.
5: Because 이게 다른 부서에서 만든 거여가지고
1: 아 그래요?
5: 예, 예.
1: 근데 우리 뒤에 PD님은 안 받았다고 했는데 같은 공무원 아니세요?
5: 아, 좀 달라요 예예 예예 좀
1: 좀 다른데요 PD님
5: 예, 예.
1: PD님은 그런 공무원 아니네요.
5: 아 우리 댓글 아 오늘 굉장히 댓글 노맙네요.
1: 네.
5: 예 우리 또 제 복장에 대해서 우리 부산티 사고 싶어요. 부산티 이뻐요. 캐주얼 분위기 좋아요. 부산 티셔츠 멋져요. 예, 이거 부산입니다. 유저님 부산 코리아.
1: 밑에 뭐라고 적혀 있죠? What sparkle did Busan have today? 이 말도 너무 좋다. 네.
5: 굉장히 우리 또 굉장히 예, 유저님 저거 경품으로 주세요 하는데 저희 부서에서 만든 게 아니라서 잘 모르겠어요.
1: 네, 과장님 정도면 우리 네네. 방송을 그냥 몇 개 보내가지고 우리가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뭐 선물로 뿌리면 안 됩니까?
5: 아, 그거는 안 되고요. 아, 우리 또 유리킴님
1: 되는 게 뭐 있어요 그러면?
5: 아, 우리 또 오늘 굉장히 댓글이 많은데 우리 네. 또 요거 한번 해줘야 되거든요. Today is actually my day off. 아. So I will stay chilled. 네. But the thing is, joining All English always boosts my mood.
1: 역시 기다리고 있습니다.
5: 예, 요거 기다리신 분 많은 것 같아요.
1: 근데 요즘 좀 많이 쉬네요, 과장님.
5: 아,
1: day off 좀 자주 드는 것 같습니다.
5: 아, 예, day off는 많이 쓸수록 좋죠.
1: 필요하죠.
5: 네네.
1: 사람이 필요하죠. 그리고 과장인데 해야 할 수 있죠. 좋아요. 자, 그러면 policies. 근데 쉬는 날에도 이렇게 와서 일합니다.
5: 아,
1: 과장님이. 그렇죠. 네. 네. So policies from Busan City. News and events that he's going to fill you in on. Let's get to today's 민원.
5: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사는 40대 남자입니다. 아내와 얘기 나눴어요. 여보, 뭐해? 또 먹는 거 보고 있어?
6: 아, 여보, say less. I, you know, I'm a real foodie. 나 어제 간 국밥집인데 이거 여기 20 맛집이야. 진짜 it's kind of a

0: hidden gem. This place is underrated. 이거 다 어제 나온 말이네.
1: 아, 그럼. 아, 그 국밥, 돼지국밥집. 나도 알지. 나도 자주 가.
0: 어, 여보도 알아? What's your go-to here? Oh, you know, 국밥 is my go-to in the evening. 근데 the line is long, but it's totally worth it. 아, 진짜 기다려서 먹을만한 맛집이야.
1: 아, 맞아, 맞아. 그렇긴 한데, 그 살 뺀다더니 참 예전에, 그제?
0: 뭐라고?
1: 아니, 아니. 그나저나 있잖아, 여보. 요즘 무슨 AI, AI 무슨 공부하고 싶다더니 좀 찾아봤어?
0: 지금 와이프랑 대화하고 있는 무슨 AI 말을
1: 아니,
0: 하고 있어요
1: AI 요새 중요해 AI
0: 그래 뭐 학원을 뭐 다니기도 뭐 그렇고 뭐 너튜브 보고 뭐 하기도 그렇고 뭐 고민이야
1: 아 그치 나도 그 부동산 공부하고 싶은데 고민이야 아 그리고 또 그나저나 있잖아 우리 5월이 그 가정의 달이에요 가정의 달
0: 맞아 맞아
1: 그 우리 예쁜 딸 민지랑 같이 놀러 갈까?
0: 아 여보 다 we clicked 근데 알지 등산은 절대 안 돼 that's a deal breaker
1: 아 등산 빼면 어디 가지?
0: 하, 진짜 여보 seriously? Oh, don't start with me. I'm about to lose it. 아 빨리 우리 I bleach sweet voice 민수 오빠한테 물어봐.
1: 이렇게 아내와 이야기하다 보니 AI 부동산 등을 이제 배울 만한 곳 5월에 맞아 가볼 만한 곳 궁금했는데요. 우리 민수님과 HK님이 자세히 알려주세요.
2: 네, 여러분 진짜 저 혼자만 그렇게 느낀 거 아니죠? 맞죠, 두둥님 와이프랑 AI
1: 그래서 AI가 중요해요
2: 중요하긴 하죠 예, 예, 예. 근데 저는 지금 와이프랑 이제 같이 결혼하고 이제 산 지 12년? 13년 됐는데요 AI에 대해서 절대로 우리 conversation 한 적 없는 것 같아요
1: 아, 예, 저도 사실 저희 와이프랑 AI 얘기 해본 적은 없거든요.
2: 네네. 그쵸, 그쵸. 네. 근데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네. 아, 근데 여러분들 제가 볼 때 오늘 민원 안 듣고 계속 티셔츠만 이렇게 지금.
1: 아, 우리 티셔츠 반응이 굉장히 좋네요. 파란 운동화님. 그리고 네. 우리, 아, 진리님까지 고맙습니다.
2: 근데 혹시 타임, 오늘 혹시 이거 홍보하려고 지금 입고 온 거예요?
1: 아니요. 저희 부서 거 아니라가지고.
2: 네.
1: 홍보할 필요 없거든요.
2: 다른 부서는 지금 홍보하고 있습니까?
1: 예, 예.
2: 지금 그러면?
1: 예.
2: 알겠습니다. 네, 잘 팔리려고.
1: 네. 아, 좀 자막이 이상한 자막이 있는데요.
2: 네.
1: 예.
2: 네.
1: yeah, I'm a public officer.
2: 네, 맞아요.
1: Don't 뭐, get me wrong.
2: 자막 틀렸습니까?
1: 아, 맞습니다.
2: 네, 네네. 맞는 사실인데. 네네. 자, lots to get to, lots to cover on today's 슬기로운, not sorry.
1: 오늘도 슬기로운 부산.
2: 네, 저 깜빵 생활 지금 보고 있거든요.
1: 아, 예, 예,
2: 집에서
1: 예.
2: 헷갈렸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첫 번째 스토리는 어떻게 됩니까?
1: Yeah, first one is education about you know AI or real estate for citizens.
2: 중요하죠. Education.
1: Yeah, yeah.
2: 네, 교육 중요하죠.
1: 맞습니다. 부산 Citizens University. I believe many listeners heard about it. 부산 시민대학이에요. 부산 Citizens University.
2: 네.
1: We'll recruit students for first semester of this year from next Monday, based on first come, first served. There will be 9 classes in 9 universities.
2: Oh, okay. So first come, first served basis for these classes for Busan Citizens University. Tell us about these classes.
1: Yeah, so I'll say this. There are various classes like absolutely AI, real estate, and also global communication, life story, animal care, aviation, East Asia and culture and art storyteller, etc. So as you can see, there are so many content.
2: Yeah.
1: You can enjoy these contents for free of charge.
2: Oh.
1: This one is really important. And apply these classes at Busan Lifelong Learning Platform. 부산 평생 학습 플랫폼이 있습니다.
2: 네.
1: Yeah, you can apply these classes in this platform. So please, 여기 나오네요. 우리 여기 화면이 지금 나오는데. So please visit this website and check these in detail.
2: Nice. So that's the news for the Busan Citizens University classes being offered first come, first serve basis, but free of charge.
1: Yeah, and also adding to that, the reason why I introduced this one as a first item for today is I'm in charge of this one.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겁니다.
2: 아, yeah, yeah. 일단 자기 뭐 그거 챙겨야죠.
1: Yeah, yeah,
2: 그렇죠.
1: Yeah, yeah,
2: of course, you know, plugging in. Of course, the work that you do very important on this segment. 좋아요. What's next?
1: 아, 우리 넥스가 댓글이 많네요. 우리 유저님 오프에도 부산 티 입고 다니는 거면 얼마나 애사심이 대단한 건지. 아, 고맙고요. 부산 시니어 유니버시티
2: 칭찬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거는
1: 예. 부산 시니어 유니버시티 넘나요? 우리 민수 입학시키게요 하는데. 우리 시니어를 위한 또 우리 시설이 있죠. 우리 여기서
2: 그쵸.
1: 하센터라고.
2: 맞아요.
1: 하 센터, 하 센터, 하 캠퍼스.
2: 네.
1: Yeah, I'll let introduce this one.
2: 유진님 이 senior 이, 이 아, 뭐지 뜻 알고 계시죠? 저는 아직 아닙니다. 네.
1: 예. Yeah, 또 우리 데니리님 부산대학교는 미래 시민. 아, 예, 요거는 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요.
2: 네.
1: 넘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 모르면 그냥 넘어갑니까?
1: 예예. 예, 예.
2: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아, 넘어갑니까?
1: 좀 좀 더 달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1: 아, second one is yeah, festival.
2: Nice festival music to my ears.
1: I believe many of listeners already heard about 2026 해운대 Sand Festival. 해운대 아~ 모래 축제입니다.
2: 어, 너무 재밌죠.
1: This one will be held from this Friday to next Monday at 해운대 Beach and also 해운대 Square area.
2: Nice. Tell us a bit more about this.
1: Yeah, say less. Under the theme of
2: 맨날 그만 말하래.
1: Under the theme of a journey through Busan's history in sand. 그러니까 모래로 떠나는 부산 시간 여행.
2: 오.
1: Yeah, 이 주제고요. There will be various programs. Absolutely the highlight of this festival will be Global Sand Art Exhibition. 이제 세계 모래 조각전. 우리 바닷가에 가면 이렇게 조각해 놓은 게 있죠, 모래로.
2: 네.
1: Yeah, there will be definitely 아, 여기 포스터가 나오네요. Yeah, Global Sand Art Exhibition will be highlight.
2: 네.
1: This year 11 worldwide architects will join and you can enjoy 17 masterpieces.
2: Mm-hmm.
1: Adding to that, you can enjoy various performances and also media arts, razor arts, and other hands-on experiences like treasure hunt, 보물찾기도 하고요.
2: Oh.
1: And also water gun battle, 무총 대항전도 하고요.
2: Ah.
1: So for more detail, please visit the homepage of this event.
2: Nice. 그럼 여기 가서 그냥 그 모래 sculpture 이런 것만 보는 게 아니라
1: 네네.
2: 뭐 가서 진짜 이렇게 여름 이게 뭐 이 시즌을 경험할 수 있는
1: 맞습니다.
2: 거잖아요.
1: 맞습니다.
2: Right, water gun battles, yeah. treasure hunt. Sounds fun. 네. 어, 모래 찜질 가능한가요? 라고 물어보는데 이거는 뭐 꼭 축제뿐만 아니라 가서 그냥 예, 하면
1: 찜,
2: 됩니다.
1: 찜질 그 옆에서 하시면 돼요.
2: 네. 예. 좋아요. What's next?
1: Next one is about coffee.
2: Oh, coffee.
1: Minsu, do you like coffee?
2: I love coffee.
1: Oh, really?
2: 지금도 필요해요, 사실.
1: 아, 저도 좋아합니다.
2: 네.
1: I believe many listeners already heard about Busan as a kind of coffee city, right?
2: Oh, yeah.
1: So, annually, we open event related to coffee, Global Yeongdo Coffee Festival.
2: Oh, it's back.
1: Yeah.
2: 다시 왔네요.
1: Yeah, will be held from this Friday to Sunday at Amir Park in Yeongdo. To celebrate, you know, Coffee City Busan, from 2019, Yeongdo-gu District have opened this event annually. Surprisingly, last year, approximately 110,000 people visited.
2: Wow, 작년에 110,000.
1: 네, 11만 명이나 오신.
2: 진짜 많이 갔네요.
1: 맞습니다.
2: 저도 사실 작년은 지나갔거든요. 사람 너무 많아서 안 되겠다라고 하고 그냥 돌아갔어요.
1: 아, 지나가. 네. 지나, yeah, anyway. 아,
2: so 우리, details on this year's
1: yeah,
2: program, please.
1: 포스터가 나오는데요.
2: 포스터도 이쁘다.
1: 80 coffee related businesses will join
2: 네.
1: and they will learn they will run 150 booths. There will be various programs like coffee concert. Coffee quiz show and on-site coffee experiences like you know tasting coffee and also a pop-up store.
2: 네.
1: This one is really funny and interesting. AI versus human coffee recipe competition.
2: 오.
1: 우리 아까 AI 얘기를 했는데요.
2: 네.
1: AI와 인간이 이제 커피를 더 맛있게 누가 레시피를 더 맛있게
2: 했겠다. 그 AI 뭐 맛있는 뭐 커피 레시피 하나 주세요라고 하면 레시피 주면 그대로 만들어 가지고 어떤 게 더 맛있는지.
1: 네, 맞습니다. AI versus human coffee recipe competition and also drone show, etc.
2: 오. So this year's coffee festival taking place in Yeongdo. 진짜 재밌겠다.
1: 맞습니다.
2: 이번에는.
1: Yeah, 맞습니다. So if you are a coffee lover, then I believe this one would be go-to.
2: Must go to event. 그렇게
1: 할 수
2: 있죠. Nice. So that's the Global Yeongdo Coffee Festival taking place this weekend.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1: 아, 우리 데니 리님, 우리 관계자신가요? 어떻게 알았지? 부산 세계 시민 축제에 적어 주셨는데요.
2: 어?
1: 라스트
2: 설마 이거 까먹은 거 아니죠?라고 하는 겁니다.
1: 맞습니다. Last one is. Highlight of today.
2: 네.
1: Really special festival.
2: 네.
1: 부산 세계 시민 축제예요.
2: 맞습니다. Why is it so special, 과장님?
1: Yeah, the 21st Busan Global Citizen Festival will take place on next Saturday, 11 a.m. to 6 p.m. at the Busan Northport Waterfront Park. 부산 북항 진수공원에서 열리거든요.
2: 너무 재밌겠다. 저 사실 여기 네네. 한 번도 아직 못 갔어요.
1: 아, 그래요?
2: 네. I've never been. here yet.
1: Oh, 저는 가봤습니다. I've been there.
2: 네네네.
1: Actually, this, you know, last year, this event was held at Busan Cinema Center, right? But to commemorate the 150th anniversary of the opening of Busan Port, this year, it will take place at Busan North Port. 개항 150주년이거든요, 올해가.
2: 150주년. 네. I didn't even know it was 150 years.
1: 그래서 거기서
2: right?
1: 하는데요.
2: Since Busan Port opened. Could you share with us details of this festival,
1: sure.
2: please?
1: Say list. Approximately 100 organizations from around 30 countries will join and showcase a wide range of cultural performances, interactive programs, and various aspects of K-culture, etc. Adding to that, this one is the most important part.
2: 뭐죠?
1: There will be All-Star English live broadcast as well. 이제 우리 올스타 공개 방송이 또 있다고 하네요.
2: 맞습니다.
1: 네. 그래서 우리 아마 또 뭐 많이 없겠지만 또 민수님을 보고 싶은 분들. Yeah, don't miss it.
2: 진짜.
1: 네.
2: 여러분, 뭐 저뿐만 아니라 뭐 그날 뭐 여러 게스트도 올 거고요.
1: 맞습니다.
2: 네, 당연히 뭐 한이 형도 오고.
1: 네네네.
2: 네, 재밌을 거니까. 네. 너무 기대됩니다. 근데 it's been I think the last couple of years because they held it at Busan Cinema Center, right?
1: right?
2: 영화 전당에서 했는데 이번에는 new place, right? Well, it's not a new place. It's been around for 150 years. Busan North Port area, specifically the Waterfront Park. 너무 재밌겠다.
1: 맞습니다.
2: 네.
1: 우리 댓글에서 벌써 많이 오네요. 오, 예.
2: 뭡니까 그거? 누가 뭐라고 하는지 그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1: 두둥님, 오, 데니님, 예,
2: 하네요. 근데 데니님은 I attended every year. 매년 갔대요 시민축제.
1: 관계자인가요 이분?
2: 진짜.
1: 좋습니다. 우리 또 세계의 심장님 처음 보는 분 같은데요.
2: 네.
1: 저도 한 번도 못 갔는데 올해는 부산 세계시민축제 꼭 가보려고요. 작년에 영화의 전당에서 했던 영상 봤는데 너무 재밌어 보였어요.
2: 맞아, 진짜 재밌어요. 올해도 진짜 재밌을 거예요.
1: 네네.
2: 여러분 꼭 오세요.
1: 두둥님 그냥 잊지 말라고 하네요. 그런 식으로 읽을 것 같으면은 sorry.
2: 네. 좋아요. So thank you so much for all those updates, events taking place here in Busan. Now we've come to a very important part of the show.
1: 맞습니다. Let's learn English together.
2: 네.
1: 우리가 다른 사람을 좀 위로할 때. 그거 큰일 아니야. 괜찮아. 큰일 아니야.
2: 네.
1: 뭐 세상이 끝난 것도 아니고. 큰일 아니야.
2: 그쵸. 세상이 끝난 거 아니야.
1: 네네.
2: 딱 이 말이네요. 영어로는 It's not the end of the world.
1: 진짜 그대로네요.
2: 네.
1: 월드 끝이 아니다.
2: 그쵸. It's not the end of the world.
1: It's not the end of the world.
2: 이것도 이 위로 말로 예를 들면 친구가 뭐 여자친구랑 헤어졌으면
1: 네네.
2: 괜찮아. It's not the end of the world.
1: It's not the end of the world.
2: 그렇게 할 수 있죠. 좋아요. 자, 과장님, thank you so much for another fun and informative episode of 오늘도 슬기로울 부산. 네. 유저님이 민수 보러 갈 말? 갈.
1: 오셔야지. 우리
2: 제발
1: 민수.
2: 갈.
1: 실제로 보면 괜찮습니다.
2: 제발 왈.
1: 예.
2: 네. 왈. 부탁드립니다.
1: 예, 예.
2: 자, 과장님, we'll see you back here next week, okay?
1: Bye-bye.
2: 여러분, I'll see you tomorrow for more great show.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 마지막 곡은요, 악동 뮤지션이 부릅니다. 서문의 낙원. Have a good one.

0: Japan, Busan, Yongo Bangseo.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Now it's time for the interview. This year, Busan is preparing two meaningful events. The opening ceremony of National Junior Sports Festival, returning after 16 years to Busan, and the 20th Korean Youth Para Games being held in Busan for the first time as well. More than just sports events, they will be stages actually filled with children's potentials, their journeys, and their spirit of cheering for one another. Today on the interview, we're joined by Ms. Lee Jung-min here in the studio, director of the National Sports Festival Promotion Team at Busan City. We're going to talk about how Busan is preparing these stages for the challenges and growth of young athletes. 네, 오늘 더 인터뷰는 Lee Jung-min 부산광역시 전국체전 기획단장과 함께합니다. 16년 만에 다시 부산에서 열리는 전국소년체육대회와 부산에선 처음 개최되는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를 통해서 아이들의 도전과 성장을 위해 부산이란 도시가 어떤 마음으로 이 무대를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단장님 안녕하십니까?
1: 네, 반갑습니다.
0: 네, 전국, 반갑습니다.
1: 네, 전국체전 기획단장 이정민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먼저 청취자분들께 인사와 함께 소개 부탁드릴게요.
1: 네. 반갑습니다. 부산광역시 전국체전 기획단장 이정민입니다. 저희 전국체전 기획단은 미래의 지역인 체육꿈나무들이 마음껏 기량을 펼치고 부산에서의 시간을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할 수 있도록 모든 직원이 한 마음으로 지금 안전하고 성공적인 전국체육대회, 소년체육대회와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청취자 여러분 분께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 뜻깊고 기쁩니다.
0: 네, 반갑습니다. So she said the team is working together to ensure that young athletes who will lead the future of Korean sports can fully demonstrate their talents and create precious memories in Busan that they will remember for the rest of their lives. And she also emphasizes that all staff members are doing their best to host both the National Para Games for students and the National Youth Sports Festival in a safe and successful manner. Now, could you tell us what the National Youth Sports Festival and the Korean Youth Para Games each mean as a stage for young athletes?
2: 예, 전국 소년 체육 대회 개회식이 부산에서 다시 열리는 건 16년 만인데요. 이번 전국 소년 체육 대회와 또 전국 장애 학생 체육 대회는 각각 어떤 의미를 가진 무대인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1: 아, 네. 그간 학생 선수들의 학습권 보장 등의 사유로 개최하지 않았던 소년 체전 개회식을 이제 학생 선수가 주인공이 되는 추억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무대를 한번 마련해보자 라는 대한체육회의 지지로 16년 만에 부산에서 다시 열린다는 점에서 아주 의미 있고

0: 백스코 제2전시장에서 꿈의 항해, 부산, 감동의 물결 속으로라는 주제로 전야제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대회 창립 이래 부산에서 처음 개최되는 제20회 전국 장애학생 체육대회는 어제 사직 실내 체육관에서 빛을 향해 부산 감동의 물결 속으로라는 주제로 이미 시작됐습니다.
1: 네.
0: 두 대회 모두 전국에서 모인 같은 꿈을 가진 또래들과 추억을 나누는 즐겁고 행복한 곳으로 기억되기를 바라며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1: 그렇군요. 벌써부터 현장의 분위기가 기대가 되는데요. Now she shared that the opening ceremony of the National Junior Sports Festival had not been held in recent years to protect students' athletes' right to learning, but this year with the goal of creating a special moment where student athletes can be the true star of the event. The ceremony will return to Busan after 16 years. She said this makes the event especially meaningful and will be a chance to show the strength and warmth of Busan citizens to the nation. Now, the Eve of Festival event will be held on Friday, May 22nd at Bexico Exhibition Center 2 under the theme Busan, the Voyage of Dreams into the Waves of Inspiration. She also added the 20th Korean Youth Paragames held in Busan for the first time already began yesterday, and the theme is Busan sailing toward the light into the waves of inspiration as well. She hopes both events will be remembered as joyful stages where young athletes from across Korea can share dreams and create lasting memories together. Well, yesterday, as we mentioned, the opening ceremony of the 20th Korean Youth Paragames was held at Sajik Indoor Gymnasium. So, could you tell us about the schedule and the scale of the event, and what kinds of competitions will take place across Busan?
2: 네, 어제 사직 실내 체육관에서 제20회 전국 장애학생 체육대회 개회식이 열렸는데요. 앞으로 어떤 일정으로 진행되는지, 그리고 부산 곳곳에서 어떤 경기들이 펼쳐지는지 안내 부탁드릴게요.
0: 네, 제20회 전국 장애학생 체육대회는 17개 시도 5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5월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사직 실내 체육관 등 18개 경기장에서 경기가 개최되고, 종목으로는 골볼, 농구, 보치아, 수영, 슐런 등 17개 종목이 진행됩니다.
1: 그렇군요. 정말 부산이 하나의 경기장이 되는
0: 네.
1: 느낌인데요. So she shared the 20th Korean Youth Paragames for students brings together around 5,000 participants from 17 cities and provinces across Korea. The event runs for 4 days from May 12th to 15th at 18 venues, and a total of 17 sports will be featured, including basketball and goalball and swimming as well. Well, the theme, as we mentioned, this year's opening ceremony for the 20th Korean Youth Paragames is Busan sailing toward the light into the waves of inspiration. So, what kind of message and spirit does this theme carry?
2: 이번 장애학생 체육대회 개회식 주제는 빛을 향해 부산 감동의 물결 속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주제엔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을까요?
0: 네, 저기 부산을 상징하는 갈매기와 아이들이 함께 여는 꿈의 바다 위로 따뜻한 꿈의 여정이 시작되고, 저희 광안대교와 등대의 빛, 노래가 하나의 감동의 물결처럼 이어져서 선수들의 꿈을 비추고 선수와 관객 모두가 하나 되고 함께 응원하고 해서 감동의 여정이 완성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1: 그렇군요. 선수들에게도 큰 응원이 되는 메시지일 것
0: 네.
1: 같습니다. So she explained that the theme begins with seagulls and children opening a sea of dreams together, making and marking the start of a warm and hopeful journey. The light of 광안대교 bridge, the lighthouse, and music come together like waves of inspiration shining on the dreams of athletes. Well, this year's event has actually shifted away from the traditional VIP-centered format and focused more on athletes' dinner and recreational programs. So, how has that philosophy that children are at the center of the event reflected in the actual planning process?
2: 이번엔 내빈 중심 행사보단 선수단 만찬과 또 레크리에이션 중심으로 방향을 바꾸셨다고 들었는데요. 행사의 중심은 아이들이란 이 철학이 실제 기획 과정에선 어떻게 반영되는지 궁금합니다.
0: 네. 그 제55회 전국소년체육대회는 개회식은 16년 만에 부산에서 다시

0: 열리는 의미 있는 무대인 만큼 저희가 공식 행사는 좀 간소화하고 스포츠 꿈나무가 주인공이 되는 감동의 자리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수령 야류 보존회와 그 배영초교 농악단의 대회기 개양 퍼포먼스로 부산의 전통의 멋을 알리고 부산의 향토 식재료를 활용해서 부산의 맛과 이야기를 담은 만찬과 함께 저희가 아이들이 조금 함께 즐길 수 있는 레크레이션을 진행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대회전 긴장감을 잠시나마 좀풀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개회식 전에 뭐 AI 오목 대결이라든지 그다음에 스피드 터치, 그다음에 포토부스 이런 것 다양한 놀거리를 준비했습니다.
1: 그렇군요. 정말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준비하셨다는 게
0: 네네.
1: 느껴집니다. So she explains that the opening ceremony of the National Junior Sports Festival is especially meaningful because it is returning to Busan for the first time in 16 years. And for that reason, the official ceremony was kept simple, while the focus was placed on creating a memorable occasion where young athletes can truly take center stage. She said the event will also highlight Busan's traditional culture through flag-raising performances and also a special dinner featuring local Busan ingredients and recreational programs will be offered. So it's like giving the athletes a chance to relax before the competition and before the opening ceremony. Different activities are actually prepared, like speed touch game and photo booths as well. So definitely all for the children. Well, listeners, if you're just tuning in, we're in the middle of the interview. We are joined by Ms. Lee Jung-min here in the studio, director of the National Sports Festival Promotion Division at Busan Metropolitan City. Well, many students across, the student athletes actually, from across the country may be visiting Busan for the first time. So what kind of memory of Busan do you hope this event will leave with them?
2: 전국 각지에서 부산을 처음 찾는 학생 선수들도 많을 텐데요. 단장님은 이번 대회가 아이들에게 어떤 도시의 기억으로 남길 바라시는지, 그리고 부산에 와서 정말 좋았다는 감정을 아이들이 느낄 수 있도록 어떤 준비를 했는지도 함께 소개 부탁드릴게요.
0: 네, 모든 참가 선수가 부산이 나의 꿈을 함께 응원했다는 추억을 좀 마음에 담아가는 대회가 되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같은 꿈을 가진 선수들이 함께여서 좋았고, 거기에 대해서 부산으로 모인 선수들의 마음속에 이 도시가 자신을 얼마나 진심으로 반기고 응원했는지 그 벅찬 감동이 오래도록 남기를 기대합니다. 어린 선수들에게 그 전국 대회 출전은 소중한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1: 그럼요.
0: 네, 그 기억이 도전의 자부심과 부산이라는 도시가 준 즐겁고 따뜻한 온기로 남아서 어른이 되어도 다시 부산을 찾아 추억할 수 있는 대회가 제가 꿈꾸는 이번 대회입니다. 아울러 부산 시민에게는 스포츠가 살아 숨쉬는 곳임을 다시 느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 부산에서 처음 열리는 전국 장애학생 체전과 25년 만에 부산에서 열리는 전국 소년 체전이 부산의 저력과 따뜻한 힘을 전국에 알리는 무대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1: 듣다 보니까 저도 부산 시민으로서 더 응원하게 되는데요. So she says she hopes every athlete will leave with the memory that Busan cheered for their dreams. And she explained that taking part in a national competition is a precious experience for young athletes. Absolutely. And her hope is that this event will actually remain as a warm and joyful memory of Busan. And she added that she hopes the athletes will one day return to Busan as adults and remember this experience fondly. She also says she hopes this event will remind Busan citizens that their city is a place where sports are truly alive. So she sincerely hopes the 20th Korean Youth Paragames being held in Busan for the first time and the National Junior Sports Festival returning to Busan after years will become stages that show Busan's strength and warmth to the entire nation. Well, I hope the National Junior Sports Festival and the 20th Korean Youth Paragames will be more than just events in the city. What kind of change or awareness do you hope they will leave in our society?
2: 이번 전국 소년 체육대회와 전국 장애학생 체육대회가 단순한 행사를 넘어서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를 남기길 바라고 있는지, 특히 아이들의 스포츠

0: 문화나 장애 학생 선수들을 바라보는 시선에도 변화가 이어지길 기대하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1: 아, 네. 저는 이번 대회가 우리 청소년들에게 승패를 넘어서 경험의 가치를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전국에서 모인 또래들과 경쟁하고 함께 땀을 흘린 그 경험 자체가 인생의 소중한 추억과 성장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전국 장애학생 체육대회가 부산에서 처음 열리는 만큼 장애학생 선수들의 당당한 도전을 보면서 우리 사회가 장애를 한계가 아닌 좀 도전으로 바라보는 성숙한 시선을 갖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특별한 배려의 대상이 아니라 온 힘을 다해서 자신의 한계를 도전하는 선수를 바라보는 시선이 이번 대회를 계기로 시작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0: 네.
1: 그것이 이 대회가 남길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또 두 대회가 부산에서 열린다는 사실 그 자체가 부산은 스포츠 천국 도시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0: 네.
1: 경기장을 찾은 시민들이 모든 선수들에게 따뜻한 박수를 보내는 장면 하나하나가 아이들 마음속에 오래 남고 스포츠를 통해 또 협력과 배려를 배우는 건강한 스포츠 문화가 더욱 빛을 발하리라고 생각합니다.
0: 그렇군요. So she said she hopes this event will help young people understand the value of experience beyond winning or losing. Competing with peers from across the country and sharing sweat and effort together will become a precious memory and a moment of growth in their lives. And she also said since the 20th Korean Youth Paragames is being held in Busan for the first time, she hopes the confident challenges of student athletes with disabilities will help our society see disability not as a limitation, but as a challenge. And she emphasizes that these athletes should not be seen simply as people who need special consideration, but as competitors who are giving their all to overcome their limits. And she hopes every warm round of applause from citizens at the venues will remain in the hearts of young athletes and that a healthy sports culture of cooperation and consideration will shine even more through this event. Now, events like these become even more festive when citizens join in, of course, with their support. So how can Busan citizens take part by visiting the venues or cheering for the athletes?
2: 사실 이런 대회는 시민들의 응원이 함께할 때 더 큰 축제가 되잖아요. 부산 시민들이 어떤 방식으로 함께 응원하고 참여하면 좋을까요?
1: 네, 그 전국 장애학생 체육대회와 그 제55회 전국 소년 체육대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종목별 경기 일정을 참고하셔서 경기장을 방문하시면 되고요.
0: 네.
1: 부산을 방문한 이제 스포츠 꿈나무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산의 따뜻한 정과 그다음에 즐겁고 행복한 체전이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0: 네, 많은 시민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So she says citizens can check the event schedule for each sport on the official website of the 20th Korean Youth Paragames and the 55th National Junior Sports Festival as well and visit the venues accordingly. She also asked for strong interest and encouragement from Busan citizens so that the young athletes visiting the city can feel Busan's warmth and enjoy a happy sports festival. Well, finally, could you share how you feel about joining us today and give a closing message for our listeners tuning in today?
2: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 소감과 마무리 인사 부탁드릴게요.
1: 네, 제20회 전국 장애학생 체육대회와 제55회 전국 소년 체육대회는 부산에서 열리는 특별한 축제이자 의미 있는 대회입니다.
0: 네.
1: 17개 시도에서 찾아오는 2만여 명의 어린 선수들은 우리 부산의 손님이자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입니다. 경기가 열리는 경기장에서 참석하셔서 경기장에서 마주치는 시도 선수단에게 따뜻한 응원과 미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미소 하나하나가 아이들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기억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희 기획단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산이 대한민국 체육 꿈나무들의 가장 멋진 무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 네, 부산.

0: It's now time for Correspondent Reports. We're gonna turn to Japan for the latest updates. Our correspondent Kim Ji-suk is joining us from Fukuoka. 네, 오늘은 일본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일본 후쿠오카의 김지숙 통신원,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일본 통신원 김지숙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All right, so let's jump into our first story. Japanese Prime Minister Sanae Takaichi is reportedly considering a visit to South Korea later this month for a summit. Could you walk us through the details? 네, 첫 번째 소식 볼게요.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가 한국을 방문해서 한일 정상회담을 여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1: 네, 타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가 5월 후반 한국을 방문해 이재명 대통령과 셔틀 외교 차원의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고 지난 9일 일본 공영방송 NHK가 보도했습니다.
0: I see. So on the 9th, Japan's public broadcaster NHK reported that Japanese Prime Minister Sanae Takaichi is coordinating a visit to South Korea in late May to hold a summit with President Lee Jae-myung as part of their shuttle diplomacy. And this would be another summit under the framework of so-called shuttle diplomacy between the two countries. 셔틀 외교 차원의 정상회담이라고요?
1: 아, 네. 지난해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서 처음 만난 이 대통령과 타카이치 총리가 셔틀 외교의 적극적 이행을 약속했고 올해 1월 이 대통령이 타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일본 나라현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한 바 있습니다. 이번 5월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1월 이후 처음 열리는 셔틀 외교 차원의 정상회담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인 안동에서 개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NHK는 보도했습니다.
0: 그렇군요. So President Lee and Prime Minister Takaichi, who first met at the APEC summit in Gyeongju last October, promised the active implementation of shuttle diplomacy. In January of this year, President Lee visited Prime Minister Takaichi's hometown in Nara Prefecture, Japan, for a summit. NHK reported that if this upcoming summit takes place, it will be the first shuttle diplomacy meeting since January, and they are considering holding it in Andong, President Lee Jae-myung's hometown. Then what is the Prime Minister's schedule in Korea and what topics will be discussed during the summit? 다카이치 총리의 방한 일정 그리고 또 정상회담에서 어떤 방안들이 논의될 것으로 보이나요?
1: 네, 8일 교도통신은 다카이치 총리가 19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해 중동정세 불안에 따른 에너지 수급 대책 그리고 중요 광물 공급망 강화 등 경제 안보 협력 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0: 네, 이번 회담 결과에도 좀 관심이 모아질 것 같은데요. So on the 8th, Kyoto News reported that Prime Minister Takaichi is expected to visit Korea on the 19th for a two-day, one-night trip. During the visit, the two leaders are expected to discuss economic security cooperation measures, such as energy supply solutions, following instability in the Middle East, and the strengthening of critical mineral supply chains. So we'll definitely have to keep an eye on this topic. And turning to our second story, Japan's financial services agency is reportedly developing a generative AI model specifically for the financial sector. So tell us more.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일본 금융청이 금융권 전용 AI 개발에 나선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0: 일본 금융청이 생성형 인공지능 AI를 직접 개발해 지방은행에 보급하기로 했다고 니혼 케이제이 신문이 7일 보도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금융데이터 활용 추진협회가 금융청의 위탁을 받아 진행하게 되는데요. 약 100개 금융기관의 참여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예산으로 약 7억 2천만 엔, 한화로 약 65억 8천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 I see. So the Nihon Keizai Shimbun, or news, reported on the 7th that Japan's Financial Services Agency, also known as FSA, has decided to directly develop generative AI and distribute it to regional banks. This project will be carried out by the Financial Data Utilization Promotion Association under the commission of the FSA, and the goal is to involve about 100 financial institutions and a budget of approximately 720 million yen, which is about 6.58 billion Korean won, has been allocated for this. Well, hasn't the Japanese financial sector introduced generative AI until now? 지금까지 일본의 금융권에선 생성형 AI를 도입하지 않았나요?
0: 지금까지는 잘못된 응답이나 정보 유출 우려로 주로 내부 서류 작성이나 사내문의 대응 등에만 한정적으로 사용해왔는데요. 이번 공동 개발을 통해 챗봇 형태의 앱 조작 안내, 계좌 잔액 조회 등 실질적인 고객 대응 업무까지 활동 범위를 넓힐 계획입니다.
1: I see. So until now, due to concerns over incorrect responses or information leaks, its use was limited mainly to internal document preparation or responding to internal company inquiries. However, through this joint development, they plan to expand the scope of its application to practical customer service tasks such as a chatbot style app or operation guidance and account balance inquiries. And why is the government taking the lead on this project? 그렇다면 금융청이 직접 개발에 나선 배경은 무엇인가요?
0: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구인난을 겪는 지역 금융 인프라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중소금융기관의 업무 효율을 높이고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겠다는 취지인데요. 요코하마 은행과 시소가 은행 등이 이미 참여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로 볼수 있겠는데요. So the move is aimed at maintaining regional financial infrastructure, which is suffering from labor shortages due to a declining and aging population. The goal is to increase the work efficiency of small and medium-sized financial institutions and maintain service quality. Banks such as Yokohama Bank and Shizuoka Bank as well have already expressed their intention to participate. With that, let's jump into our final topic. The Tokyo Metropolitan Government is expanding its policy this summer by allowing some employees to wear shorts to work. 마지막 소식 볼게요. 일본 도쿄 도청이 올 여름 공무원들의 반바지 출근을 허용한다고 들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0: 도쿄도청이 매년 5월 1일부터 실시해왔던 쿨비즈 정책을 올해는 한 달이나 앞당겨 4월 3일부터 시행했는데요. 도쿄도청의 직원들이 티셔츠와 폴로 셔츠 운동화는 물론 업무 특성에 따라 반바지 착용도 가능하게 되었다고 아사히 신문과 상케이 신문 등 현지 매체가 최근에 보도했습니다.
1: 날씨 변화에 맞춰서 공공기관의 근무 문화도 조금씩 달라지는 모습인데요. So Tokyo Metropolitan Government, which has traditionally implemented its cool biz policy starting May 1st each year, began actually month early this year on April 3rd. Local media outlets, including Asahi News and also Sankei Shimbun, which is news, recently reported that the government employees are now allowed to wear T-shirts, polo shirts, sneakers, and even shorts, depending on the nature of their work. Then, what is the reason for starting the cool biz policy a month earlier? And could you explain more about what this policy is? 도쿄 도청이 한 달이나 앞당겨 쿨비즈 정책을 시작한 배경, 그리고 쿨비즈 정책이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0: 우선 쿨비즈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면 2005년 코이즈미 준이치로 내각 시절에 시작된 일본의 복장 규정 완화 정책입니다. 지금의 도쿄도지사로 당시 환경상이었던 코이키 지사가 주도했으며 사무실 냉방 온도를 28도로 유지하는 대신 넥타이와 재킷 착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처음에는 반발도 있었지만 점차 기업과 공공기관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었고요.

just say none. And 마낙두 영원히 is checking in as well, saying 안녕하세요.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데 21일 걸린다고요? 습관이 만들어진 뒤에 한 2-3일만 멈추면 도로 아미타불이 되던걸요. So she's saying that

0: 太舒服了。是，那我们这一次台里面给我就是提前请到了一位专家来就是专门做这个采访，但是由于篇幅有限，在听他的采访之前我先说一说他说到了但是没能在我们不会在我们节目里出现的内容，就是为什么会小麦为什么会出现一个 festival
1: 你先说。小麦在以前在古时候釜山这个地方，尤其是库珀这附近，就是花苗青苔，花苗青苔国那附近就是库珀那一带嘛，撒上那一带是小麦的集散地。然后现在呢，加上后面就发展到他们有个库苏，也是比较有名的嘛，是闻名全韩国的，对不对？
2: 对，很值得打卡的东西。
1: 是啊，那这些是现代以后才有的，他们说这个库苏釜山的传统面食是含战以后诞生的一种避难的美食，所以既有历史的含义，又有新生的这个产业在里头，所以呢他们就企划了，就是策划了这样的一个活动，然后就是 从去年开始就是人爆满，然后今年也是，就是你看到，因为它活动只有两天，那这两天就是过去的5月9号和5月10号周六周天，然后全部都是免费的，没有必要，不用提前预约，就是去到那里就享受这个活动氛围就好了，
2: 加入他们就可以了。对，
1: 那这个其实不用预约的都是美食，美食嘛，那是带张嘴去吃就好了，带上卡去刷一下。
2: 对，所以我理解成就是什么呢，就是给这个 美食，它既是一个具有历史又有城市特色的这个美食，一个背书，就是说它有一个背景去更加完善这个形象，
1: 是的，
2: 更釜山整个的就是融为一体。
1: 我们还是来听听这一位操赞님的介绍吧，
3: 操赞님，他的介绍会更专业一些。来，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4: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축제조직위원회 사무처장 박용훈입니다. 이번 부산 밀 페스티벌 총괄 기획을 맡고 있고요.
3: 밀 페스티벌 행사 개최 목적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시겠습니까?
4: 네, 아무래도 이 부산이 미식 관광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미식 관광 트렌드에 발맞춰서 이곳 그 과거 밀 집산지였던 구포에서 이 현대적인 식문화 콘텐츠로 이 밀을 주제로 재해석해서 이 부산의 새로운 미식 매력을 알리고자 시작을 하게 됐고요. 올해는 밀토피아 왕국이라는 좀 독창적인 세계관을 도입했고요. 관람객이 단순히 음식을 먹는 것을 넘어서 이 하나의 문화 스토리에 몰입하는 경험형 미식 축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3: 행사 하이라이트, 행사에서 가장 눈여겨볼 만한 점은 혹시 어떤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4: 쉽게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축제 현장에 가면, 근데 저희 밀 페스티벌은 미쉐린 가이드 선정 맛집부터 해서 로컬에 있는 핫플레이스도 저희가 섭외를 했고요. 그래서 취향별로 주류랑 페어링해서 음식을 드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공연을 또 결합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여행객들이 선호하는 야간 미식 콘텐츠,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까지는 주간만 했는데 올해는 야간까지 밤 10시까지 진행을 하고
3: 인터뷰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4: 네.
0: 嗯，在现场哈，就伴随着现场的这个音乐，就是那个主舞台传过来的音乐，是那个现场感。对，所以他就提到了，就是我说，哎，这个特色是什么呀？他就我也能感受到现场的这个氛围会跟其他的这种会有点不一样。OK，就是因为美食的种类非常多。其实很难得在这种活动现场，你会看到他们喝酒，但是大部分都是以烧酒为主，烧酒啊、煎饼啊、韭菜饼啊、海鲜饼啊这一类，其实我觉得是比较 常见的，至少在釜山我现在打卡的活动当中比较常见的。但是你会看到他们排着长队的，都是美酒。然后对咖啡其实比较多，这个很常见，是不是？但他们居然有很多一个像啤酒啊，有一些面包啊，烘焙类的也很多。然后经这一位操赞님解释之后呢，参谋操赞님解释之后呢，是他们邀请了30多家本地的餐饮与烘焙品牌，是什么呢？属于麒麟级别的。哇，所以就是你就是在
2: 没有在搞活动的时候，你也要去排长队才能吃到的地方，就本身已经是相当美味的店了，
0: 对，
2: 相当是对。
0: 评分相当高的，对，就直接给大家请到现场，对，没错，就让大家真的是不虚此行。主舞台这边呢，他们主要邀请的有一些釜山当地的这些人气比较旺的歌手，
1: 很有诚意。
0: 然后他还有，他其中有一个不只是唱跳，他还请了这个釜山知名的烘焙品牌的首席面包师，然后来讲一讲，就是以这个烘焙，就是现代烘焙，当然还肯定要有小麦嘛，要有小麦与这个现代烘焙的一个关系，对，进行了。

0: position to then, you know, pave the way for my future, to then instruct my next step. So everything is information. Don't be jealous.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진짜 의미가 없어요. 다른 사람 뭐 상대방을 보면 아, 그분은 많아요. 나는 뭐 조금만 있어요. 그거 하면 진짜 슬플 수밖에 없어요. 응?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은 진짜 충분하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No. 지금 you are perfect. Okay? 오늘 I want to talk about 질투. 질투라는 감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Let's talk about being jealous. Being jealous of someone. Who is a person that you envy? Tell us who and why you're envious of them, and then request a song that brings you comfort and peace whenever you hear it, because jealousy does not bring comfort and peace. 네, 여러분, 오늘 내가 살면서 가장 질투가 났던 사람 누구인가요? 그리고 왜? 저에게 좀 많이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질투 날 때 평화를 필요하잖아. 그래서 평화로운 아니면 뭐 자기 진짜 컴포트, 뭐 행복한 느낌을 만드는 노래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샵 9050-89050 or 카카오토크, text messages 101, everything else is free. And get on to YouTube Live and say hello, because I'm there and you can see my face. I had a shower just before I came to the studio, so my face is very shiny, so you can see that. All right, lots coming up for you. First up, newsfeed.
1: System check complete. Destination set. Busan.
2: On behalf of the flight crew, thank you for flying with us and have a pleasant day.
0: Ladies and gentlemen, this is your captain speaking. We're now making our approach to Busan. Cabin crew, prepare for landing. We've just landed. Welcome to For My Busan.

language, right? It's a lifestyle, and it's so he's pursuing very meaningful connections through SMU. So, 화이팅 합시다. 저도 아마 SMU 갈게요. 피자 먹으러 갑시다. 아무튼, let's move along. And by the way, today we're talking about jealousy. That is a text topic. So tell us, who are you jealous of? 여러분, 오늘 질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래서 자기 인생에서 아주 제일 많이 질투 나는 사람이 누구십니까? 아니요. 누구에 대해서 질투 많이 나세요? Who are you jealous of? Who do you envy? 그리고 이유 같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그 사람은 와 좋다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샵 9050 pound 9050 샵 9050 Oh, I just said that. Oh, meta. That was a glitch in the matrix. You can also get us on KakaoTalk or YouTube Live as well. And we've got lots for you coming up. So send us your messages. We will choose a winner in the second half, and we'll play all your song requests as well. All right, up next, this is I Want You Back by the Jackson 5.

Welcome back, everybody. It's time for my playlist. My Busan playlist, actually, not for my playlist, but it could be. 5:33 on the clock is for my Busan on 90.5, 103.3 FM. 여러분, 환영합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for tuning in, for joining in, for taking part. We've got lots of messages, lots of song requests, so we're going to make a playlist. The text topic today, or the topic today, was jealousy. Who are you jealous of in your life? And play us a song that makes you feel happy. I'm so happy. Okay, let me read the messages. Benny Name says, for me, it would be my university friends. I envy them when they work hard and find some time to build a family. Ah, 그러니까요. Especially when we see people who we went to school with or university with doing really well, and we maybe feel like we're not doing as well as we want to be. Looking at other people, it's like, oh, 부럽다. Yeah, a little bit you too, a little bit jealous. But we need to remember that comparison is the thief of joy. 비교하는 거는 진짜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비교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은 본인이 누구신지 그거는 중요합니다. 본인이 뭐 하고 있는지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 보면 항상 실망스럽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은 충분합니다. 사랑합니다. 오케이, 베니님, BOS. 눈을 보고 말해요. That's your 신청곡. 황 작가님 says, 황 작가님, 그렇게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I envy Laura the most. She's beautiful, good at English, funny, and has beautiful long hair. 로라, 멋져요. 질투나요. 질투나지 마세요. 질투는 날 필요 없어요. 나 진짜 이상한 사람입니다. I'm weird. I'm a weirdo. 근데 중요한 거는 I just love to live my life whatever. Okay? And so 황 작가님, 우리는 실제 만나서 얘기 좀 하고 친해지고 우리는 질투할 이유가 없을 거예요. 우리는 똑같아요. 그냥 인간은 인간이지. 우리는 다 똑같아요. And thank you very much. 너무너무 좋은 칭찬입니다. 감사합니다. 신청곡은 직거의 만화 영화 and 장기하의 부럽지가 않아. 오, okay. Good song, good song. 고수님. 고수님, 황작가님, 이제. 아니요. 고수님, 질투 나거나 부러운 사람 없습니다. 오! 좋아요. 좋습니다. 난 있어. 항상 있어요. 저라는 사람도 나름 매력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리고 신청곡 잔나비의 왓단섬 로맨틱입니다. 오케이. And then let me see who else is messaging in. 최숙님 saying, I envy slim people these days. I'm on a diet, but my weight won't go down. 그게 호르몬 때문이다. 그래서 have a look at some supplements that might help that. I'm not saying weight loss pills, but just go to your doctor and say you want to, you know, lose a little bit of weight, whatever, and find out some natural supplements that you can use that might help sleep better, increase metabolism, like hormone-related stuff, especially for women as we get older. Those are very important things. So, 무슨 말인지 100% 무슨 말인지 알고 있습니다. 호르몬은 맞아요, 황 작가님. 그리고 also just, I mean, if you're on a diet, then just persevere. A little bit more movement, a little bit less calories. 할 수 있어요. 화이팅! 최숙님 믿어요. 파이팅 하세요. 다들 여러분 응원해주세요. 최숙님 응원합니다. Okay, I'm gonna play you a song. This is 고수님's request. 외딴섬 로맨틱. We'll be back after this. First, 잔나비.

measures how much you compare yourself to others. There's a few tips I want to give to you. 그래서 여러분, 질투 많이 내는 편이시면 잘 들어보세요. 이 팁을 너무너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영어로 해야 됩니다. 이게 연습은 안 했으니까 갑작스럽게 하는 세그먼트거든요. 그래서 내가 한국어를 충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어 더 부탁드립니다. 자, How do you focus, or how do you overcome 비교? Comparison. Focus on yourself. Don't focus on making things in your life better. Focus on making yourself better. Self-improvement. The only valid comparison is with who you were yesterday. 자기과 본인과 본인이 비교하면 괜찮아요. 어제의 나 그리고 오늘의 나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그리고 나 10년 전 나 그리고 지금 나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그거는 괜찮아요. 그래서 앞으로 가는 거 좋으면 뭐 아니 앞으로 가는 거 뭐 볼 수 있으면 좋아요. 뒤로 가는 거는 문제가 없어요. 그냥 습관을 바꿀 수 있어요.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항상 you can always change the course of your life, right? Second one and probably most important, 내가 매일매일 일어나자마자 뭐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You have to say thank you. 박 PD, what do you do as soon as you wake up? 휴대폰. 가지 마. 그렇게 하지 마세요. As soon as you wake up, 눈 떠서 이렇게 와, 이 침대 너무 편해서 감사합니다. Wow, I get to wake up again and have another day. 감사합니다. 모든 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고. And number three, social media 적당히, 조금, a little bit. 보시면 괜찮아요. 근데 이 사람은 진짜 인생은 아니에요. 이거 만들었던 그림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기억하세요. Okay, listen, it's time for me to end my dog, Domoklage, but I'll be with you tomorrow. Final song today, Happy Together by The Turtles. Today's show produced by Park Bo-sung, written by Hong Kyung-hwa, hosted by Laura McClucky, and created together with you, my friends. Thank you so much. Lots of love, and I'll see you tomorrow. Bye-bye.

0: speak in English. Sometimes they can stutter with their international fans. But here in Seoul, speaking Korean, being able to do that made them feel a little more comfortable. Well, after touring overseas again this year, following last year's tour, how did it feel to finally perform again in Korea then?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해외 투어를 지금 이어가고 계신데 오랜만에 한국 무대에 서니까 어땠어요?
1: 한국 공연을 단독 공연은 1년 4개월 만에 했지만 그 중간중간에 이제 행사들은 있었는데 이제 다 따로 보다가 뭔가 다 같이 정기 모임을 한 느낌이어가지고 되게 okay. 반갑고 좋았습니다.
0: Alright, so it was their solo concert after 1 year and 4 months. Although they had like little events in between in Korea, it felt as though they had a huge regular gathering together in Korea. And our cruncher Antonius W is saying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즐거웠어요 라고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Yeah, and Hongbaek underscore artshops 3654 is saying 주말에 출장이 잡혔어서 단독 공연 보러 갈 수가 없었어요. 너무너무 속상합니다. So Hongbaek wasn't able to go see the solo concert on the weekend because they had a business trip, but they were really, really sad. Oh, next time, okay? Next time. All right, well, Haha and Kim Jang-un joined as special guests, so I wonder how you know them. Special guest로 Haha 그리고 Kim Jang-un 님이 함께 하셨더라고요. 어떤 인연인지 궁금해요.
1: 일단 장훈 선배님은 저희가 예전에 장훈 선배님의 Ice on Fire라는 곡에 음악 방송을 같이 참여를 한 적이 있어요.
0: Okay, so Rolling Quartz were on the broadcast of the song Ice on Fire by Kim Jang-un in the past.
1: 네, 그때를 인연으로 지금까지 계속 잘 지내오고 있는데 선배님이 되게 많이 응원해 주시고 도와주셨거든요. 그래서 okay. 이번에도 흔쾌히 오프닝 게스트를 해주겠다고 하셔서 저희를 네 지원 사격 해주러 오셨습니다.
0: I see. So that's when their relationship began, and ever since Kim Jang-un's been supporting Rolling Quartz and cheering them on all the way, and he was happy to be the opening special guest on their concert. Okay.
1: 그리고 이제 하하 선배님은 얼마 전에 장훈 선배님이랑 같이 신곡을 내게 되었는데 그래서 장훈 선배님이 하하 선배님도 같이 초대를 해주셔서 굉장히 멋있는 무대를 꾸며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0: Okay, and as for Haha, he did a duet with Kim Jang-un recently in their recently released song, so he was invited as well, and they showed a great performance on stage. Another cruncher, Grant Leslie 8138, is tuning in, saying, Hello from Canada! 캐나다에서도 팬분이 지금 hello. 듣고 계시네요. Oh, hello! Do stay tuned because we have a fun segment ready with Rolling Quartz today. All right, well, you also completed a tour in Europe in April. Which cities did you visit? 4월에는 유럽 투어도 하셨잖아요. 어떤 도시들을 가셨나요?
2: 어떤 도시였어요? 저희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0: France, the UK, England, Netherlands, Poland,
2: 독일, 뭐 Germany? 이렇게 여러 okay. 나라들 다녀왔습니다.
0: Oh, okay. So that's a lot. And you went to different cities in those countries too. 그 네. 국가 내에서도 다양한 도시를 맞아요. 이제 도신 거죠. All right. So 투어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도 궁금한데, what's the most memorable moment during that tour?
2: 아 저는 그 투어를 하면서 이제 저희가 앵콜 곡으로 로맨티스트라는 곡을 하는데요. 제가 그 1절까지 제가 좀 연주를 안 해서 관객들을 이렇게 오래 지켜볼 수가 있거든요.
0: Okay, so for their encore song, they usually do the romanticist, and for the first few minutes, because Adam doesn't play, she can see the audience for a while.
2: 그래서 관객들이 이렇게 멤버들이 연주를 할 때 관객들을 보고 있으면 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0: Oh, and when she sees them and watches the members play, there are some audiences who cry.
2: 그 공연이 끝나고 이제 얼마 전에 제가 편지를 받았어요.

0: 받았는데 왜 우셨는지 그 이유를 또 적어 주셨더라고요.
1: Oh, and she received a letter very recently about why they cried. Why did they cry?
0: 그 롤링 코치가 이제 코로나 시대 때 저희가 온라인 콘서트를 하면서 이제 해외에는 시간

0: able to see them live right in front of them physically, they were really touched. That is why they ended up crying. Oh, what a memorable moment for you. Yeah, definitely. All right. Well, through our Culture Crunch Instagram email, Instagram account, Taeyong's wifey actually sent in a question as well, saying, how do you choose which songs goes on the set list when you perform? 저희 Culture Crunch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Taeyong wifey님이 공연 세트리스트에 들어가는 곡은 어떻게 정하나요? 물어봐 주셨어요. 어떻게 정하죠? How do you choose them?
1: 아, 저희 다 같이 회의를 통해서 정하는데 이제 각 공연마다 그 공연의 취지에 맞게 샌리스트를 뭐 커버곡을 넣는다던가 저희 곡을 더 많이 넣는다던가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0: 아, okay. So they choose the songs for the set list depending on the stage of the concert, what the concept is, what the purpose is. They could have more cover songs or more of their own songs depending on that particular concert. Okay, well, not just this year, but last year too, you performed across 34 major cities. Whoa, 34 in the US and Canada. Do you feel your growing popularity? 올해뿐 아니라 작년에도 미국, 캐나다의 34개 주요 도시에서 공연을 했잖아요. 어떻게 인기 좀 실감하시나요?
1: 그 저희가 항상 매년 투어마다 새로운 도시를 가고 점점 도시와 공연 수가 늘어나는 걸 보면서 아 우리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구나 싶어서 기분이 엄청 좋아요.
0: Oh yeah. So every year the number of countries, cities they've performed in keeps increasing and they have an increasing number of fans globally as well. So they feel really happy about that. Of course, you know, wow, 34 and the number just keeps going up. You know what? People say Rolling Quartz, though, isn't a growing band, but already a fully formed one. How long has it been since you've debuted?
2: 사람들이 Rolling Quartz를 성장형 밴드가 아니라 완성형 밴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데뷔한 지는 이제 어떻게, 얼마나 된 거죠?
3: 저희 5년 반 정도 되었습니다.
0: Okay, 그리고, 5 years and a half.
3: 그리고 저희는 전혀 저희가 완성형 밴드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아직도 많이 부족해서 아직도 성장
4: 중.
0: Well, they don't believe they are a fully formed band yet. They're still a growing band. They're too humble. 겸손하시네요. All right. Well, 그럼 어떻게 한 팀이 됐는지도 궁금하거든요. 5년 반이 되셨고, how did you become this one team?
1: 저랑 자영이랑 예술고등학교 동창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성인이 되고 나서 같이 우리 밴드를 하자라고 결심을 하고 기타 치는 현정이를 수소문해가지고 찾아냈습니다.
0: Okay, all right. So Yeongeun and Jayoung are actually high school friends from the arts high school, and they found Hyunjung, and they always wanted to form a band when they became adults, and they found Hyunjung, and that's how the little three band became. What about the other two members?
1: 그래서 현정이랑 셋이 로즈커츠로 결성을 했는데, 저희 고등학교 선생님께서 저희가 그 없는 파트를 구하는 걸 아시고 롤링걸스로 활동하던 아이리 아르머니를 소개시켜줬습니다.
0: I see. And the three of them, Yeongeun, Jayoung, and Hyunjung were the Rose Quartz. And their teacher introduced the other session members, Aidy and Adam. And then they were the Rolling Girls. But together, you became the Rolling Quartz.
1: Yes.
0: Okay, great. All right. Well, what are your characters, I wonder? Do you have any, like, roles for all of the members?
2: 이제 팀 내에서 각자 역할이나 뭔가 캐릭터가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뭐 리액션 담당, 결정 담당 이런 게 있을까요?
5: 우리 그런 게 있나요?
1: 아니 그냥 각자 생각하는
5: 뭐가 있을까?
0: 본인의 캐릭터
4: 서로를 말해주면 어때요? 각자
1: 그런 난 내가 생각해요.
0: 그래요. Okay, okay. Youngin has one for them.
4: 그럼 먼저 말씀해 주시죠.
1: 잠깐만 헷갈려.
0: She forgot.
1: 아 죄송해요. Okay. 그 한 사람 먼저 해주시면 생각해낼게요.
0: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6: 언니
7: 무슨 담당인지 모르겠어?
5: 저 우울증 담당인 것 같습니다.
1: 뭐야? 그런 게 뭐야?
0: 어떤
1: 일이었어요?
0: You're always smiling.
7: 멤버들 중에서 유일하게 우울증이 있는 멤버입니다.

0: this guitar riff is so powerful. 기타 리프가 너무 힘차네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Grant Leslie 8138 from Canada, I think was, says, Fearless was the first song I heard from Rolling Chords. I listened to it at least 10 times in a row. I haven't heard music that made me feel like that in a long time. Fell in love with them. 10번 이상 쭉 들을 정도로 Fearless가 처음으로 Rolling Chords 노래 들었던 노래 중 하나라고 하시네요. 예, 이렇게 기분이 좋았던 적은 없다. 노래를 들으면서 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Scruffy underscore 619 is saying amazing song. Amazing 하다 라고 얘기해 주셨고 Real underscore slow is saying 가자! Let's go! Yeah! Stay tuned! Tigerish Eeyore is saying, so you're not coming anywhere near Nebraska again. Wishing you all the best on the tour anyway. 네브라스카는 그럼 안 오시는 건가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치만 투어 화이팅입니다.
1: 기회가 된다면 꼭 가겠습니다.
0: All right, if they have a chance, they will definitely visit Nebraska as well. And Aswell Burb is saying, I wish I was there singing and jumping. 아, 어, 여기서 같이 노래하고 완전 막 뛰고 놀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All right, well,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I love this rock spirit. 11 in the morning. 이렇게 오전 시간에 락 스피릿을 끌어올리는 이 기분이란. 네, 새롭네요. 여러분이랑만 할 수 있는 그런 건 것 같고요. All right, so moving on then. Do you usually have good chemistry with each other, I wonder? 평소 멤버분들끼리 합이 좀 좋은 편인가요?
2: 어 사실 합이 좋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서로가 근데 이제 배려를 하면서 서로에게 맞춰가는 아직도 5년 6년째.
0: Oh, of course. So they're still being very considerate with each other. Their chemistry isn't always perfect, but they're still learning about each other, trying to make it better going forward. It's been like 5-6 years for them right now. Well, how do you decide what to eat together? 식사 메뉴는 어떻게 고르세요? 다섯 분이잖아요.
3: 다 네. 달라요.
0: 다 다르죠.
4: 다수결.
2: 근데 좀 그 언제 이렇게 돌아가면서 먹지 않나? 뭐 한식 먹고 어, 양식 맞아. 먹고 뭐 이렇게 좀 한식파가 있고 아, 또 여기는 이제
0: Okay, interesting. So they have different tastes, all the members, but they take turns eating different foods. Some of them like Korean food, but Hyunjong, she actually likes trying local food. So they take turns having all these different foods. Well, you know what? We prepared a simple game for you to test your teamwork, okay? And it's titled Random Bibimbap Ingredients. So bibimbap, the traditional Korean dish, includes lots of different ingredients, right? So when I say 1, 2, 3, you have to shout out one ingredient each, and we'll see how your teamwork goes, okay? So 합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간단한 뭔가 좀 게임을 준비를 했거든요. 랜덤 비빔밥 재료 게임입니다. 재료 넣기인데 한국 전통 음식 비빔밥에 정말 다양한 재료가 들어가잖아요.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멤버분들이 재료 하나씩을 외쳐주시면 되는 겁니다. 네, 준비되셨나요?
5: 네.
0: 좋습니다. 하나, 둘, 셋!
6: 순살구
0: 어? 다 달랐던 다것 같은데요? 잠깐만. 한 분씩 한번 들어볼까요? 어, 현정님 뭐라고 하셨죠?
4: 저는 최고급 한우라고 했습니다.
0: 최고급 한우. A++++ Korean beef.
3: 좋지.
4: 밥이 만약에 없더라도 고기를 먹으면 되니까.
0: Okay. Even without the rice, you can just have the beef. Okay, what did 자영 say?
2: 저도 소고기라고 했어요.
0: 아, okay. So you said
4: 고기
0: beef.
2: 고기 자영이거든요.
4: 고기 두 배라 okay. 좋죠?
0: Twice the amount for meat. Okay, she's the meat lover, Chaeyoung. What did you say, Ivy?
1: 저는 고사리라고 얘기했습니다.
0: Oh, interesting.
3: 저도요.
0: Really?
1: 진짜?
0: 고사리. So Adam and Ivy said 고사리 brackets. Interesting. So you're like the veggie type? Meat lover and the veggie lovers?
1: 저도 고기를 좋아하는데.
3: 저 자영이가 무조건 고기 할 것 같아서 야채 중에 인기 없는 거 하나 말했는데.
0: 통했네요, 두 분.
1: 저는 원래 소고기 볶음 고추장을 얘기하려다가 왠지 고기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야채로 했어요.
0: I see. So Ivy was actually gonna say meat covered in chili paste, but

0: She thought someone else would say the meat, so she said one vegetable that would be less, I guess, popular. Okay, what about you, Youngwoo? What did you say?
1: 저는 시금치.
0: Okay, spinach.
1: 아무도 안 할 것 같은 걸 골랐어요.
0: 아무도 밥을 얘기를 안 했네요.
2: 이만 먹어야 돼.
3: 아니, okay. 이럴 때만 단합이 잘 되냐?
0: Only meat.
1: 생각하는 게 똑같았어.
0: 오케이, 밥 빠진 비빔밥이 됐어요.
1: 맛있겠다. 같아요.
4: 내가 고기 먹을.
0: Ah, okay. Well, yeah. I guess it could be delicious. 네. Rolling quartz type of 비빔밥. Rolling quartz의 비빔밥이 탄생했어요. All right. Well, let's keep this energy going with our next segment. Okay. It's called Guess Me. So before the show, we asked each of the members questions and collected their answers as well. I'll read the question and the other members, except for the person the answer belongs to, must shout their names and guess correctly. So 이 분위기를 이어서 나를 맞춰봐라는 게임을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이 코너에서는 사전에 저희가 멤버들에게 질문을 드렸고 답변을 좀 모아봤어요. 문제를 내면 주인공을 제외한 멤버들이 자신의 이름을 크게 외치고 답을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 코너입니다.
1: 네,
0: 네 이해되셨나요? 준비되셨을까요?
5: 네.
0: Alright, so let's start with vocalist 자영's question. Listen carefully, and if you know the answer, shout your name. Okay. Okay.
6: 먼저 롤링 쿼츠의 보컬 자영님의 문제부터 가볼게요. 잘 듣고 아시는 분은 본인 이름 외치고 답을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1: 네. 네.
0: All right. So this question was sent to the official Culture Crunch Instagram account by 자영's wifey again. Culture Crunch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자영's wifey님이 보내주신 질문인데요. 자영님이 하루 동안 살아보고 싶은 만화 캐릭터는 누구일까요? If Chaeyoung could switch lives with any cartoon character for one day, who would it be? Who knows the answer? Shout your name!
7: Ah, Chaeyoung! Oh,
0: 잠깐만, 동시였는데? 다시, 하나, 둘, 셋!
7: Chaeyoung!
0: 현정님, 가보겠습니다.
8: 아, 네. 네. 저 그 주인공 이름은 모르고요. 네. 그 히어로 아카데미아 남자 주인공이요.
4: 하? 미도리야 이즈쿠? 초록머리?
8: 이름은 몰라요.
4: 초록머리?
0: Hero Academia's main character, the 네. male character. 네. What's his name?
8: 네, 캐릭터.
4: 초록머리 맞아?
8: 몰라요 이름은.
4: 아니 이름이 아니라 생김새를 알아야 내가 이름을 얘기해.
8: 아 주인공 여러 명이에요?
4: 하는 초록머리냐고.
8: 몰라요. 그냥 남자 주인공 한 명일 거
0: 왜죠?
8: 아니에요.
0: 왜죠 근데?
8: 그 Why? 애니메이션을 여러 번 언급하는 걸 들었어요.
0: 오케이. Oh, okay. So 현정 heard 자영 mention that anime a few times before. 네, 네. Okay, is that correct, 자영? 맞나요?
4: 아닙니다.
0: 아닙니다.
3: 오케이, 아름.
0: 오케이, 아름.
3: 저는 그 비스크 돌은 사랑은 한다의 여자 주인공 이름은 모릅니다.
0: 오케이.
4: 기타가와 마린.
3: 마린.
0: 기타가와 마린 네. 맞나요?
4: 아 사실 두 개를 생각했었는데 제가 답을 적은 거는 다른 거거든요.
0: 아, 다른 거예요?
4: 기타가와 마린을 생각했었어요.
0: 아 하긴 했구나. 아, 근데 답을 적은 거를 맞출 사람을 네. 한번 찾아보죠.
1: 영은.
0: 오케이 영은.
1: 달빛천사의 루나.
4: 아
0: 내가 루나?
4: 그것도 제가 어제 생각했는데
0: oh, oh, very
4: 근데
0: close.
4: 그분도 직업이 이제 가수니까
0: I
4: 아
0: see.
4: 가수는 이미 하고 있으니까 다른 걸로 해볼까 하고서 다른 걸로 적었습니다.
0: Oh, okay. So Luna is already a singer. Okay, so okay. who wants to go next?
9: 저요.
0: Okay, 아이리.
9: Sailor Moon.
0: Correct.
4: 맞아요.
9: Yeah.
4: Yeah.
0: Correct, 아이리. Point for that.
4: 근데 세 명이 얘기한 걸 다 생각하고
0: 그러게요.
4: 고심했어요.
0: 그리고 세일러문을 쓰셨군요.
4: 네,
9: 100% 세일러문이라고 확신을 했어요.
0: 와우, 세일러 why? 왜 확신하신 거죠?
9: 자영이가 세일러문을 진짜 좋아해요.
0: 그렇구나.
9: 그거를 평소에 알고 있었어요.
0: Aw, you guys are really close. So Chaeyoung really loves Sailor Moon. So that is why Aidy thought Sailor Moon, for sure. Okay. Well, Chaeyoung, do you usually watch a lot of animes? 평소에도 좀 애니메이션 즐겨보시나요, 자영님?
4: 네, 많이 봅니다.
0: Okay. Like Sailor Moon, 최근에 뭐 재밌게 본 게 있어요?
4: 저는 지금 아직 애니 제작은 안 됐는데
0: 만화
4: 카구라바치라는
0: okay.
4: 소년 만화를 보고 있습니다.
0: So 자영 has been recently
4: 소년
0: watching
4: 소년 만화를 좋아해.
0: I see. 카구라바치.
6: Okay, like this teen sort of cartoon comic. She loves them. It

0: hasn't been turned into an animation yet, but I guess it's a recommendation. All right, well, next up is guitarist Irie's question. If you know the answer, shout your name for this one. 이제 다음은 기타리스트 아이린님의 문제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지금처럼 이렇게 본인 이름을 외치고 답을 얘기해 주시면 돼요. 자, 아이린님이 기분 좋을 때 하는 행동은 뭘까요? What does Irie do when she's in a good mood? Who knows the answer?
1: 영은. 맥주 마시기.
0: 맥주 마시기, drinking beer. Irie, is that correct?
2: 아니야. 어떻게 바로 맞힐 수가 있죠?
1: 언니가 생각하고 있으실 거예요.
3: 나는 그게 기분이 좋아지려고 마신다고 생각했어.
1: 아니, 언니는 아니야. 기분이 좋을 때도 슬플 때도 언니는 맥주를 좋아해요.
0: Alright, so Yeongeun said, Irie, whenever she's happy, sad, she likes to drink beer. So when she's happy, she would drink beer as well. But Chaeyoung thought she would drink beer to become happy. But that was correct.
1: Yeah.
0: A point for Yeongeun and 1 point for Irie as well. Okay, well, Irie, what do you do, I guess, when you're in a bad mood, not in a good mood? 그러면 기분이 안 좋을 때는 뭘 하시나요? 라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맥주를 또 드시겠네요.
2: 네, 그럼. 맞아요. 저는 맥주를 마십니다.
0: Okay, so when she's in not such a good mood, she would still be drinking beer.
1: 가끔 소주.
0: Okay, and sometimes 소주 as well. All right, well, moving on. Next is a question about guitarist 현정. 이제 다음으로 기타리스트 현정님의 문제입니다. 현정님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은 무엇일까요? What's 아름. 현정's way of relieving stress? Okay, 아름.
4: 달리기.
0: 달리기, running. Is that correct?
5: 땡입니다.
0: 땡. 영은. Wrong. 영은.
1: 게임하기.
0: 게임하기, playing the games.
5: 땡입니다.
0: No, it's not correct. Who wants to go next?
6: 그게 아니란 말이요?
5: 그럴 때도 있는데 최근 걸로 적었습니다.
0: Okay, so she does sometimes enjoy playing games.
5: 번갈아가면서.
2: 달콤한 디저트 먹기.
0: Eating sweet stuff?
2: 흔들린다.
0: Sweet desserts? What did you write?
5: 뭐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정답으로 쳐 말어.
2: 디저트 중에 하나구나.
1: 먹는 거구나.
5: 네, 먹는 거 정답입니다.
0: 먹는 거.
5: 먹는
0: okay,
5: 거예요.
0: Correct. So eating. Eating would be the answer. Okay, so why did you think sweet desserts, 달콤한 디저트 자주 드시나 봐요? 왜 그렇게 얘기하셨죠?
5: 네, 현정이가 되게 좋아해서.
0: Okay, so you like sweet stuff.
5: 네, 그 최근에는 이제 막 스트레스 받으면 먹는 게 되게 땡기더라고요. 근데 이제 스트레스 받는 일은 계속 있고 살 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0: Okay, so she often gets stressed and she wants to eat to relieve that stress. 어떤 일 때문에 가장 스트레스를 받으세요?
5: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약간 방송에 나가기는
0: okay. All right.
5: 사정으로 인해.
0: Okay, personal matters. We'll move on. Another
5: 죄송합니다.
0: Point for Adam. Moving on. Next is bassist Adam's question now. Okay, so Adam님의 피어싱 개수는 몇 개일까요? How many piercings does Adam have? Who knows the answer?
5: 최현정. 11개.
0: 11개. 11, is that correct?
2: 땡입니다.
0: 땡. 자영.
3: 12개.
0: 12.
4: 아니, 이러면 마지막 살을 맞추는 게 아니야. 땡입니다.
0: 땡.
1: 나는 진짜 내가 준비한 게
0: 있어. 오케이.
1: 14개.
4: 아,
0: 14. Wrong.
5: 13개.
0: 13?
4: 13?
0: 13? 13? 13? 16개. 16개? 16개? 16개? 16개? 16개? 16개? 16개?
4: 16개? 16개? 16개? 16개? 16개? 16개? 16개? 16개?
1: 16개? 16개?
3: 16개?
0: 16개? 16개? 16개? 16개? 16개? 16개? 16개? 16개? 16개? 16개? 16개? 16개? 16개? 16개?
1: 16개? 16개?
4: 16개? 16개? 16개? 16개? 16개? 16개? 16개?
0: 16개? 16개? 16개? 16개? 16개? 16개? 16개? 16개? 16개?
5: 16개? 16개? 16개? 16개?
0: 16개?
4: 16개?
0: 16개?
3: 16개? 16개?
4: 땡입니다.
0: Wrong. What?
1: 아이리 8개.
3: 아니요.
1: 귀만 해도 8개가 넘어.
0: You know what? Just tell us the answer. 답변이.
4: 지금 말한 것 중에서 더 높게 불러봐.
0: 더 높게.
1: 영은? 2개.
0: 22.
4: 땡입니다.
5: 최현정? 20개.
0: 20.
4: 땡입니다.
0: You know what, Adam? 그냥 뭐야, 답 말해주세요, 제발.
4: 아름님
0: 답을 얘기해주세요.
4: 지금 말하는 것보다 높게 말해봐.
1: 더 높게.
0: 26.
4: 땡입니다.
3: 우리가 보는 거 말고
4: 내가 그러니까 다 안 끼고 다녀서
3: 배꼽이랑 더 있단 말이야?
4: 다 안 끼고

0: 들고 다녀서
1: More than 26 Just tell me the answer, Adam. What is the answer? 답이 뭔가요?
0: 24개
1: It was 24 So no one gets a point for that Okay, alright 네, 지금 아이디 gets a point, Adam gets a point, 현정 gets a point. Okay. That was really hard. But let's move on to the last person, 영은. 이제 마지막으로 드러머 영은님의 질문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영은님만의 숨겨진 재능이 있다면요. What's a secret talent that would surprise us? Who knows the answer?
2: 현정. 수학 귀신. 수학 잘해요, 영은이.
1: She's good at math. Is that correct?
3: No, not correct.
1: Who knows the answer?
4: 숨겼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1: It's a secret. How would they know?
3: 맞지만 no. 아이디.
1: 아이디.
3: 피아노 치기.
1: Playing the piano.
4: 그것도
1: no.
4: 그
3: 다영 요즘
4: 영은이도 모른다
3: 아니야
1: 영은 doesn't even know
2: 현정
1: 현정
2: 손재주 좋기
3: no 그 요즘
4: 힌트 줘봐
3: no.
4: 힌트
1: Think about the recent times
2: 최현정 원하는 가차 뽑기
3: 원하는 가차 못 뽑아요서
1: Getting the 가차
2: 최현정
1: she wants. Okay 현정
2: 가위바위보 진짜 잘해
4: Rock paper scissors 잘해
3: 가위바위보 잘하긴 하는데 그러게 그것도 있네
1: 여러분 이쯤이면 모른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3: 우리 알려드릴게요
1: 답이 뭔가요 영은님
3: 저는 요즘 제가 외장하드를 제가 기억력 제가 멤버들이 나 이때 뭐 입었지? 하면은 저희가 다 기억해요. 너 이때 뭐 입었잖아. 너 이때 뭐 입었잖아. 이러고 약간 현정이는 내가 뭐래 자기가 뭘 했는지 몰라요. 그럼 제가 다 말해줘요.
2: 제가 모를 때 영은아 나 그때 뭐 입었어 이렇게 물어보면 다 대답을 해줘요.
1: Okay, so Young is in charge of the memory of the other members. If they don't remember something like what they wore, Young은 would answer for him. So I guess Adam's memory went to Young은. Adam님의 메모리가 이제
3: 영은님께로 갔나
4: 보네요. 얘기를 안 했는데
1: 오케이 So it's not quite a secret 비밀이라기보다는 뭔가 다들 알고 있었던 그런 재능이군요 Alright, well that was the 나를 맞춰봐 game Guess who or guess me And the points are Adam, you earned 1 point
0: Yeah
1: 아름님 한 포인트, 아이리님 한 포인트 그다음에 현정님 1포인트죠 아쉽죠? 영은님 1점씩 했네요. 이긴 분이 지금 우리 엔딩 요정 하긴 했는데 세 분이 이기셨기 때문에 풀샷으로
2: 동생들한테 넘기겠습니다.
3: 저희 다섯 명 다 받으세요.
1: All right, a full shot. You know what?
3: So that
1: we want to see it quickly. So let's move on to the second live performance. 이제 두 번째 라이브로 그럼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곡이죠?
4: 이것도 나야? 알겠어, 오케이. 저희가 롤 더 다이스를 준비를 했습니다. 롤 더 다이스는 이번에 크록티칼의 시연 언니와 함께 콜라보를 했던 곡인데 이제 CD에는 이제 제 버전, 솔로 버전으로 또 들어가거든요.
1: Okay, so this is a roll the dice and the solo version is also included for Jaehyung in this song as well.
4: 그래서 그 버전을 들려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1: All right, and this is that very version. Let's take a listen to it after our program participation guide. Got questions for our guests? Send them in right now. Tune In Time is where your questions get answered. From real stories to full-on fan moments, we want to hear what you want to ask. Drop your message on the Culture Crunch board on the Arirang website, email culturecrunchadirang@gmail.com, or DM us on Instagram @culturecrunch_arirang. We'll pass your questions straight to our guests. This is your shot. Don't miss it. And with that, let's keep crunching. All right, this is Tune In Time, and joining us is the K-rock band Rolling Quartz, and they'll be performing for us Roll the Dice. We have Crunchers tuning in, Real Zillow saying, oh, yay, excited. It seems like they're ready. 준비되셨나요?
5: 네.
1: All right, let's enjoy it together.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1: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 매장에 방문한 외국인 손님 때문에 당황한 적 있으시죠?
2: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주려 갑니다. 배울 준비 됐지예?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오이소, 보이소, 사이소, 영어 하이소.
2: 아, 배부르게 잘 먹었다. 리뷰 좀 올려볼까? 내 별스타그램을 켜고 보자. 팔로우가 몇 명이나 늘었나? 아, 뭐고? 어제보다 더 줄었노. 아이씨.
3: Excuse me. Here's your bill. Sign here, please.
2: 뭔데? 알아보는 거가 사인? 아, 오케이. 와, 내가 외국까지 와가지고 사인을 하게 될 줄이야.
3: And how was your meal? Did you enjoy it?
2: 내 팔로워인가? 리뷰 잘 써달라는 말인가 보네. 어, yes, yes. Thank you. Sign here.
3: Yes, sign here, please.
2: 여기다가 사인 이렇게 하고. 근데 사인해줬는데 왜 안 가지? 뭐 다 바라는 거 있나?
3: If you'd like to pay by card, may I have your card, please?
2: 뭔데? 여기 말고 자기 카드에도 사인해달라고. 아, 진짜 이 인기 내가 못 산다. Yes, yes, okay. 근데 뭐 카드에 사인해달라고 해놓고 카드를 줘야 사인을 하지. 카드, please.
3: Okay, yes. Take your time. I'm in no rush. Just let me know when you're ready.
2: Ready? 아, ready. 사인할 준비 됐냐고요. Oh, yes. I'm ready.
3: Yes, so if you give me your card, I'll process the payment and you can be on your way.
2: 아, 카드에 사인 먼저 해달라는 말이네. 알겠다고요. Okay, 카드 please.
3: Yes, sorry. I need your card first.
2: Okay, 카드 please.
3: Yes, so your card, please.
2: 오늘 배워볼 표현, 여기에 사인하세요. 영어로 뭐라고요? 예?
3: Sign here, please. Sign here, please.
2: Sign here, please.
1: 우리가 어떤 것을 거래하거나 계약을 할 때 하는 sign, 그리고 유명인의 sign, 모두 한국에서는 sign이라고 하는데요. 영어로 sign은 조금 다릅니다. 카드 명세서나 계약서에 하는 sign은 sign, 유명인이 하는 sign은 autograph라고 합니다. 유명인에게 사인을 받고 싶다면 Can I get your autograph? 이렇게 물어보면 되죠.
2: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여기에 사인하세요. Sign here, please.
3: Sign here, please.
2: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3: See you tomorrow.
4: University. I fell in love with Busan way before even moving here. It all began with a weekend trip for me to realize this was the city where I wanted to live in. I moved here and I realized it was the right decision. From the moment I arrived to Busan, I felt very welcome and as if I was a Busan Saram already. Busan Saram, my God! There is so much going on in this dynamic city that it is so easy to get involved in one of the many activities to promote cultural exchange in Busan. I firmly believe that the greatness of a city lies within its people, which is what makes Busan the greatest city to live in. Global City Busan, we are in it together. This campaign was brought to you by BFM Busan Yeongeopangso.
5: Kimbap가게 박 사장님도 문구점 김 사장님도 우리 부산

0: 경제를 움직이는 사람들. 우리 동네 작은 가게로 향하는 발걸음이 우리 부산의 경제를 키워가는 한 걸음입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1: 3:00.

0: BFM 부산 영어 방송, you can chat with BFM through our KakaoTalk service. You can share your messages and photos through KakaoTalk, and you can easily become BFM's Kakao friend by searching BFM through the Find a Friend option. Come share and chat with us at BFM anytime, anywhere, for free. Don't forget to add BFM 부산 영어 방송 to your Kakao friends list.
1: Chef Edward Lee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The time is now 4 o'clock.
5: Please be informed that all the programs you hear now are reruns that were aired yesterday. Time in hours, minutes, and seconds mentioned in the program do not reflect the current time.
6: 你现在正在收听的是每天晚间11点至12点为您带来的中文节目釜山华语之音。 欢迎来到2026年5月13号星期三 由 BFM90.5 釜山英文广播 釜山英文广播为您带来的一小时中文节目 釜山华语之烟 我是龙哥。 前不久我去了一趟海云台海水浴场，睡得看到了沙滩上呢，已经开始陆续出现了许多沙雕作品。原来是海云台的沙雕节正在对热火朝天的准备当中哈。没错，因为蓝的大海为背景，那些呢沙雕作品静静矗立的模样，仿佛啊已经提前染上了夏天的颜色。但其实呢，很多人可能都没有发觉的是，我们现在已经立夏了，对吧？严格意义上来说哈，对，应该说是夏天不为过。虽然可能你的身体还感受 的是春天的尾声的感觉，没错，看着这样的景色呢，一边想着，哎呀，还想再多享受一下那凉丝丝的春意，对，一边又忍不住担心夏天呢，不会是已经来了吧？对，毕竟啊，此时此刻呢，这个非常舒适的这个气候，总是让人觉得比其他季节好像更短暂，也是因为可能它太舒适了，真的希望啊。 今年的这个春意呢，还能够再多停留一会儿，对不对？好，进入今晚的第一首歌曲，那来自陈大比的《여름가을 겨울 봄》。

0: The time is now 5 o'clock.
1: Please be informed that all the programs you hear now are reruns that were aired yesterday. Time in hours, minutes, and seconds mentioned in the program do not reflect the current time.
2: All Star
3: English!
4: When you were little, what kind of compliments did you hear the most?
5: 어렸을 때 어떤 칭찬을 제일 많이 들었나요?
3: 여러분은 어렸을 때 칭찬 들었어요? 부럽다. You know, some people grew up hearing, oh, you're doing great. All the time, actually. And some people mostly heard criticisms instead.
5: 그 저였어요. 나도. 그래서 나 좋겠다. 칭찬도 받고, right?
6: Actually, there's this idea that adults with decision anxiety often didn't receive enough praise growing up. So what do you think? What about you? 여러분의 이브닝 영어 친구.
3: All-Star English 지금 출발합니다!
6: Hello, I'm Joan Kim, the DJ of All Star English. Every Wednesday, 안녕하세요, 김주환입니다.
3: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your everyday star, 민수 씨, and welcome to All Star
6: English.
3: That's right. It's Wednesday. That means we have Kim Johan in the house. Hi, 형.
6: Hi, how you doing?
3: How are you?
6: Welcome, welcome, welcome to All Star English.
3: 진짜 여러분 환영합니다. And welcome to you as well.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us when you're listening to us, whether you're listening to us on the radio, whether you're watching us on YouTube, 여러분. 반갑습니다. You've made a very smart choice.
6: That's right. All Star English in the house.
3: 좋습니다. 오늘 좀 우리 김주환 가수님 텐션 좀 괜찮네요.
6: 아 그냥 이게 다운이 되는 것 같아서 한번 해봐요.
3: 좋아요. 근데 오늘 우리 둘 다 조금 너무 좀 시원해 보입니다.
6: 색깔.
3: 네, 그리고 색깔도
6: no
3: 그렇고.
6: No black today.
3: 맞아요. 둘 다 반팔
6: 너무 맨날 블랙을 보니까.
3: 아, 스튜디오에서는 벌써 여름이 왔군요.
6: 여름이 왔어요.
3: 오늘 좀 진짜 좀 더웠어요. 좀 따뜻했고요. How 그렇죠. is it in Seoul these days? 이거는 날씨 요정 안 물어보고 형한테 물어볼게요.
6: 아, 날씨 요정.
3: 네.
6: 이제 여름이니까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쭉 이제 장마 때 한번
3: 그때 장마 때
6: 그때 한번 보면 될 것 같은데요.
3: 뭐 장마 시작했습니다. 이때쯤 네. 끝납니다. 하고 장마 끝날 때 한 번 더 부르고 장마 네. 끝났습니다.
6: 그냥 놀러 오는 거 그냥 하면 될 것 같아요.
3: 이거 나중에 아마 형이 한번 말해보세요. 네. 날씨 요정 들어올 때.
6: 그렇죠.
3: 네. 자, like we opened up with the show.
6: 아, 농담이요. 삐줄 것 같아요. 오세요.
3: 이미 살짝 좀 삐져 있는 것 네. 같아요.
6: 들어와서 안녕하세요.
3: 방금 뭐였습니까? 여러분, this is Kim Johan doing his rendition, his version of 날씨 요정. 뭐 비슷했습니까?
6: 그렇죠.
3: 네. 자, 여러분, question for you. What kind of compliments did you hear the most as a kid? 여러분, 어릴 때 어떤 칭찬 제일 많이 들었습니까? 네. 우리 형이랑 저는 좀 슬픈 이 좀
6: 오 주먹을 아주 잘 피해
3: 아 칭찬 아니고 주먹을 받았다
6: 오 아주 잘 피하니까 하, 역시 네. 재주가 있어 마저도 잘 맞네 찍소리 안 하고
3: 오 그런 칭찬을 받았어요
6: That's right
3: 저는 이런 칭찬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 민수답네
6: 역시
3: 민수답네
6: 그래 네. 한결같아
3: 그래 역시 민수
6: 변함이 없어
3: 근데 이 역시 우와. 민수가 이 역시 민수 처음에는 오 나 진짜 잘했나 봐 라고 느꼈는데
6: me.
3: 근데 아 진짜 역시 민수답네 끝에 그 민수답네 이 말이 근데 그게 무슨 말이지
6: 그렇지
3: 이거 다른 사람이 비교하면 그러면 내가 you know did I excel or did I disappoint and usually it's on the disappointment side 조금 이 실망 되는 그런 톤이었습니다.
6: 약간 그 성적표가 나왔을 때.
3: 맞아요. 이때. 자, 성적표 영어로 report.
6: 변함이 없어.
3: 영어로 report cards라고 하거든요. 성적표는 영어로 report cards인데 맨날 report card 나올 때 네. 그래 뭐 민수답게 나왔네. 네.
6: 그 문제는 이제 그 가족관계 그지 2남 3녀거든 네. 근데 학교 이렇게 다닐 때 다 같은 약간 비슷한 시기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만 이렇게
3: 이게 막내니까
6: 그렇지 이거 학교에 또 제출하고 또 사인하고 또 다시 줘야 되거든요
3: 네 맞아요 미국은 그래요 사인 받아야 돼요
6: 내 거는 또
5: 보여드리면 안 될 것 같고.
3: 그럼 형은 혹시 아침에 학교 도착해서 살짝 그렇게 사인하고? 아니
5: 저는 안 하고요.
3: 아 그래요?
5: 네. 우리 큰 누나가 해줬죠.
3: 역시 김종환입니다. 네. Now, psychologists say that children who grow up without enough praise are more likely to become indecisive adults later in life. 그렇습니까, 형? 저는 진짜 좀 그런 것 같아요. 이 뭐를 결정할 때 when I have to decide something 너무 이렇게 바로 나오지 않고 I have to weigh all the options and 진짜 눈치 게임을 좀 할 정도 이거 하면 괜찮을까 할 정도 I run this through my head a couple times before I have to make a decision.
6: 처음에는 그런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이제 성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나름대로 그런 기회 자체를 뭐 많이 안 했으니까 생각을 하잖아. You 네. think about these little things in your life. You haven't made these decisions and you second guess yourself. But actually in life you've done things before so you know just because you were born that way. You can't let that determine your future, right?
3: Yeah, I mean that's what everybody hopes for, right?
6: But in your blood, it's there. So 남들하고 비교하면 사실 기본적으로 그 베이스로 깔려 있는 것 같아요.
3: 맞아요.
6: Even me,
3: 맞아요.
6: I had that. I was like, I wish I didn't have that. I second guess myself still.
3: 그렇죠. 이거 좋은 표현입니다. Second guessing myself. 네. 그렇죠.
6: 그냥 그래서, 가야 되는데 아 네. 내가 이거를 괜히 생각을 하고 있어.
3: 그렇죠. 이게 스스로 doubting 하는 거잖아요. Yeah. Right? But interestingly though, these people are usually very generous with compliments towards other people.
6: Because they've been through it.
3: Yeah. yeah. Right? But they're extremely hard on themselves. 그래서 어릴 때 충분한 칭찬을 못 받고 자란 아이들은요. 나중에 어른 돼서 이 결정을 할 때 아주 힘든 그렇죠. 그런 상황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런 어른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합니다.
6: 그렇죠. Apparently, even these small decisions can sort of stress them out a lot. And maybe even like choosing a menu when they're young, picking clothes, making these work-related decisions.
3: 그렇죠.
6: Because deep down, they're sort of like worried about how other people might react because when they were younger 네. they've had that you know they've had those experiences
3: 특히 한국에 like I said 그 눈치 때문에 이 결정하는 게 진짜 어렵잖아요
6: yeah.
3: 그렇죠
6: it's like a dog right when you have a dog that's tied down the whole time
3: yeah
6: what, like a lot of the times they're so used to that
3: 이게 know? 풀어줄라 해도 yeah. 그 자리에 계속 있고 그렇죠 they also tend to have a hard time saying no 저 그런 것 같아요 저 진짜 이게 아니 요? 이 말을 잘 못하거든요.
6: 혹시 그 네.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3: 없는데요? 이거는 괜찮아요. 없을 때는 노라고 할 수 있어요. 이유가 있으니까.
6: 아니, 그 대출 좀...
3: 네. 아니 그런 상황은 내는 아니겠지만 뭐,
6: 현금은 없을 수도 있잖아. 근데 카드 있잖아.
3: 형이니까. 형이니까. Right?
6: 어디가면 또 나올 것 같으니까.
3: So these people become yes men and women even though they're tired or overwhelmed. 그래서 거절도 잘 못해서 자꾸 yes men 이 되기 쉽다고 합니다.
6: That's right. Another common thing is that they don't really express their emotions. Very well. And even when they're sad or upset, they just say, I'm fine.
3: 그쵸.
6: So maybe today we just should try giving each other a few more compliments.
3: 네.
6: Like, Steve, you look really nice today.
3: Steve 아니죠. 날씨 요정이죠. Steve는 밖에 있는 착합니다.
6: Steve is the guy outside.
3: 네네, yeah. 맞아요. 그래서 네, Steve한테 칭찬 전달됐습니다. Yeah. 네. 그래서 우리 부스타분들한테도 뭐 저희는 뭐 항상 칭찬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6: So here's a question for our booster today. What's something you wish that you heard more when you were little? 어렸을 때 뭐 좀 어떤 얘기를 더 듣고 싶었나요?
3: 그렇죠. 그래서 이런 칭찬 듣고 싶었다. 여러분 혹시 그렇게 뭐 있으면 네 보내주세요. 샵 9050 카카오톡이나 노트북 채스로도 올려줄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영어로 칭찬을 몇 개 그러면 가르쳐 줍시다. 형 to our listeners. 그래서 뭐 그러면 뭐 잘했어? Good job. 이건 다들 아시잖아요. 근데 good job보다 특히 아이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칭찬 영어로 몇 가지 배워보겠습니다. 너가 이게 네가 정말 자랑스러워. I'm so proud of you. 이야, 진짜 이거 너무 애들이 듣기 좋고요. 저도 이렇게 말할 때도 나도 좀 이렇게 좀 그 따뜻한 느낌이 나. 진심으로 말할 때.
6: 그러니까 당연히. 뭐 열심히 했는데 뭐 예를 들면 결과가 이렇게 막 쏙 막 좋은 건 아닌데
3: 네.
6: 노력을 한 건 지켜보고.
3: 네.
6: Like they tried very hard.
3: 맞아요.
6: 근데 약간 that's what's important.
3: Oh yeah.
6: Because nobody there if everybody was number one all the time then there would, you know, means nothing.
3: 맞아요.
6: But
3: 맞습니다.
6: Through that hard work that's where you learn your character as a person.
3: 맞습니다. Yeah. 그리고 특히 애들한테요. 어른들한테는 아무것도 아닌데 애들한테 나 이런 거 했 이런 거를 하면요. 무슨 액션 할 뭐지 그 액션을 하면요. 그 액션에 대해서 칭찬하면 그렇게 좋아한대요. 그래서 예를 들어 네가 뭐 그림 그렸던 모습 너무 좋고 너무 잘했다 라고 이렇게 칭찬할 수 있잖아요.
6: 그러니까 결과를 너무 생각을 하는 것 같아 네. 사람들. 근데 그 하고 있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3: Oh yeah, the process라고
6: That's
3: 하잖아요.
6: Right.
3: 그렇죠. 그래서 네가 뭐뭐 하는 모습이 참 좋아. 이건 영어로는요. I love the way you 그다음에 그 뒤에 그 했던 뭐 행동. 예를 들어 와 친구 도와주는 모습 너무 좋았어.
6: 그렇죠.
3: I love the way you helped your friend. 이렇게 할 수 있죠. 장난감 나눠 쓰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아. I love the way you share your toys. 이라고 할 수 있죠.
6: Yeah. 네. The way you sacrificed your toys to share with him.
3: Oh yeah, right? 형, I love the way you do radio.
6: And I love the way that you are a great host.
3: 여러분 이렇게 서로 칭찬하면서 삽시다. 나도 너무 벌써 지금 가슴이 따뜻해진 지금 느낌 들거든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형. 김종환한테 인정받았습니다, 피디님. 네, 거기는 그 뒤에서 그래 빨리. 네. 네, 이번에
6: 되게 스트레스 받았어. 막.
3: 뒤에는
6: 소리가
3: 분은 뒤에는 분은 말로 칭찬 말고 이거 키보드로 칭찬해요. 네, 키보드 칭찬입니다. 네, 자 칭찬이 이미 말입니다. 그 문장 만들어서 영어로 보내달라고라고 하네요, 피디님이. 난 칭찬을 말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 디렉션을 지금 연출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피디님. 자, 그래서 여러분, any compliments that you want to maybe share with us or maybe you want changed into English. 혹시 여러분 칭찬하고 싶은데 조금 부끄럽다. 그럼 차라리 영어로 보낼 수 있잖아요.
6: Yeah.
3: Right?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 칭찬 영어로 뭐예요? 궁금하면요. 언제든지 보내주세요. 아시겠죠? Alright, it's Wednesday. We have Kim Johan in the house. 오늘 어떤 코너들이 기다리고 있죠?
2: Yeah, we have everybody's favorite segment. It's called 이 노 잡. 이 노를 끝을 잡고 in this segment, just give us a ring, sing our hearts out, and you can learn a little bit of English while you're here.
3: Outsider네. Outsider.
2: That's right. And then if you need some help,
3: 네.
2: we will help you with your singing tips. Right, me or Minsu or both of us.
3: Of course, 여러분 right. 오늘 기대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코너 속의 코너 날씨 요정 모시겠습니다.

0: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날 쇼정의 시간이 왔습니다.
1: 네,
0: 우선
1: 반갑습니다.
0: 문자를 조금 하나 읽어야 될 것 같아요.
1: 네?
0: 우리 고수님 시즌 요정. 아니고요. 내내 함께 할 겁니다.
1: 아, 근데 우리 한이 형이요.
0: 네네네.
1: 아주 제 생각에 좀 좋은 제안을 하나 냈습니다.
0: 뭐죠?
1: 형 아까 뭐라고 했죠?
2: 정말 전에까지 이제 안 오셔 아니 다른 주제로 오면 될 것 같아요.
1: 그렇죠, 그렇죠. 이게 왜냐면 곧 여름이니까 여름 되면 항상 덥잖아요.
0: 네네네.
1: 그래서 매일같이 들어와서 뭐 덥습니다라고 할 말 필요 없이 그냥 가끔씩 들어와서 날씨 빅 체인지가 있었을 때 출연하는 게
2: 다른 거 하면 되잖아요.
0: 근데 뭐 작년이라면 모르겠지만
1: 네.
0: 올해는요 뭐 제 예상이 항상 맞지만 장마 좀 더 일찍 올 것 같습니다.
1: 그래서 그때 와서 한번 네. 장마 왔습니다 한번 하고 이제 안 오는 거죠.
0: 그거는 일단은요 나중에 생각을 하도록 하고
1: 알겠습니다.
0: 우선 이제 날씨 얘기를 해야 되니까
1: 네.
0: 우선은 방금 오프닝에서 조한이 형과 민수 씨가 말한 것처럼 오늘 꽤 더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슬슬 Should I turn on the AC at night? 이 고민이 시작되는 시즌이 오고 있습니다. 혹시 저녁에 미리 트셨나요? AC at night?
1: 아직은 좀 아닌 것 같아요.
0: 아직은 아닌 것 같죠.
1: 선풍기로 충분히 버틸만 합니다.
0: 근데요 여러분 tomorrow will be even hotter. 오늘보다 더 덥겠거든요. 이제 진짜 early summer heat is kicking in. 내일의 기온입니다. We'll be low of 14.

0: 좋거든요. Clear and refreshing skies. 하늘도 굉장히 맑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영어 표현이 뭐냐면 Summer is just around the corner. 이 뜻이 여름이 코 앞까지 왔다. 그렇죠? 그래서 네. 예문으로 With this heat, summer is just around the corner. 이 더위를 보니까 여름이 바로 코 앞까지 온 것 같아. 아, 지금 딱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1: 그러면 날씨 정도 이제 곧 청자켓 저거 이제 빠이빠이 해야겠네요.
0: 너무 아쉽습니다. 네네. 여름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2: 아니요. 워낙 이제 그 같이 입는 것 스타일이니까 더워도
1: 충분히 이번 가죽 자켓 입고 한 여름에 네. 가죽 자켓 입고 그렇죠. 방송합니다 이번은.
0: 자 그리고 이것까지 놓치면 안 됩니다.
2: 선글라스 하고
0: 바로 넘어가서
2: 땀 이렇게 필.
0: 네, 넘어가서
1: 맞다 그 땀 냄새
0: 시작해야 돼요. 네, 넘어가서 시설 업그레이드로 더 새로워진 부산 엑스스카이 전망대 지금 꼭 가보셔야 할 부산의 앞을 100층 전망대 입장권을 드립니다. The newly upgraded Busan Exosky is now better than ever. The absolute hotspot you can't miss. We're giving away admission tickets to our stunning 100th floor observatory. 뭐죠?
1: 네, 자 유설님한테 문자 왔습니다. 문녀 이마가 round the corner인데라고 하는데
0: 죄송한데요. 날려입니다. 날려. 네. 네네. 날려.
1: 아 그리고 아 유설님 작년 여름 기억하는 잘 모르겠지만 네네. 땀띠 날 듯이라고 하네요.
0: 네네.
2: 스티브가 땀띠.
1: 기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없어요. 없습니다.
1: 네. 자, 유설님 오늘 수고했습니다.
0: 바이.
3: Busan 영어 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조한입니다. 제가 제일 큰 스타를 맡고 있는 올스타 잉글리시 즐기고 계시나요? 더 재미있게 청취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이 노래 끝을 잡고 코너에 참여하시면 저와 함께 팝송으로 영어 배우고 노래도 배우고 선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저와 함께 부를 노래는 You've got a friend in me. You've got a friend in me. 들리시나요? 바로 이 노래입니다. 집에서 전화기만 준비해 주세요. 전화는 제가 드릴게요. 참여 방법은 민수 Take it over.
1: Yes, sir. 꼭 한번 도전해 보고 싶다는 분들은요. www.befm.or.kr 부산 영어 방송 홈페이지 클릭 All Star English tab 클릭 and last but not least Notice tab 클릭 하셔서 신청해 주세요.
3: 매주 수요일 목요일 All Star English에서 만나요.

0: Time for today's E no job, the representative 시민소통 코너, right? The representative segment here at BEFM where we get to actually connect with our listeners, the citizens of not only Korea, but around the world. People tune in and join in on this very fun segment. Real quick, before we move on, 역시 우리 부스타분들 너무 이게 curiosity가 너무 많이 있는 우리 청취자분들인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날씨 요정대에 땀띠를 말을 하니까 두둥이 물어봅니다. 땀띠는 영어로 뭐냐? 뭔가요? What is 땀띠 in English?
1: Heat rash or sweat rash?
0: 맞아, heat rash. Heat rash라고 하죠. Heat rash.
1: I got a heat rash.
0: 너희 없죠, 형. 그냥 만든 거죠.
1: 뭐 만들면 될 것 같아.
0: 좋아요. 자, 그러면 오늘의 이 노잡 도전곡은 어떻게 됩니까, 형?
2: It's a great song from a great movie. And 이 노래 들을수록 네. 되게 따뜻한데 되게 슬퍼.
0: 그러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2: That's right. It's so nice.
0: 네.
2: 근데 약간 뭉클어지는 그 가슴 좀 있는 그 노래예요.
0: 그쵸.
2: It's Randy Newman's You Got a Friend in Me from the Toy Story movie.
0: 맞습니다. 이 노래는 너무 아이코닉한 그 오프닝 있잖아요.
2: 그렇죠.
0: 누구나 들어도 Toy Story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2: Toy Story의
0: 빠빠빠빠빠

0: 아, 이 노래 너무 좋아.
1: Yeah. So it's the 주인공 Woody and Buzz.
2: Buzz
1: 그렇게
2: Lightyear.
1: 둘이 싫어하는데
0: 처음에는 그쵸?
1: 그렇죠. 근데 어떻게 되어서 그렇게 친구가 되고.
0: 맞아.
1: 그렇죠.
0: 저도 1편 보면서요. I don't want to get too into the plot, too into the specifics. 우리는 한참아 이제 나는 장난감이다라고 you know, he got the time to get used to it. 근데 우리가 처음에 버스한테 너무 좀 심하게 했어요.
1: 뭐 신형이잖아요.
0: 그렇죠. 버스는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1: 자기는 이제 나는 이제 뭐 이제 애들이 다 좋아하고 그럴 때고 우디는 오래된 카우보이고 이제
0: 아, 이제
1: 나는 찬밥이고 I'm the old news. 그리고 이제 자기 사랑했던 사람이 이제 새로운 장난감을 좋아하고.
0: 네. 근데 그 you know two characters that would fight and bicker. In the end, without spoilers, 여러분 이 스포일러 정도 생각하면 you're a little very behind.
1: Yes.
0: 친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Woody and Buzz Lightyear's 이 테마곡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You've got a friend in me. 자, 그래서 오늘 도전곡 하이라이트 부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You've got a friend in me. You've got a friend in me. 아, 너무 좋아. 유수님이 추억의 노래 망치지 마요 민준라고 했는데. 이준님 좋아하는 노래 뭐예요? 리스트 올려주세요. 제가 확실히 맞춰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랜디 뉴맨 이 가수분, right? Composer, songwriter, and singer. 랜디 뉴맨 목소리도 너무 특이하잖아요. 그렇죠?
1: 저는 이 노래 듣고 진짜 레이 찰스도 불렀어도 되게 소울풀하고 이 노래 막 따져보면 그냥 약간 블루스 노래 같고
0: oh, yeah.
1: 근데 되게 약간 이제 예쁘게 불렀어.
0: 맞아요. It's a very unique voice.
1: Yeah.
0: 누구나 이렇게 recognize 할 수 있는 누구나 알 수 있는 랜디 뉴먼이다라고 그렇죠. 생각할 수 있죠. 자, real quick, the title You've Got a Friend in Me. 근데 이 friend in me 나 안에 친구가 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진짜 내가 이렇게 조금 확실함을 이렇게 주는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Right? 그래서 friend 봐라. You've got a partner in me. 확실히 나는 뭐 너의 파트너 이렇게 좀 확실하게 될게라고 조금 더 믿음을 주는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In my opinion, right?
1: You got a friend in me.
0: 네.
1: 그렇죠. 날 통해서 친구가 생겼다.
0: 그렇죠. 이게 내가 그러면
1: 진정한 날 만난 순간부터 진정한 친구가 생겼다.
0: Oh yeah, yeah. 맞아요. 그래서 그냥 I'm your friend. 이거보다 조금 더 뭐가 좀 깊어지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1: Friend가
0: You've got a friend
1: 많잖아요.
0: in me. 맞습니다.
1: 약간 friend in me는 정말 진짜 친구 있잖아요.
0: 맞아요. 좋아요. 자, 그래서 오늘의 도전곡을 부를 도전자들 한번 만나볼 건데요. 자, let's connect to contestant number one.
3: 헬로.
0: 헬로. 여보세요?
3: 헬로.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웰컴. 웰컴. 자기 소개 부탁드릴게요.
3: Yeah. Hello. My name is Hain and I'm currently a third year university student in Italy. These days I'm getting a lot of help with studying English through this channel, especially for improving expression skills.
0: 와우, wow. well, Hain,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us. 일단 우리 가수 김주환과 인사 나눠주세요.
1: 와우, wow, 지금 안녕하세요. 어디 계세요?
3: 저는 잠깐, I'm currently staying in Seoul right now.
1: 와우, wow. 근데 지금 해외에서 들어오신 거잖아. You came to
3: 네네,
1: from
3: 네네.
1: where?
3: Italy. Milan, Italy.
0: 와우, wow. yeah. 밀란 거기 패션 도시 아니에요?
1: Italy.
0: Oh. Oh, hey, Nim, may I ask, what are you studying right now in Italy? 뭐를 공부하고 있어요?
3: I'm studying medical and surgery there.
0: 와, 멋지다. 혹시 그럼 나중에 hey, Nim이 계시는 그 병원에 가면 뭐 이름 되면 혹시 PD님 죄송합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까지만
1: 그 정도면 얼굴이라도 한번 봐야 되는 거 아니고.
0: 아닙니다.
1: 밀어붙이기는 네. 와, 어느 정도 룰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0: 와, 근데 이탈리아에서 그 이탈리아에서 네 이렇게 저희 방송 듣고 특히 너튜브를 쇼폼 이렇게 보고 일단 도움이 된다니까 저희는 너무 뿌듯하네요, 혜인님. 감사합니다.
1: 혜인 씨, 그 혹시 공개 방송 혹시 이렇게 하면 얼굴은 볼 수도 있잖아요.
0: 그렇죠. 공개 방송 곧 하잖아요, 우리 하나. 자, 혜인님 오늘 도전곡. Toy Story 사운드트랙에 Randy Newman's You've Got a Friend in Me잖아요.
3: 네네.
0: 이 당연히 이 영화는 봤죠?
3: Yeah, of course. I watched Toy Story.
1: Yeah. Right.
0: 그러면 혹시 뭐 그 캐릭터 많은 토이 캐릭터 중에 뭐 좋아하는 캐릭터 있습니까?
3: Yes. I like Udimol because it was very impressed by impressive how responsible he is and how he always take care of his friend until the end.
0: 맞아 맞아 맞아. 진짜 둘 중에 우디가 책임감 더 있는 친구죠. 네. 네. 버즈는 그냥 조금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앞으로 무조건 가는 그 친구고. 오, 나이스. 자, 그러면 혜인님도 이 영화 보면서 이 노래 오늘의 도중곡 계속 좀 많이 들었을 건데 부르는 거는 혹시 뭐 많이 좀 불러봤습니까? 그럼 이거 처음입니까? 이번에.
3: It's my first try. At first it sounds easy, so I thought I could do it quickly, but once I start practicing, it was very difficult than I expected.
1: I think the hard part about the song is trying to do it exactly like him.
0: Oh,
1: 똑같이 하면 안 돼요. You can't do it just like him. Just understand the lyrics and the melody and do it your way. Like even when I was doing it, you got a friend in me, you got a friend in me. When the road looks love again, miles and miles away. You just go with the rhythm and do it your way.
0: 맞아, 이것도 굿 팁인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냥 그럼 나 편하게 부르면 되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1: You just go with the melody and do it your way because his rhythm is very different. It's sort of that's why I said at the beginning. 처음부터 약간 이제 블루스 노래 느낌이 좀 나는 게 이렇게 불러도 되고 이렇게 불러도 되고. You can go both ways. You can go this way and that way. You can sing it. Just know the melody.
0: 좋아요. 자, 그러면 혜인님 without further ado 한번 들어보면 괜찮을까요?
3: Yeah, I'm ready.
0: All right, let's do it.
2: Let's get it.

0: Obrigada.
1: Uau, Renê!
2: Pum, pum, pum, pum, pum, pum!
1: 너무 느끼게 불렀다. 진짜 해님 스타일로 부른 것 같습니다.
0: 네.
1: 와, 근데 이게 너무 뭐라 그랬지? 해님이 그 이탈리아에서 공부한다 그래서 그런지 조금 이탈리아 느낌이 조금 살짝 났습니다. 거기서 그쵸 뭐 이탈리아 안 가봐서 노래 어디서 불러요? 거기는 뭐 카페에서 불러요? 어디서 불러요? 뭐 거리에서 뭐좀 뭐 버스킹하는 뭐 그런 느낌은 안 돼요.
3: 모르지. 네. 길 다니면서 너무 행복해서 맨날 가면서 노래 부르는 거 아니에요?
1: 맞아요, 맞아요. 근데 혜인님 너무 잘 들었고요. 우리 청취자분들도 너무 반응이 너무 좋습니다. 네, 친구 겁나 많을 것 같은 목소리라고 하는데 혜인님 뭐 친구들 많이 사귀었습니까 이탈리아에서?
0: 네, 엄청 많이요.
1: 오, 너무 다행입니다. 그럼 혹시 혜인님 거기 이탈리아어도 Italian

0: 그 랭귀지도 좀 좀 잘 하는 편입니까? 거의 몇 년 됐어요?
1: I'm a third year student right now.
0: 아,
1: the problem is my courses are in English. So.
0: 아, 그래도 일단 뭐 근데 생활 뭐 언어는 좀 배웠을 것 같은데 그러면 혹시
1: 네, 네.
0: You've got a friend in me. 뭐 나는 너 친구야. 이건 이탈리아로 뭐라고 합니까?
1: Io sono amico con tu.
0: Io sono
2: io sono amico con tu.
0: 아, io sono amico con tu. 너무 느낌 있었습니다, 혜인이. 자, 일단 너무 잘 들었고요. 혜인이 잠깐 기다려 주시면 나중에 다시 투표하고 커넥트 할게요. 오케이?
1: 네.
0: 좋아요.
2: 다행이지. Austral English이잖아.
0: 맞아요.
2: Austral Italian 아니고.
0: 그렇죠. Austral
2: Italiano.
0: 네.
2: Austral Italiano.
0: 그만하세요.
2: 이거 아니잖아.
0: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도전자도 만나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세요.
3: 안녕하십니까?
0: 반갑습니다. 자기 소개 부탁드릴게요.
3: 네, 저는 부산에 사는 윤세희입니다.
0: 세희 님, 반갑습니다. 네, 웰컴. 네.
2: 세희 씨.
3: 네.
2: 놀이 잘하시죠?
3: Just thinking about it makes me excited already.
0: 와, 영어로도 바로 나오네. 아니,
2: 이게 있어, 에너지가 있어요.
0: 우리 네, 세인님, 우리 한이 형은요 이런 감은 진짜 지금까지 틀린 적이 없거든요.
3: 네, 용하십니다.
0: 와, 진짜.
2: 네.
0: 그럼 세인님 일단 뭐 좋아요. 당연히 뭐 듣는 거는 뭐 커밍업 하긴 한데.
2: So how is your English?
0: 네, 영어도 이게 바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니까. Yeah, where did you pick up your English?
3: Actually, I teach English at the moment. 그래서 그렇습니다. 근데 I usually teach 입시 영어, so my speaking, I'm not sure.
0: 입시 영어는 그래도 조금 고급.
2: It's gonna be great. 그렇죠? Today is gonna be a great day.
3: Thank you.
0: 와, 그래서 세희님, you've got a friend in me. 당연히 Toy Story 영화를 봤을 거잖아요, 그렇죠?
3: 네, 봤습니다.
0: Same question for you then. Which character, what's your favorite character?
3: Which character? 사실 근데 it was a long time ago. 그래서 기억은 잘 안 나지만
0: 네.
3: 제가 토이 스토리 기억하면 그 차 뒤에 항상 달고 다니던 그 인형들 지금 기억나는데요.
0: 아, 그렇죠. 그렇죠. 우리랑 버즈.
3: 네, 맞아요. 우리
2: 날아가는 애들.
0: 맞아요. 맞아요. 이게 우리가 버즈를 이제 다시 뭐지? He's like hanging on to, right? Yeah. 그럼 선생님, 네. 그럼 이 토이 스토리의 OST에서 나온 노래 You've Got a Friend in Me 이거는 처음 듣는 노래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3: 네, 그럼요. 영화에서 많이 들었죠.
0: 그렇죠. 네. 그럼 이 노래 연습하면서 혹시 뭐 어려웠던 점? 그런 거 있었습니까?
3: 이게 뭔가 friendship에 관한 얘기를 해서
0: 네.
3: I think this song sounds the prettiest when it's sung with a childlike innocence. But I feel like that kind of pure sounds only comes from actual kids. So I just decided to sing it in my own style.
0: Oh, yeah. I mean, that's the, I think, advice that Han Young gave to the first contestant. 그냥 자기 스타일로
3: exactly.
0: 하는 게 네,
3: oh, yeah.
0: 제일 낫다고.
3: 네. 네.
0: 오, 좋아요. 그럼 선생님, I think, you know, we just got to hear you sing. Are you ready?
3: Yeah, let's get it.
0: Let's get it. 들려보겠습니다.

0: Sí.
1: ¡Yo!
2: Wow.
1: 너무 잘 들었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생일이 너무 재밌었다. 자, 일단 생일 부르고 일단 질문이 몇 개 들어왔거든요.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네. 네, 어디 재즈바 나가시나요 혹시? 라고 물어보는데.
2: 네, 오늘부터 찾아볼게요. 어디 재즈바 가실지.
1: 아니 근데 딱 그 느낌 너무 나서 난 너무 목소리 좋았어.
3: 목소리 듣고 얘기는
1: 역시
3: 그딱 목소리 그 중음이 딱 나오고
1: 네
3: good.
1: 맞아요. 근데 오 이거 왜냐면 이 오리지널 키잖아요 사실.
2: 네.
1: 그렇죠.
2: 네.
1: 레니 뉴먼스 오리지널 키. 근데 여성 이렇게 목소리로 부르니까 이거 또 너무 느낌 있다. 오늘 그 not only you know the both contestants actually. 그래서 일단 세희님 너무 잘 들었습니다. But we do have to have a little time to vote. 그래서 잠시 대기해 주시고요. 나중에 다시 커넥트 할게요.
2: 네.
1: 네. 와, 일단 우리 쪼꼬미님 맞습니다. 오늘 대결은 그야말로 strong versus strong입니다.
3: 저는 진짜 오랜만에
1: 그 잡채.
3: 정말 그 곡을 좀 길게 들을 수도 있고
1: 네.
3: 진짜 감동받았어.
1: 오, 야. Yeah. 오, 오늘 형 song choice. 나이스. 진짜. 좋아요. 자, 여러분. 아주 어려운 결정 시간이 왔습니다. Time for you to vote on your favorite contestant for the day. 자, 나는 1번이 잘했다 생각하면 문자로 1번, 2번이 잘했다 생각하면 문자로 2번. 어디로 보내냐? 샵 9050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문자 한 통에 100원 됩니다. 카카오톡이나 너튜브 댓글로도 투표 가능하거든요. 근데 딱 10초만 드릴 거니까 여러분, are you ready? 준비됐습니까? 자, 10초 시작.
4: 10, 9, 8, 7, 6, 5, 4, 3, 2, 1.
1: 네, 자, 투표 시간 끝.
3: 오늘 제가 보기에는 두 분 너무 잘하셨어요.
1: 진짜.
3: 정말 오늘은 말도 안 돼요.
1: 스타일도 둘 다 비슷했는데 근데 확실히 달라.
3: 근데 두 분 다 너무 좋았어요.
1: 네네네.
3: Which is great.
1: 일단 여러분들이 어떤 픽을 했는지 일단 밖에서 지금 카운트 중입니다. 자, 카운트하는 동안 문자 역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좋은 목소리를 들으니까 반응이 확실히 왔습니다. 자, 우리 두둥님이 말합니다. 솔직히 여자 키의 낮은 톤의 노래인데 두 분 다 저음이 너무 매력적이다라고 이렇게 왔네요. 아주 오늘의 그냥 그 제일 중요한 포인트. 이를 중요한 포인트를 두 분이 말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근데 like I said, like the key is an original Randy Newman's key. 근데 여성 보컬로 부르니까 느낌 너무 좋아.
3: 목소리가 그 거짓말을 안 하는 것 같아요.
1: 네.
3: 그래서 두 분이 마음이 따뜻하고
1: 네.
3: 예뻐서 노래가 이렇게 나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1: 아, 맞습니다. 근데 이 두 분 다 이 Randy Newman's You Know You've Got a Friend in Me, Toy Story Soundtrack에서 나오고 부스타분들도 보니까 역시 이 오늘 좀 추억을 좀 많이 돋는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람들도 이 영화에서 나오는 그 명대사 같은 거 있잖아요. 뭐 베니님은 Reach for the Sky. 이거 누군지 알죠? Reach for the Sky.
3: That's a Buzz, right?
1: 우디.
3: 우리
1: 우리 가는 거야. Reach for 그 물이 뒤에 땡기면 땡기면 Reach for the sky. 하나 더 땡기면 There's a snake in my boots. 라고 하잖아요. Buzz Lightyear to infinity and beyond. 좀 영화 좀 많이 봤어요.
3: 미안해.
1: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해요. 네.
3: Sorry.
1: 네, 아닙니다. 자, 여러분 투표 다 카운트 됐고요. 이제 위너를 발표할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의 이노자 위너는요? 바로 부산에 계시는 넘버 2 세희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Congratulations. You are the winner of today's 이 노래 끝을 잡고. How do you feel?
5: I feel really excited all weekend.

0: because of this. Bless everyone who voted for me. Thank you.
1: Great job.
2: 진짜 아니 너무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세니. Do you? I mean, 진짜 like I think like, and like open mic events or. 뭐 어느 재즈바 가서 진짜 오디션 해가지고 뭐 낮에는 영어를 가르치고 밤 되면 거기 가서 뭐 재즈바에서 좀 노래 뭐 몇 곡 부르면 너무 너무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0: 네 올해 목표가 생겼네요 그럼.
2: 이야 진짜 한번 하고.
0: 네 초대하겠습니다.
2: 진짜 저희한테 알려주세요. 너무 궁금하다. 네. But you are today's winner, so that means you receive a department store gift card, gift certificate. 축하드립니다.
0: 감사합니다.
2: 네, 네 상품권 갖고 혹시 뭐 하실 건지 혹시 물어봐도 될까요?
0: 원래 계획에 없던 소비가 제일 행복한 법이라 일단 친구랑 맛있는 거 먹으면서 생각해보겠습니다.
2: 네. 너무 좋습니다. 세희님 진짜 congratulations. Any last words you want to say while we have you on air?
0: 문득 오늘 달력을 봤는데 벌써 5월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스쳐 지나갈 평범한 하루였는데 두고두고 이제 기쁜 이런 특별한 순간을 만들어준 민수님 그리고 조아님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 받은 선물을 저도 뭔가 보답을 하고 싶은데 이 올스타 잉글리시 그 쇼를 어떻게 세상에 널리 알리는 데 도움이 될지 곰곰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1: 예스.
2: 세희 혹시 나 오늘 이길 거다라고 생각하고 이 스피치를 준비하셨죠?
0: 아닙니다. 영어 강사니까 항상 말하는 거 잘합니다.
2: 나 이분한테 가서 배울래.
0: 예.
2: 와, 세희님 따뜻한 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for your kind and warm words.
1: 좋았어요.
2: 네.
0: 감사합니다.
2: 네, 저희랑 계속 함께 하실 거죠? 맞죠?
0: 그럼요. 네. 네.
1: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이 그 노래를 잘 하시니까 이 노래 언제 써먹죠?
2: 그렇죠. 방금 우리 근데 그 스피치 듣고 우리 청취자분들도 시상식 같아요 라고 이렇게 말하네요. 근데
0: 어머나.
2: 진짜 뭐 시상식이잖아요. 오늘의 이노자
0: 그렇죠?
2: 이겼으니까. 일단 세희님 네. congratulations. Thank you so much for being a part of today's show. Good 네. luck to you, okay?
0: Thank you.
2: 네. 자, 아쉽게도 오늘 윈 못한 우리 서울에 계시는 혜인님이랑 잠깐 커넥트 할게요. 여보세요?
3: 네, 여보세요?
2: 네, 혜인님. 아쉽게
1: 씨.
2: 오늘
1: 아이고
2: 윈을 못했는데 네. 너무 아깝습니다. 저는 진짜 혜인님도 너무 잘했거든요.
3: 재밌었어요.
2: 저희 재밌었고
1: 근데
2: 너무 좋았어요.
1: 근데 이겼다고 생각하세요. 네. 우리 빈손으로 안 보내거든요.
2: 아, 그렇죠.
3: 네. 네.
1: 치킨 좋아하세요? 아니면 그 피자 좋아하세요?
3: 치킨이요?
1: 예, 치킨 보내고요.
2: 저희가 쏩니다.
1: 그리고 도전 또 하세요.
2: 재도전 가능하거든요, 혜인님.
3: 네.
2: 근데 내가 볼 때 혜인님은 이 노래 스타일뿐만 아니라 다른 장르도 하면 너무 어울릴 것 같은 목소리입니다.
1: 아, 너무 좋았어요.
2: 네. 혜인님 원래 뭐 선호하는 장르가 있습니까?
3: 원래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해가지고
2: 네.
3: 다양하게 불러요.
1: 그러니까.
3: 네.
2: 근데 오늘 같은 뭐 장르는 그 뭐 재즈 정도라고 할 수 있잖아요. 랜디 뉴먼.
1: 그러니까 제가 프레미. 원래 처음에 약간 블루스 느낌이 그런 건 좀 있어가지고.
2: 그렇죠, 그렇죠. 네. 살짝 뭐 이게 절대로 어색한 장르는 아니죠, 혜인님.
3: 네, 재즈는 처음 불러보긴 했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2: 너무 잘했어요. 처음 불러오는 그 장르인데. 그래서 재도전 하면요. 근데 혜인님 분명히 카메라인 것 같아요. 진짜 어느 장르 하던. 이 진짜 오늘 같은 그 감동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꼭 재도전 하세요. 아시겠죠?
3: 네, 알겠습니다.
1: Let's get it.
2: 네, 혜인님 혹시 마지막 뭐 하고 싶은 말 있습니까?
3: 너무 영어 도움 많이 되는 컨텐츠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 다행이네요.
2: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 Thank you.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2: Thank you so much for your kind words, 혜인님. 다음에 꼭 봬요. 아시겠죠?
3: 네, bye.
2: 네, bye. 자 일단 오늘의 이 노자 오늘 진짜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Thank you so much for all for both participants. 여러분 오늘 이제 마무리하는데요. 다음 주 도전곡이 있습니다. 다음 주 도전곡 우리 김조한 가수가 살짝 미리 맛보기 들려드릴 건데. Are you ready?
1: Mm-hmm.
2: Let's get it.

0: 미쳤다. 미쳤습니다. Crazy. You're crazy.
1: That's good.
0: 형, you're crazy. Okay. 미쳤습니다. 우리 두둥이는 진짜 미쳤다. 대조한. 아, 이건 반칙이지라고 하는데요. 와, 진짜. 대조한 이거 이게 가조한입니다. 가조한. 와, 너무너무 잘 들었습니다. 어, 우리 청취자 궁금합니다. 이거 음원이죠? 라고 물어봤는데 이거 100% live in the studio by 갓조한. 여러분, 다음 주 도전곡 Sting's Shape of My Heart 였습니다. 아, 이거 너무 기대되는 이 노래고 당연히 you know a classic, right? 네. 형, 이거 Sting 노래 좀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1: 내가 Sting 좋아하니까. 이게 약간 그 가수의 노래를 그냥 좀 아는 그 텔레파시로 그냥 그 알아.
0: 네.
1: 그러니까 그
0: connection, 아,
1: 그
0: 채널, right?
1: 그 커넥션이 있어.
0: 네네네. 그 스팅 노래 하게 되면 like you channel like Sting like through like you know through your vocals obviously. 근데 okay. 오늘도 진짜 너무너무 그렇게 느꼈어요. 여러분 기대하세요. 다음 주 이노잡의 도전곡 Sting's Shape of My Heart입니다. We have more show for you coming up in hour number two. Of oh, course, yeah. we have Tegan joining us for today's 길거리 인터뷰.
1: Next week's gonna be a good show.
0: 그래 말이에요, 형. Oh, yeah. 벌써
1: It's a little bit low for girls.
0: Oh yeah, 맞아요.
1: 여자분들한테 약간 좀 낮을 수도 있는데 혹시 네. 남자분들이 좀 그 도전하시면 그 톤 이제 톤이 중요할 것 같아요.
0: 아, 너무 너무 기대된다. 네. 너무 기대된다. So in the second hour, we have Tegan coming up as well as HK 과장님 joining us. Okay, 형 오늘 너무 고생했습니다. We'll see you back here tomorrow, right?
2: See you tomorrow.
0: 네, 여러분, I'll see you at 7 o'clock for hour number two. In the meantime, Randy Newman with "You've Got a Friend in Me."

0: 별하러 문자 중에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1: 드디어 기다리고 있었어요.
0: 근데 오기 전에요, 지금 그 문자가 완전 난리가 났네요. 네.
1: 진짜 지금 유튜브 왜 이렇게 활발합니까 오늘?
0: 그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우리 둥피님의 문자 하나로 골치 아프네요. 뭔지 궁금하시다면 너튜브로 바로 들어오셔서
1: 문자 일부러 너튜브 들어오란 말이에요 지금?
0: 그렇죠. 네, 들어오시면서 이제 문자도 확인하고 네. 이제 저희도 확인하고 일석이조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 유저님 네, 문자 요정 이빨 보이기 금지.
1: 그렇죠. 이 부탁이 들어왔네요.
0: 네.
1: 이빨 안 보이게 말하기 오늘 좀 챌린지 어때요?
2: 아 그거는 알라가 가려요.
1: 꼭 그렇게 안 말해도 되는데
0: 이렇게 하면 거의 쉽지 않나요?
1: 자 오늘 문자 읽어줍시다.
0: 네네. 자 오늘의 1등은요 고수님입니다.
1: 아이고
0: 고수님께서 이제 조금 자제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분들에게 조금 기회를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 근데 고수님께서는 이제 진짜 명예를 챙기셨잖아요.
1: 네.
0: 그 5일 연속 1등을 하셨기 때문에 아 이분은 진짜 인정을 해야 됩니다.
1: 아.
0: 그 낙지연이님께서 또 도전을 하셨는데요 어제처럼 2등을 하고 말았어요. 네. 그래서 조금 더 분발하시기 바라고요. 우리 김치 좋아요님 처음 오신 것 같은데
1: 어?
0: Hello 이렇게 문자를 주셨거든요. 네.
1: 오늘부터 저랑 1일입니다.
0: 네 그러고 안 계세요. 그 문자 달고 바로 나가셨어요.
1: 뭐라고
0: 네.
1: 했어요?
0: Hello.
1: 아.
0: 네. 그 위에 안 들어오셨네요 지금.
1: 들어오세요.
0: 네.
1: 들어와 다시.
0: 그리고 이제 이 노래 끝을 잡고가 있었는데 우리 네. 유저님께서 이노자 무슨 회사 이름 같아요. 아 근데 뒤에가 하이라이트입니다.
1: 네.
0: 주식을 사야 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1: 그래서 우리 그 느낌 좋으면 다행입니다.
0: 네, 우리 둥피님께서 이노자 풀매수. 네, 여러분 투자는 뭐라고 해야 되죠? 신중하게.
1: 벌써 사기꾼 느낌 나네요.
0: 신중하게. 그리고 이제 유서님께서 우리 그 두 분께서 이제 참가를 하셨잖아요. 언어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언페어한 세상 아닌가요?
1: 진짜.
0: 또 말씀을 하셨고 미미미님께서도 처음 들어오셨는데 다들 너무 잘 부르시네요.
1: 미미미님.
0: 네네네.
1: 오늘부터 저랑 1일 됐습니다.
0: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 아 1일 너무 많네.
0: 오늘
1: 피디님 좀 줌이 좀 늦어요. 사실. 줌이 좀 늦습니다.
0: 네네.
1: 서타 내렸는데 줌이
0: 안 돼.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이노잡까지 이렇게 문자를 조금 알아봤고요.
1: 네.
0: 자 오늘은 문자를 조금 짧게 가고 자 DJ Joe, drop the beat. How dare you? 문자 요정의 아저씨. 네 돌아왔는데요. 오늘따라 우리 유저님 이 글 능력치가 좀 많이 올라가신 것 같습니다.
1: 왜요?
0: 언제는 매번 1등 하라더니 이제는 하지 말라 하고 이래도 뭐라 하고 저래도 뭐라 하고
1: 이래라 저래라 왔다 갔다.
0: 네. 네 슬슬 받아들이셔야 돼요. 저희는 요구가 좀 많습니다. 네.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 이제 지즈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요. 민수 씨는 조금 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 알면 그냥 바로 그냥 끝내면 될까요?
0: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뭐냐면 강아지의 한숨은 우리 인간의 한숨과 같은 의미일까? 이거입니다.
1: 아 진짜 가끔씩 강아지들이 네. 한숨 진짜 기가 막히게 타이밍이.
0: 혹시 우리 민수 씨는 어떤 타이밍일 때 그 한숨을 들었나요?
1: 저 잔소리할 때.
0: 아 그래요?
1: 잔소리할 때 딱 이렇게 바닥에 앉고 이렇게
0: 네.
1: 하고 있거든요.
0: 네네. 하고 있다가?
1: 다 듣다가 마지막에 근데 사람 한숨은요.
0: 네네네.
1: 이거잖아요.
0: 그쵸.
1: 강아지는요. 이 you see them like you know taking in that air.
0: 네네네.
1: 이렇게
0: 짧고 굵게.
1: 네네네.
0: 바라보면서.
1: 네네네.
0: 그쵸?
1: 맞아요.
0: 그 우리 by hey nick 님 또 새로 오신 분인데 너무 귀여운 주제라고.
1: 자,
0: 네. 이건 하고 가야죠.
1: by hey nick 님.
0: by hey nick 님.
1: 오늘랑 저랑.
0: 네.
1: 일을 됐습니다.
0: 자.
1: 1위. I love you.
0: 네네네. 넘어갔어요.
1: 네.
0: 우선은요. The answer is a dog's sigh is an emotional reset button and its meaning changes depending on their eyes.
1: 눈.
0: 네. 눈에 따라서요.
1: 네.
0: 그 표현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1: Oh, break it down for us.
0: 네. 우선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눈을 감고 내쉬는 한숨입니다. 이거는 만족. contentment를 뜻합니다.
1: 어떻게?
0: 강아지가요 편하게 네. 엎드려서 눈을 지그시 감은 채 내쉬는 한숨은요 최고의 행복을 뜻한다고 합니다.
1: 제가 그렇게 최고의 행복을 주고 있었구나.
0: 눈 감았나요?
1: 눈 안 감고 계속 쳐다보고 있죠 저한테.
0: 아, 눈을 감았을 때.
1: 아, 눈 감았을 때.
0: 눈 감았을 때.
1: 쳐다보는데.
0: 근데 지그시 감은 채로. 네. 뜨고 한 거는 좀 이따가 나와요. So a sigh with eyes closed is a sign of ultimate satisfaction and relaxation.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요. 눈을 뜨고 내쉬는 한숨입니다.
1: 어, 이거 무슨 뜻이죠?
0: Disappointment. 체념이에요. 체념. On the other hand, a sigh with eyes open is a sign of resignation. 포기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Or slight disappointment.
1: 그래서 How 그냥, do you know?
0: 네?
1: How do you know?
0: 이게 제가 그 글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이거 진짜 팩트에 기반한 겁니다. 그래서 it's their way of saying, I guess we're not going for a walk or no trees for me, huh?
1: 아니 갔다 왔는데도 한숨 쉬는데?
0: 아니면 또 이런 것도 있대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정말 어이없는 행동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집 청소를 안 해. 그 집이 더러워.
1: 강아지들이 어이없는 행동을 아세요? 본인이 어이없는 행동 많이 하는데?
0: 그렇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와우.
1: 그래요?
0: 그래서 강아지의 마음을 읽는 방법이 또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잠들기 직전에요. A sigh before sleep is a perfect ending to their day. 또는 if their sigh after eye contact, it's a subtle nudge. I'll wait, but I'm waiting. 이런 뜻이고요. 마지막으로 A sigh with a stiff body could mean stress, so give them a gentle pat.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1: 그 한숨 때문에 수담하시기 하기 싫은데 네. 더 잔소리하고 싶은 그런 한숨인데
0: 이제 좀 이제 교감을 해야죠. 그렇죠?
1: Now 눈, I know.
0: 네네네. 네. 눈을 뜬 채로 한숨이다? 네. 아, 체념이에요.
1: 네. 그럼 사람들이랑 똑같네요. They're same as people. The sigh of disappointment.
0: 네네네.
1: 누가 눈 감고 한숨 쉬어요, 사람들도?
0: 뭐 산에 올라갔을 때.
1: 네.

0: 이거는 이제 뭐 컨텐먼트이잖아요.
1: 그렇죠. 네네네. 네 똑같네요. 그럼 사람들이랑
0: 보면서.
1: 그렇죠.
0: 아, 이거는 이제 실망인 거죠.
1: 저희 뒤에 저기 뒤에서도 한참 가끔씩 들리거든요.
0: 네, 이 정도로 조금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좋아요. 자, 문자 요정, thank you so much for another episode of Did You Know.
2: 이쪽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3: 고마워요. 저는 한우 원뿔뿔 체크 스테이크 세트 A 주시고요. 미디엄 웰던으로 부탁해요. 노래 너무 좋다. 이게 무슨 곡이지? 어, 궁금해. 제목이 알고 싶어 물어봐야겠어. 저기요, excuse me.
2: 네, 손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3: 이 곡이 무슨 곡이죠?
2: 아, 소고기입니다.
4: 영어는 소통입니다. 소통이 필요할 때 올스타 잉글리시.
1: 웰컴 투 another episode of
5: 올스타 잉 아나나. 오늘도 슬기로울 부산.
1: 피디님 이게 어떻게 된 줄 이제 아시겠죠? 네, 이 음악이 없으면 우리 HK님도 과장님도 이거 혼란스럽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일부러 이랬습니다. 지금 여기 자 우리 부스타분들 워워워 calm down 지금 너튜브에 지금 뭐, 장난 아닙니다. 지금 이게 뭐예요? 이라고 이렇게 하라고 있는데 일부러 했습니다. 네, 여러분 가끔씩 이 체인지를 줘야지 사람들이 가끔씩 어? 오늘 뭐지? 라고 이렇게 하게 만들잖아요. 오늘 과장님 아이디어였습니다. 맞죠?
5: 아 맞습니다. Say less. 더.
1: 좋아요. How are you 과장님?
5: Very good. 아 좋습니다.
1: 근데 오늘 너무 네네. 너무 편하게 오셨네요. 아니 들어오면서 여러분 이게 그 이게 젊은이들 청년들이 입는 그 스타일 있잖아요. 티셔츠에 안에 티셔츠를 바지 안에 놓고 그렇죠. 어 오늘 너무 좀 댄디한 스타일 너무 좋습니다.
5: 아,
1: 근데
5: 좋습니다.
1: 아 역시 공무원답게 네 시 이 직원답게 부산 셔츠 입었네요.
5: 요 this is souvenir.
1: 오,
5: souvenir
1: from
5: Busan
1: City. Where?
5: From 부산 시티.
1: 오 이 셔츠 그럼 어디서 겟해요? City Hall?
5: 아 이거 그건 잘 모르겠어요.
1: 네.
5: Because 이게 다른 부서에서 만든 거여가지고
1: 아 그래요? 예. 근데 우리 뒤에 PD님은 안 받았다고 했는데 같은 공무원 아니세요?
5: 아, 좀 달라요 예예 예예 좀
1: 좀 다르네요 PD님 예, 예. PD님은 그런 공무원 아니네요.
5: 아 우리 댓글 와 오늘 굉장히 댓글 높았네요.
1: 네.
5: 예 우리 또 제 복장에 대해서 우리 부산티 사고 싶어요. 부산티 이뻐요. 캐주얼 분위기 좋아요. 부산티샷스 멋져요. 예, 이거 부산입니다. 유저님 부산 코리아.
1: 밑에 뭐라고 적혀 있죠? What sparkle did Busan have today? 어, 이 말도 너무 좋다. 네.
5: 굉장히 아, 우리 또 굉장히 예, 유저님 저거 경품으로 주세요 하는데 저희 부서에서 만든 게 아니라서 잘 모르겠어요.
1: 네. 과장님 정도면 우리 네네. 방송을 그냥 몇 개 보내 가지고 우리가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뭐 선물로 뿌리면 안 됩니까?
5: 아, 그거는 안 되고요. 아, 우리 또 유래킴님
1: 되는 게 뭐 있어요, 그러면.
5: 아, 우리 때 오늘 굉장히 댓글이 많은데 우리 네. 또 요거 한번 해줘야 되거든요. Today is actually my day off,
1: 아.
5: so I was stay chilled.
1: 네.
5: But the thing is, joining All English always boost my mood.
1: 역시 기다리고 있습니다.
5: 예, 요거 기다리시는 분 많은 것 같아요.
1: 근데 요즘 좀 많이 쉬네요, 과장님.
5: 아,
1: day off 좀 자주 듣는 것 같습니다.
5: 아, 예, day off는 많이 쓸수록 좋죠.
1: 필요하죠.
5: 네네.
1: 사람이 필요하죠. 그리고 과장인데 할 수 있죠. 좋아요. 자 그러면 policies. 근데 쉬는 날에도 이렇게 와서 일합니다.
5: 아,
1: 과장님이 그렇죠. 네. 네. So policies from Busan City. News and events that he's going to fill you in on. Let's get to today's 민원.
6: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사는 40대 남자입니다. 아내에게 나눴어요. 여보, 뭐 했? 또 먹는 거 보고 있어?
1: 아,
7: 여보, say less. I, you know, I'm a real foodie. 나 어제 간 국밥집인데 이거 여기 숨은 맛집이야. 진짜 it's kind of a hidden gem. This place is underrated. 이거 다 어제 나온 말이네.
8: 아, 그럼. 아, 그 국밥, 돼지국밥집. 나도 알지. 나도 자주 가.
7: 어, 여보도 알아? What's your go-to here? You know, 국밥 is my go-to in the evening. 근데 the line is long, but it's totally worth it. 아, 진짜 기다려서 먹을 만한 집 맛집이야.
8: 아, 맞아 맞아. 그렇긴 한데. 그 살뺀다더니 참 예전에. 그제야?
7: 뭐라고?
8: 아니 아니. 그나저나 이제 여보, 요즘 무슨 AI AI 무슨 공부하고 싶다더니 좀 찾아봤어?
7: 지금 와이프랑 대화하고 있는 무슨 AI 말을 아, 하고 있습니까
8: AI
7: 지금? 그래 뭐 학원을 뭐 다니기도 뭐 그렇고 뭐 너튜브 보고 뭐 하기도 그렇고 뭐 고민이야.
8: 아 그치 나도 그 부동산 공부하고 싶은데 고민이야. 아 그리고 또 그나저나 있잖아 우리 5월이 그 가정의 달이에요 가정의 달.
7: 맞아 맞아.
8: 그 우리 예쁜 딸 민지랑 같이 놀러 갈까?
7: 아 여보 다 we clicked. 근데 알지 등산은 절대 안 돼. That's a deal breaker.
8: 아 등산 빼면 어디 가지?
7: 하, 진짜 여보 seriously? Oh, don't start with me. I'm about to lose it. 아 빨리 우리 I bleach sweet voice 민수 오빠한테 물어봐.
5: 이렇게 아내와 이야기하다 보니 AI 부동산 등을 이제 배울 만한 곳 5월을 맞아 가볼 만한 곳 궁금했는데요. 우리 민수님과 HK님이 자세히 알려주세요.
1: 네, 여러분 진짜 저 혼자만 그렇게 느낀 거 아니죠? 맞죠, 두둥님? 와이프랑 AI.
8: 그래서 AI가 중요해요.
1: 중요하긴 하죠. 예, 예, 예. 근데 저는 지금 와이프랑 이제 같이 뭐 같이 뭐 결혼하고 이제 산 지 12년? 13년 됐는데요. AI에 대해서 절대로 우리 conversation 한 적 없는 것 같아요.
8: 아, 예. 저도 사실 저희 와이프랑 AI 얘기 해본 적은 없거든요.
1: 네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네. 아 근데 여러분들 제가 볼 때 오늘 민원 안 듣고 계속 티셔츠만 이렇게 지금.
8: 아 우리 티셔츠 반응 굉장히 좋네요. 파란 운동화님 그리고 네. 우리 아 진리님까지 고맙습니다.
1: 근데 혹시 타임 오늘 혹시 이거 홍보하려고 지금 입고 온 거예요?
8: 아니요, 저희 부서가 아니라 가지고.
1: 네.
8: 홍보할 필요 없거든요.
1: 다른 부서 지금 홍보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8: 예.
1: 그러면.
8: 예.
1: 알겠습니다. 네, 잘 팔리려고.
8: 네. 아, 좀 자막이 이상한 자막이 있는데요.
1: 네.
8: 예. Yeah.
1: 네.
8: Yeah, I'm a public officer.
1: 네, 맞아요.
8: Don't get me wrong.
1: 자막 틀렸습니까?
8: 아, 맞습니다.
1: 네, 네네. 맞는 사실인데. 네네. 자, lots to get to, lots to cover on today's 슬기로운, not sorry.
8: 오늘도 슬기로운 부산.
1: 네, 저 깜빵 생활 지금 보고 있거든요. 아, 예, 예, 집에서 예. 헷갈렸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첫 번째 스토리는 어떻게 됩니까?
5: Yeah, first one is education about, you know, AI or real estate for citizens.
1: 중요하죠, education.
5: Yeah, yeah.
1: 네, 교육 중요하죠.
5: 맞습니다. 부산 Citizens University. I believe many listeners heard about it. 부산 시민대학이에요. 부산 Citizens University.
1: 네.
5: We'll recruit students for first semester of this year from next Monday, based on first come first served.
1: 아.
5: There will be 9 classes in 9 universities.
1: Oh, okay. So first come first served basis for these classes for Busan Citizens University. Tell us about these classes.
5: Yeah, Celis. There are various classes like. Absolutely AI, real estate, and also global communication, life story, animal care, aviation, East Asia, and culture and art storyteller, etc. So as you can see, there are so many content.
1: Yeah.
5: You can enjoy these contents for free of charge.
1: Oh.
5: This one is really important. And apply these classes at Busan Lifelong Learning Platform. 부산 평생 학습 플랫폼이 있습니다.
1: 네.
5: Yeah, you can apply these classes in this platform. So please, 여기 나오네요. 우리 여기 화면이 지금 나오는데. So please visit this website and check these in detail.
1: Nice. So that's the news for the Busan Citizens University classes being offered first come first serve basis, but free of charge.
5: Yeah, and also adding to that, the reason why I introduced this one as a first item for 네. today is I'm in charge of this one.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겁니다.
1: 아, yeah, yeah. 일단 자기 뭐 그거 챙겨야죠.
5: Yeah, yeah,
1: 그렇죠.
5: Yeah, yeah,
1: of course, yeah. you know, keep plugging in. Of course, the work that you do very important on this segment. 좋아요. What's next?
8: 아, 우리 넥스가 댓글이 많네요. 우리 유저님. 오프에도 부산 티 입고 다니는 거면 얼마나 애사심이 대단한 건지 아 고맙고요. 부산 시니어 유니버시티
1: 칭찬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거
8: 부산 시니어 유니버시티 넘나요? 우리 민수 입학시키게요 하는데
5: 우리 시니어를 위한 또 우리 시설이 있죠. 우리 여기서
1: 그쵸.
5: 하 센터라고.
1: 맞아요.
5: 하 센터, 하 센터, 하 캠퍼스.
1: 네.
5: Yeah, I'll let introduce this one.
1: 유진님 이 시니어 이 뭐지 뜻 알고 계시죠? 저는 아직 아닙니다. 네.
5: 예. Yeah, 또 우리 데니 리님 부산대학교는 미래 시민. 아, 요건 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요.
1: 네.
5: 넘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 모르면 그냥 넘어갑니까?
5: 예예. 예예.
1: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넘어갑니까?
5: 좀 더 달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5: 아, second one is yeah, festival.
1: Nice festival music to my ears.
5: I believe many of listeners already heard about 2026 해운대 Sand Festival. 해운대 모래 축제입니다.
1: 어, 너무 재밌죠.
5: This one will be held from this Friday to next Monday at 해운대 Beach and also 해운대 Square area.
1: Nice. Tell us a bit more about this.
5: Yeah, say less. Under the theme of
1: 맨날 그만 말하래.
5: Under the theme of a journey through Busan's history in sand. 그러니까 모래로 떠나는 부산 시간 여행.
1: 오.
5: Yeah, 이 주제고요. There will be various programs. Absolutely the highlight of this festival will be Global Sand Art Exhibition. 이제 세계 모래 조각전. 우리 바닷가에 가면 이렇게 조각해 놓은 게 있죠, 모래로.
1: 네.
5: Yeah, there will be definitely 아, 여기 포스터가 나오네요. Yeah, Global Sand Art Exhibition will be highlight.
1: 네.
5: This year 11 worldwide architects will join and you can enjoy 17 masterpieces. Adding to that, you can enjoy various performances and also media arts, razor arts, and other hands-on experiences like treasure hunt, 보물찾기도 하고요.
1: Oh.
5: And also water gun battle, 무총 대항전도 하고요. So for more detail, please visit the homepage of this event.
1: Nice. 그럼 여기 가서 그냥 그 모래 sculpture 이런 것만 보는 게 아니라
5: 네네.
1: 뭐 가서 진짜 이렇게 여름 이게 뭐 이 시즌을 경험할 수 있는
5: 맞습니다.
1: 거잖아요.
5: 맞습니다.
1: Right, water gun battles, yeah. treasure hunt. Sounds fun. 네. 어, 모래 찜질 가능한가요? 라고 물어보는데 이거는 뭐 꼭 축제뿐만 아니라 가서 그냥 예, 하면 됩니다.
5: 찜질 그 옆에서 하시면 돼요.
1: 네. 예. 좋아요. What's next?
5: Next one is about coffee.
1: Oh, coffee.
5: Minsu, do you like coffee?
1: I love coffee.
5: Oh, really?
1: 지금도 필요해요, 사실.
5: 아, 저도 좋아합니다.
1: 네.
5: I believe many listeners have already heard about Busan as a kind of coffee city, right?
1: Oh, yeah.
5: So, annually, we open event related to coffee, Global Yeongdo Coffee Festival.
1: Oh, it's back.
5: Yeah.
1: 다시 왔네요.
5: Yeah, will be held from this Friday to Sunday at Amir Park in Yeongdo. To celebrate you know, Coffee City Busan, from 2019, Yeongdo-gu District have opened this event annually. Surprisingly, last year, approximately 110,000 people visited.
1: Wow,
5: 작년에 110,000. 네, 11만 명이나 오신.
1: 진짜 많이 갔네요.
5: 맞습니다.
1: 저도 사실 작년은 지나갔거든요. 사람 너무 많아서 안 되겠다라고 하고 그냥 돌아갔어요.
5: 아, 지나가. 네. 지나, yeah, anyway. 아,
1: so details on this year's program,
5: yeah,
1: please.
5: 포스터가 나오는데요.
1: 포스터도 이쁘다.
5: 80 coffee related businesses will join
1: 네.
5: and they will learn they will run 150 booths. There will be various programs like coffee concert. Coffee quiz show and on-site coffee experiences like you know tasting coffee and also a pop-up store.
1: 네.
5: This one is really funny and interesting. AI versus human coffee recipe competition.
1: 오.
5: 우리 아까 AI 얘기했는데요.
1: 네.
5: AI와 인간이 이제 커피를 더 맛있게 누가 레시피를 더 맛있게
1: 하겠다. 그 AI 뭐 맛있는 뭐 커피 yeah. 레시피 하나 주세요라고
5: 맞습니다.
1: 하면 레시피 주면 그대로 만들어 가지고 어떤 게 더 맛있는지.
5: 네, 맞습니다. AI versus human coffee
1: 네.
5: recipe competition and also drone show, etc.
1: 오. So this year's coffee festival taking place in Yeongdo. 진짜 재밌겠다.
5: 맞습니다.
1: 이번에는.
5: Yeah, 맞습니다. So if you are a coffee lover, then I believe this one would be go-to.
1: Must go to event.
5: Yeah.
1: 그렇게
5: let's go.
1: Nice. So that's the Global Yeongdo Coffee Festival taking place this weekend.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5: 아 우리 데니리님, 우리 관계자신가요? 어떻게 알았지? 부산 세계 시민 축제 적어 주셨는데요.
1: 어?
5: 라스트
1: 설마 이거 까먹은 거 아니죠?라고 하는 겁니다.
5: Yeah. 맞습니다. Last one is. Highlight of today.
1: 네.
5: Really special festival.
1: 네.
5: 부산 세계 시민 축제예요.
1: 맞습니다. Why is it so special, 과장님?
5: Yeah, the 21st Busan Global Citizen Festival will take place on next Saturday, 11 a.m. to 6 p.m. at the Busan Northport Waterfront Park. 부산 북항 친수공원에서 열리거든요.
1: 너무 재밌겠다. 저 사실 여기 네네. 한 번도 아직 못 갔어요.
5: 아, 그래요?
1: 네. I've never been here yet.
5: 아, 저는 가봤습니다. I've been there.
1: 네네네.
5: Actually, this, you know, last year, this event was held at Busan Cinema Center, right? But to commemorate the 150th anniversary of the opening of Busan Port this year, it will take place at Busan North Port. 이게 이제 개항 150주년이거든요, 올해가.
1: 150주년. 네. I didn't even know it was 150 years.
5: 그래서 거기서
1: right?
5: 하는데요.
1: Since Busan Port opened. Could you share with us details of this festival,
5: please? Yeah, sure. Say list. Approximately 100 organizations from around 30 countries will join and showcase a wide range of cultural performances, interactive programs, and various aspects of K-culture, etc. Adding to that, this one is the most important part.
1: 맞아.
5: There will be All-Star English live broadcast as well. 이제 우리 All-Star 공개 방송이 또 있다고 하네요.
1: 맞습니다.
5: 네. 그래서 우리 아마 또 뭐 많이 없겠지만 또 민수님을 보고 싶은 분들 Yeah, don't miss it.
1: 진짜.
5: 네.
1: 여러분, 뭐 저뿐만 아니라 뭐 그날 뭐 여러 게스트도 올 거고요.
5: 맞습니다.
1: 네, 당연히 뭐 한영도 오고.
5: 네네. 네,
1: 네. 재밌을 거니까. 네. 너무 기대됩니다. 근데 it's been I think the last couple of years because they held it at Busan Cinema Center, right?
5: right?
1: 영화
5: right.
1: 전당에서 했는데 이번에는 new place, right? Well, it's not a new place. It's been around for 150 years. Busan North Port area, specifically the Waterfront Park. 너무 재밌겠다.
5: 맞습니다.
1: 네.
5: 우리 댓글에서 벌써 많이 오네요. 오, 예.
1: 뭡니까 그거 누가 뭐라고 하는지 그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5: 두둥님 오 데니님 네. 예
1: 하네요. 근데 데니님은 I attended every year 매년 갔대요 시민축제.
5: 아 이거 관계자인가요 이분?
1: 진짜.
5: 좋습니다. 우리 또 세계의 심장님 처음 보는 분 같은데요.
1: 네.
5: 저도 한 번도 못 가는데 올해는 부산 세계 시민축제 꼭 가보려고요. 작년에 영화의 전당에서 했던 영상 봤는데 너무 재밌어 보였어요.
1: 맞아, 진짜 재밌어요. 올해도 진짜 재밌을 거예요.
5: 네, 네.
1: 꼭 오세요.
5: 아 두둥님 그냥 잊지 말라고 하네요. 그런 식으로 읽을 것 같으면은 아 sorry. 네,
1: 좋아요. So thank you so much for all those updates, events taking place here in Busan. Now we've come to a very important part of the show.
5: 맞습니다. Let's learn. English together.
1: 네.
5: 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좀 위로할 때. 아 그거 큰일 아니야. 괜찮아. 큰일
1: 네네네.
5: 아니야.
1: 네.
5: 뭐 세상이 끝난 것도 아니고 큰일 아니야.
1: 그렇죠. 아 세상이 끝난 거 아니야.
5: 네네.
1: 딱 이 말이네요. 영어로는 It's not the end of the world.
5: 아 진짜 그대로네요.
1: 네.
5: 월드 끝이 아니다.
1: 그렇죠. It's not the end of the world.
5: It's not the end of the world.
1: 이것도 이 위로 말로 예를 들면 친구가 뭐 여자친구랑 헤어졌으면
5: 아 네네.
1: 괜찮아. It's not the end of the world.
5: It's not the end of the world.
1: 그렇게 할 수 있죠. 좋아요. 자, 과장님 thank you so much for another fun and informative episode of 오늘도 슬기로울 부산. 네. 유저님이 민수 보러 갈 말? 갈.
5: 아 오셔야지. 우리
1: 제발
5: 민수.
1: 갈.
5: 실제로 보면 괜찮습니다.
1: 제발 왈.
5: 예.
1: 네. 왈. 부탁드립니다.
5: 네. 예, 예.
1: 자, 과장님, we'll see you back here next week, okay?
5: Bye-bye.
1: 여러분, I'll see you tomorrow for more great show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 마지막 곡은요, 악동 뮤지션이 부릅니다. 서문의 낙원. Have a good one.

0: world. BEFM, Busan Yeongwabangseo.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1: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 매장에 방문한 외국인 손님 때문에 당황한 적 있으시죠?
2: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주려 합니다. 배울 준비 됐지에.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어이소, 보이소, 사이소,
3: 영어하이소.
2: 어서이소. 이방 저방 그방 부동산입니다. 아, 오늘 한시에 같이 집 보러 온다고 한 그 손님이시네. 예. Welcome.
4: Hello. So can I check out the places today? As I said, I only want to see studio apartments, just studios.
2: Don't worry, studio. Okay. 요즘 젊은 사람들은 막 전부 아티스트라서 막 이래 스튜디오 찾는 사람이 많네. 자, 같이 나가서 보입시다. 걸어서 딱 2분, 2 minutes. 자, 여기가 오늘 볼 스튜디오. 들어가 볼까요? 어때예? 마음에 드는겨?
4: Oh, this is not what I want. I want to see studio apartments.
2: 그러니까 여기가 그 음악 스튜디오. 방은 완전 잘 돼 있고요. 여기 막 이런 데서 노래 만들면 빌보드 1등 문제 없다고요. 맞지?
4: I'm sorry, but I don't think this is a studio apartment. Where's the bathroom? Where's the kitchen?
2: 아, 화장실 달린 스튜디오 말하는가 봐. 진작에 말을 하지. 그러면 요 옆 건물 한번 가봅시다. 따라오 있어. Let's go.
4: Oh, you have another place. Oh, thank you so much.
2: 자, 여기가 이제 오늘 그 두 번째 매물. 들어있어, 들어있어. 신발 안 벗어도 됩니다. 요래 들어와서 보면 화장실도 있고 간이 부엌도 있어가지고 라면도 끼리 모을 수 있고. 아이고, 진짜 좋지요. 마음에 드는겨.
4: What is this? I said studio apartment, not music studio.
2: 아이고, 이것도 아닌가 봐. 아이고, 까다롭네. 까다로봐. 오늘 배워볼 표현. 원룸만 보여주세요. 영어로 뭐라고 해?
4: I only want to see studio apartments. I only want to see studio apartments.
2: I only want to see studio apartments.
1: 한국에서 흔히 원룸이라고 하는 주거 형태는 영어로 studio 혹은 studio apartment라고 합니다. 한국어로 투룸이라고 하면 거실과 침실이 분리된 주거 형태를 말하는데요. 이것은 one bedroom apartment라고 부릅니다. 원룸, 투룸이 아니라 studio apartment과 one bedroom apartment 기억해 주세요.
2: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원룸만 보여주세요.
4: I only want to see studio apartments.
2: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3: See you tomorrow.
0: BEFM, Busan Yeongwabangseo.
5: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6: 우리가 부산입니다.
7: 우리가 부산입니다.
8: 우리가 부산입니다.
5: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9: A직 어렵게 느껴지는 영어. 아이들 영어는 어떻게 챙기시나요? 부산 영어 방송이 준비한 어린이 영어 콘텐츠 세상 BFM 키즈 영상 채널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샘 해밍턴과 윌 벤저스 그리고 모모랜드 낸시가 함께하는 BFM 키즈에서 영어로 듣는 부산설화와 전래동화, 재밌는 파닉스 영어, 신나는 K-POP 영어까지 만나보세요. 우리 아이의 영어 실력과 창의력을 쑥쑥 키워줄 특별한 어린이 영어 채널 BFM 키즈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BFM 키즈를 검색하고 구독해주세요.
10: I was so busy this morning. I didn't even get to check my messages. I almost got hit.
11: Here comes the safety hero. Stop right there, Smombie. Put your phone away. Keep your head up. Look around.
10: What was I doing? Thank you. I'm finally free from being a Smombie.
11: As you just heard, even a quick text could lead to a serious accident. This kind of behavior has a name, Smombie, a word created by combining smartphone and zombie.
12: Walk with your head up and check your surroundings before you move. Let's build a safer traffic culture and keep our streets free from Smombies.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부산 영어 방송.
13: A wildfire starts with a single spark and can become a large-scale disaster. These are the things to keep in mind. Illegal open burning is strictly prohibited. Do not handle open flames or embers in forest areas. Dispose of ashes from wood-burning boilers only after ensuring no embers remain. Handling embers or causing a wildfire in forest areas is subject to criminal penalties, including imprisonment. Let's all do our part to prevent wildfires and keep our forests safe. This message is from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and the Korea Forest Service.
14: The time is now 9 o'clock.